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시민들이 어떤 미래 세대나 어떤 피해자가 아닌 지금 이 문제를 마주한 사람으로서 계속 이야기를 할수 있는 캠페인을 꾸준히 계속 만들어 왔고, 그게 결국엔 한국 사회에서 기후 위기

0: Constitutional Court, Korea's highest judicial body, claiming the government wasn't doing enough to tackle the climate crisis. So people must have been really shocked to see that battle, right? Youth versus the government. 그게 되게 놀라웠을 것 같은데요.
1: 사실 저는 활동을 2019년에 시작을 했는데 기후위기라는 문제가 어떤 개인적 실천이 아니라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어떤 위험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나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게 청소년들이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가보기도 하고 아까 영상처럼 시위를 크게 만들어보기도 하고 정책 의사결정자들을 찾아가기도 했었어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 그 소수가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에 의존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들이 어떤 의지를 가져야만 그들이 이해를 해야만 그만큼만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발적 의지에만 기대는 게 우리의 기후위기 대응 속에서 우리 안전이다? 라고 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을 때 한국에는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이 있고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충분히 보호 의무를 하지 못하면 여기에 대해서 판결을 해서 법을 바꾸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처음 찾아가게 됐었던 것 같아요.
0: Wow, so the reason going to the Constitutional Court is you can go there with any issues that infringe on people's rights because they have the power to actually change the law if that can be proven. So Boreum started back in 2019 and realized it doesn't change with just one person's actions. You can't solve climate change in that way. It is something where you have to band together. And then the people she found who were like-minded were the youth. And so, yeah, getting pickets, protesting, being on the streets, having your voices heard, that's how it started. And then trying to persuade those small group of people who are the decision makers, realizing that expecting their opinions to change naturally over time, that's a bit of nonsense. So that's why they took this extreme action of taking it to the Constitutional Court as well. So the core argument, I believe, was that the government's climate response was failing to protect citizens' rights to safety amidst the climate crisis. And so this was Asia's first youth-led climate lawsuit. And then in 2024, August, this historic verdict was reached, right?
1: 네, 2024년 8월 29일에 아시아 최초의 기후 헌법 소원의 승소 결정이 났고 한국 정부가 2031년부터 2050년까지의 그 긴 시간 동안의 기후위기 대응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0: Wow, so the 29th of August 2024, that was the big day when they got victory in this hearing at the Constitutional Court, who ruled that because there was no plan in place from 2031 to 2050 to tackle climate change, that did infringe upon the rights of people's basic human rights. And I wonder how you felt on that day, having worked on this case for 4.5 years. There must have been a lot of emotions and tears, maybe.
1: 정말 눈물이 많이 났고 그게 단순히 기뻐서라기보다는 기존에 어쨌든 제가 기후 행동을 해오면서 항상 봤던 건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행동을 하지 않는 사실이었는데 장기적인 대응에 대한 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마련을 하지 않았다라는 걸 이제야 이 헌법 소원까지 해야만 인정받았다라는 것도 좀 속상하기도 했었고 이 결정이 나와서 드디어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기존의 기후위기 대응도 제대로 해오지 않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까지는 아니다. 왜냐하면 법이 있기는 하니까 부족하더라도 이런 식의 판결이 나와서 마음이 되게 복잡했던 것 같아요. 마냥 기쁘지도 그래도 마냥 슬프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랬던 것 같아요.
0: Wow, so of course lots of tears and the realization that the existing status quo was people would say something is important, but they just wouldn't do anything. And so needing a constitutional court ruling to stimulate a response, in a way, was also sad, you know, the realization that you need something like this. And then, of course, a lot of relief when that came thr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but also complicated emotions, because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did not rule that it was a danger, it was like WEOM levels,

0: And because there are laws in place to tackle climate change, of course, in Boredom's opinion and many people's opinion, it's not enough. Like, those laws are not enough. So that was an area of the judgment where maybe it wasn't quite as satisfying. So what happens next, I wonder? Now that you've received this Goldman Prize, more people must be paying attention to it.
1: 여전히 사람들의 권리를 기후위기 속에서도 보호할 수 있는 일들을 저는 찾아갈 것 같고 사실 헌법소원을 이기고 한국 정부에서도 기후위기라는 문제 안에서 사람들의 환경권을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라는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이 생기긴 한 거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이제 그거에 맞는 법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겠다 하다가 이미 그 시한도 다 늦어지고 그리고 또 뭐 정치 상황이 복잡하다 하면서 이 대응을 지금 또 다시 무기한으로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대응을 하면서 기후위기라는 문제 안에서 안전할 권리는 그렇게야만 찾을 수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계속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0: So we're lucky to have Boredom, who's going to keep going to protect our rights. And after that ruling, yeah, there's maybe now a base for environmental rights for the Korean people. But looking at how Parliament is not coming up with the proposals yet, they've delayed that. It's gone past deadlines and whatnot. And so having to keep responding to this and put pressure on is what Boredom's going to do. And it's also, again, kind of maybe a sense of disappointment and sadness that this is not really happening by itself. And you had your acceptance speech for the Goldman Prize, and I believe you said, I hope we can become a safe society where no one is pushed to the edge of danger by the climate crisis. There seems to be a profound meaning behind that.
1: 오래된 빌라에서 에어컨이 없어도 괜찮은 여름이었거든요. 근데 2018년에 폭염이 엄청 그때 강하게 왔었고 그때 집에 머물면서도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뉴스가 나왔고 우리 집도 다른 게 없다라는 걸 많이 느끼면서 이 문제가 이제는 환경 문제가 아니라 위험이구나. 사람들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구나를 처음에 인식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활동을 제가 지금 한 8년 차인데 이 활동을 하는 시간 동안 한국 사회가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계속 이렇게 선언적으로 외치기는 하는데 이 문제 안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안전하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가? 그만큼의 어떤 대응을 하는가? 기후위기의 위험을 줄이고 있는가라고 하면 그 조치가 실제로 없어서 취약한 사람일수록 재난이 닥치면 그냥 혼자서 죽는 그런 게 너무 많이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좀 중요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0: 네, 진짜 그러네요. So it's a complicated issue, but this started from personal experience for Boredom, who's lived all her life in Seoul, lived in a villa which didn't have air conditioning, but that used to be okay. You could get through the summers, but the 2018 heat wave, which saw many people in Korea die, even in their homes, right, that highlighted that this was not just a climate issue, it was something that was dangerous, right? And Boredom realized that depending on your class, on your state of living, etc., that you could be more exposed to danger. And having now done this climate activism for 8 years, she realizes that society keeps on saying it's important, but there's no actual measures in place that are reducing the danger, that are making sure that everyone in society, even the weak and vulnerable, are safe. So if you are in that weak and vulnerable class of people, this is a crisis and you have to face it by yourselves, and you could have the ultimate bad outcome as well, to make us realize just how important this is. I can see your questions coming in on the chat. We'll put them to Boredom after a song request. We're going to get to this one. So what song have you requested and why? 어떤 노래하고 그 이유는 뭡니까?
1: 이상은이라는 가수의 비밀의 화원이라는 노래인데
0: 네.
1: 이게 되게 어렸을 때 나온 노래 같은데
0: 네.
1: 저희가 뭔가 이 일을 계속 만들면서 좀 더 되게 긍정적인 가사들을 들으면서 같이 피켓 만들고 할 때 듣는 노동요 같은 거예요. 네.
0: Wow, so this song, the

0: sustainable while still supporting fandom culture. 아, 맞아요. K-pop에 있어서 같은 앨범인데 여러 가지 버전 나오니까 이것도 환경 문제에 기여하는지 하고 어떻게 하면 K-pop도 조금 더 지속적인 분야 될 수 있냐 물어보네요.
1: 저는 K-pop for Planet이라는 단체를 소개하고 싶은데 오. 한국 K-pop이 대량 생산을 하고 이름이 뭐라고 하죠? 굿즈를 계속 네. 내고 사실은 쓰지 않고 버리는 네.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식으로 생산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응하는 K-pop 팬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모여서 단체를 만들고 어떤 이 산업 에 기후위기 대응을 하면서 우리가 즐기는 이 문화를 같이 좀 지속할 수 있게 하자 하는 운동도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와, K-pop Planet.
1: Yes.
0: K-pop Planet. So that's an organization that Borin wants to introduce. That is K-pop fans who are conscious of climate change. They've bandied together and are trying to put pressure on the industry to improve to be more sustainable, while at the same time, of course, keeping that fan culture alive. The problem is that there are so many goods being produced and there's so many things that aren't even used and then thrown away as well. I can say from experience as well, my daughter, who's really into IVE, who have many members, like I think it's 5 members or so, and so they have an album version for each member that you want to buy, and then there are bits of that album that you don't really keep or collect and they're thrown away, not to mention the packaging and things like this. It can be really, really wasteful as well. Leon from Singapore then says, Korea is known for convenience culture, fast delivery, heavy packaging, disposable items. Do you think Korean consumer culture needs to fundamentally change to address the climate issue? 아, 이 빨리빨리 편한 문화, 한국은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거 소비자 문화가 바꿔야 되는지 물어보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는 이 소비 문화의 변화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이 제대로 방향을 잡는 게 우선이 되어야 이것도 변화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 게
0: 네.
1: 뭐 한국에서 뭐 반도체 클러스터가 돈을 많이 번다.
0: 네.
1: 뭐 데이터 AI가 이제 흥하니까 데이터 센터를 마구마구 짓자. 우리 빨리빨리 포기할 수 없으니 더 많은 생산을 포기할 수는 없다. 뭐 이런 말들을 정부가 항상 하는 핑계거든요. 정부의 목표가 없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헌법소원을 청구했었던 법도 국가의 최상위에 있는 모든 기후위기 대응의 방향과 수준을 정하는 법이었어요. 근데
0: 네.
1: 그게 부족하다라고 헌법소원을 청구해야만 조정이 되는 네. 상황이다 보니까
0: 네.
1: 그게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개인적 실천을 해야 됩니다 같은 말만 정부가 반복하니까 이게 근본적인 변화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국가의 방향이 조금 더 우선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0: Wow. So Borim saying, yeah, of course, it is important for consumer culture to perhaps change, but what's way more important is change at the national level. Picking out the examples of like the semiconductor cluster, where they're pouring loads of money, and of course, when you build new things and an industry is booming, that is not great for the environment in terms of all the emissions and whatnot and all the waste. AI is the same. We have to build these data centers. It's basically the government saying, oh, you know, we've got this industry, this system in the world where you've got to keep producing, right? It's not our fault. It's not that we want to do this. We just don't want to be left behind. And so that is leading them to often say, do what you can on an individual level. And this isn't restricted to Korea. I think many governments also do this as well. But it's really sad that although that constitutional court ruling was above the national level, a lot of the time the government is then using these excuses to not change their own direction, which is really difficult. Yeah, I wonder what the solution is. 진짜,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잖아요. 약간 AI 뭐 이런 반도체 산업 우리가 활성화해야 된다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 기후 위기 문제는 좋은 거 아닌데 이거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 약간 이 시스템 안에서 많이 생산해야 되고 많이 팔려야 되고 그러면 그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되나요? 어떤 답이 있어요? 모든 나라가 아마 기후 변화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1: 사실 기후위기에 대응하자라는 게 원시시대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0: 네, 네.
1: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온 사회를 보면 사람들한테 필수제로서 전기가

0: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어떤 사회 인프라도 당연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사회가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기후위기의 위험이 되게 빠른 속도로 커져가는 상황에서 사회가 아무런 대응을 안 하니까 사람들은 죽는데 이 성장만을 쫓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후위기라는 문제 안에서도 함께 지속하기 위해서, 함께 같이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라는 것들이 충족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AI? 이러면 데이터 센터 마구 지을 게 같은 것들을 그냥 약간 이렇게 남발하는 거죠. 실제로 그걸 그만큼 지을지 이런 예측도 아니고, 그래서 과다하게, 그러니까 뻥을 치는 정치인들도 너무 많고, 기후위기 대응은 안 되는데 전기를 마구마구 쓸게 같은 허황된 계획만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국가 계획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 기준선을 잡아줘야 그선 안에서 보호할 수 있는 것들 하면서 뭔가 대응을 해나간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 Yes, I've heard him saying, you know, of course, if you're a climate activist, you're not saying we have to go back to the Stone Ages. Of course not. Like the society we live in now, we need electricity, we need water, we need infrastructure. And what we need to do, though, is make sure we can't get rid of the system that we live under, right? Capitalism is about production and profit and growth, but we can't have the situation, which is the situation we have now, of growth being held up above human lives. Like people are dying right now already due to climate change, and we're just ignoring that to a certain extent by going growth, growth, growth. It's too much, right? We're thinking about data centers and AI, which is just going to consume way too much electricity. So it's almost, Putin feels like a lie, some of the policies and the things that the government says. At the same time, they're seeking all this development. We need the nations to step up and really have limits, right? Have guidelines, and inside that, we can be competitive or capitalist or whatever. But we need some kind of rules in place, which I totally agree with. And going back to our questions in the interview, so I've heard you've been incredibly busy as well. And I understand that as soon as we finish, you're heading straight back to the office for meetings with your fellow activists. So, what kind of projects are you focusing on these days?
0: 지금 며칠 뒤면 지방선거가 있고,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에 지역 안으로 들어가서 태안이나 하동이나 또는 울산과 같이 기존의 어떤 화석연료 산업들이 굉장히 많거나, 또는 이제 폐쇄해야 되는 석탄 발전소인데 전환 계획, 그러니까 지역이나 일자리 같은 것들을 어떻게 정의로운 전환을 할지에 대한 계획이 없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모아서 함께 좀 실질적인 대안들을 도출을 하는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지금 바쁘게 보내고 있어요.
1: Wow, so going to many different parts of the country. We've got the local elections in a couple of days. So after that, they're going to go to places like Hadong, places like Ulsan, places where they rely on perhaps older industries, including things like coal plants, which still exist here in Korea. And then trying to get the local opinions of ways to, in a just way, change from those older industry jobs and those maybe power plants that are bad for the environment. Because obviously, if you just get rid of them, then people are going to be unemployed, and that's not a good thing. But to find the general consensus of the people, get that, like maybe in political speak or legislative speak, and then perhaps put that to governments in the future. So Borim is very busy, no rest at all. And you've mentioned before that everyone should be able to be an agent of change. So, in your opinion, what's the first step, the most important first step in starting that change?
0: 사실 할수 있는 걸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 행동을 시작을 했었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 시간을 되돌아보면 한국 사회에서 헌법소원 결정까지 날수 있었던 이유는 기후변화는 항상 북극곰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그걸 사람들이 조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정치에서는 미래 세대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노력해야 된다는 말을 진짜 많이 하는데, 그 말만 반복하면서 지금의 기후 대응을 항상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마주하고 있어라는 걸 사람들이 계속 말을 하니까 권리의 문제가 드디어 다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다양한 시민들이 누구나 자신이 마주한 기후위기를 계속 이야기할 수 있을 때더 많은 어떤 우리의 삶이 반영

0: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치가 안 하니까 네. 우리가 그래도 이야기를 계속 해야 반영될 수 있다 이건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러면 개인으로 그런 의견 낼 때 그냥 혼자 뭐 방에서 그런 의견 내면 누구 듣지 않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면 이런 뭐 기관한테 얘기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나요?
0: 그게 혼자서 하기엔 항상 너무 그 목소리 너무 작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하려는 게 그 일상에서 하는 말들이 혼자선 작은데 함께 모이면 크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말들을 계속 모아서 그걸 가지고 압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함께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말이 모일 수 있는 곳들을 찾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So what doing what you can is how Podium started on this, I guess, amazing quest and adventure. And the reason she feels that in Korean society, the Constitutional Court could come up with this decision is before, when you talk about climate change, and even now I see it, you know, you talk about the polar bears, which doesn't resonate with someone in Seoul, right? And you talk about future generations, it's their problem. So why do we now, as adults, need to worry about that or do things or make sacrifices, which can be a bit selfish, but is also understandable. So Bordium has thought the reason for the success is we've been talking now about how our rights are being affected and infringed right now, and people are giving their voices to this climate change problem in the present. And so it's most important for you as an individual to have your opinions about the climate crisis heard. So, of course, if you do this by yourself, it's hard for many people to hear that. So getting together with like-minded people through organisations like Youth for Climate Change and others is really important to have that collective voice heard and then taken to the decision makers and whatnot. And I'm sure you have a message you'd like to share with me, the listeners as well, perhaps about the severity of the climate crisis or what we can actually do. What would you like to say to everyone, Pauline?
0: 기후위기라는 문제가 어쨌든 우리가 직접 마주하는 건 여름의 폭염 같은 또는 너무 큰 비로 동네가 물에 잠기거나 산사태가 나는 그런 재난의 형태로 먼저 마주하는데 이 문제에 사회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게 개인의 어떤 안타까운 일이다? 그 개인의 책임이다? 같은 걸로 많이 여기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대응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사회 안에 남아있고 그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바뀌면서 사회가 안전망을 충분히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쌓이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어떤 행동이 실제로 변화를 만들고 함께 안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개인이 아닌 사회 구조의 문제로 함께 들여다보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1: It's a climate crisis. You know, you come across it when there's summer heat, right? The heat waves, or there's torrential rains and disasters like landslides. That's when you come across it. And if we don't respond altogether, there's sometimes this feeling when you watch it on the news that, oh, that's really sad and that's really bad, but that's someone else's problem, right? That's maybe a personal problem, right? Maybe for living in that certain region or whatever. But Bordium really wants to drum into us that this is a thing that society needs to do. It needs to change and it needs to do something, because if we get society to change, then we can have all our actions be an outcome, right? Something that actually happens. And that can make more people safe as well. So not thinking about this as a separate individual issue, but as a society, one where the infrastructure of society needs to change is Bordium's big message. And I hope we're all on board with that as well, because no one is unaffected by this after all. We're going to get on to our final part of Peter's on the Block, Bordium, where we have a quiz time. And if you get the quiz question right, you can choose one of these amazing prizes. 근데 이 공 자체도 플라스틱이고 안에 가면 들어가는 종이 때문에 좀 죄책감 느끼지만 이거 재활용할게요. 계속 썼어요. 지금 한 2-3년 동안. It's optional though if you take the quiz. You don't have to if you're worried about getting it wrong. 근데 의무는 아니에요. 퀴즈 안 하고 싶으면 퀴즈 안 하겠습니다.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조금 난이도 있는 거예요. 늘 작가님이 조금 쉽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볼게요. Will you take the quiz? 하고 싶으면 yes, 하고 싶지 않으면 no. 근데 뭐 틀리면 그런 벌칙 같은 거 없어요. 없어요. Okay.
0: Yes.
1: So will you take the quiz, 보림? Yes or no?
0: Yes.
1: Yeah.

0: 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4: 와우, this is really the countryside. Oh, the air is amazing. I can't remember the last time I breathed air like this. Let's see, where should I park? Oh, someone's coming.
5: 아이고, 인자 왔는겨. 차가 많이 밀려 있는가 봐. 어서 있어. Welcome.
4: It's nice to meet you. I'm Daniel, your son's friend. Thank you so much for inviting me.
5: 온다 해가 내가 아까부터 기다렸다 인겨. 자, 요 주차부터 하입시다. 뒤로 핸들 돌려 돌려. Turn, turn.
4: Wow, parking here isn't exactly easy. Which way should I go in?
5: 아이구야, 이거 주차가 힘든가 봐.
4: Oh no, there's a big puddle here. I can't park like this. Maybe I should try over there?
5: Park. 아, 내가 또 왕년에 영어 좀 했는데 파크면 공원 아이가. 아, 파크 노노. 여는 농장이라 얘 농장. 팜.
4: Oh, so I can't park here. Then where exactly can I park?
5: 아이고, 여는 시골이라서 천지가 다 공원이라. 일단 요래 요래 후면 주차. 빼. 스톱. 하이소이.
4: Was that a chicken? How is this spot worse than the last one?
5: 야, 넌 닭장에서 언제 티 나와갖고 여 있노? Sorry. Come on, come on.

0: 보면 이 뒤로 돌려갖고 요래요래 후면주차 요래요래.
1: Oh, and now there's a cow behind me. Oh, I give up. I really can't park here.
0: 에헤이, 야는 또 축사에서 언제 티 나왔노? 손님 온다고 보고 싶었는가 봐. 자, 잘 들어봐요. 핸들 요래요래. Come on, come on. Yeah. 오늘 배워볼 표현, 후면 주차해 주세요. 영어로 뭐라고요?
1: Back into the parking spot. Back into the parking spot.
0: Back into the parking spot.
1: 전면 주차는 pull into the parking spot. 평행 주차는 parallel parking이라고 표현합니다.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후면 주차해 주세요. Back into the parking spot.
1: Back into the parking spot.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2: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Americans. With a grand opening scheduled for tomorrow, we're going to discuss the vision and meaning behind this year's festival. 올해로 22회를 맞은 부산국제무용제는 다시 한번 부산 전체가 무대가 됩니다. 오늘 인터뷰에선 사단법이

0: 무용재 사무국장 유진숙입니다. 무용 예술가들이 부산이라는 최고의 무대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무대 뒤에서 지원하고 기획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So she describes her role as a planner and supporter behind the scenes dedicated to ensure that dance artists can shine their brightest on Busan's magnificent stages. So could you first briefly introduce the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for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부산 국제 무용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0: 네, 부산 국제 무용제는 부산 시가 주최하고 또 사단법인 부산 국제 무용제 조직 위원회가 주관하는 연례 여름 축제입니다. 2005년도에 제1회 부산 해변 국제 무용제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은 부산 국제 무용제로 올해 뜻깊은 22회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전 세계 60여 개국의 1000여 편이 부산 국제 무용제 무대를 거쳐서 소개되었습니다. 올해는 바로 내일 6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부산 영화의 전당, 부산 문화회관, 그리고 해운대 특설무대, 시민공원, 부산역 등 부산 전역에서 거대한 축제 무대로 부산이 변모하게 됐습니다. 네. 예, 전 세계 13개국 44개 단체 또 350여 명의 전 세계 아티스트들이 부산으로 집결해서 축제를 참여합니다. 특히 최고의 자랑거리 부산국제무용제에서는 해운대 특별무대가 있습니다. 6월 첫 주말인 6월 6일과 7일 양일에 거쳐서 오후 6시부터 초여름 노을과 바다를 배경으로 다양한 춤 장르, 세상의 모든 춤을 하나의 무대에서 누릴 수 있으십니다. 오직 부산에서만 해마다 만날 수 있는 그런 독보적인 예술 향연을 즐겨주시는 그런 축제입니다.
1: 네, 부산 곳곳이 무대가 된다는 점에서 시민들도 더욱 가깝게 예술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o the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is an annual event hosted by Busan City and organized by the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It began in 2005 as the first Busan International Beach Dance Festival and has now reached its meaningful 22nd anniversary. And over the past 20 years, it has grown into a truly global festival featuring over 1,000 works from 60 countries across 5 continents. And she shares that this year's festival kicks off tomorrow, running for 6 days from June 2nd to June 7th. And Busan will transform into a massive festive stage spanning the Cinema Center, the Busan Cultural Center, a special beach stage at Haeundae as well, the Busan Citizens Park, and the event will host 350 artists from 44 organizations across 13 countries. Finally, she highlights their greatest pride, the special outdoor stage at Haeundae Beach. On the first weekend of June, this weekend, Saturday the 6th and Sunday the 7th, starting at 6 p.m., anyone can enjoy 15 world-class performances ranging from traditional to contemporary dance for free, all set against the backdrop of an early summer sunset and the night sea as well. She emphasized that this is an unparalleled artistic feast found only in Busan. And with the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Fringe performances kicking off tomorrow, the festival is officially getting underway. So what is the atmosphere like on the ground right now?
2: 내일부터 프린지 공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축제가 펼쳐지는데요. 지금 현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0: 네, 전 세계 예술가들과 소통하다 보니 사무국이 밤낮 없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세계 예술가들이 이제 어제부터 부산으로 이제 속속 집결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멋진 예술가들이 에너지가 부산에 모이는 거 이 자체가 부산이 글로벌 춤의 고장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 이제 문서와 계약서라만 이렇게 오가던 상상이 이렇게 실제 무대에서 이렇게 구현되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그 시간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지친 일상에서 또 시민들은 치유와 활력을 주는 우리는 아름다운 예술 제작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그렇군요. 세계 각국의 예술가들이 부산으로 모이고 있다는 말씀만 들어도 축제가 시작된다는 설렘이 느껴지는데요. So she shares that because they are communicating with artists from all over the world, the secretary is working around the clock, transcending the time zones, of course, to keep everything running seamlessly. Right now,

0: World-class artists are arriving in Busan one after another. She feels that having this incredible energy gather in the city proves that Busan is truly a global home of dance. And she describes the current atmosphere as a beautiful art factory that brings healing and vitality to daily lives, marking the exact moment where imaginations previously confined to documents and contracts finally come to life on the actual stage. Now, the festival delivers a fresh message every year. So what is the core theme of this year's 22nd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and which program represents it best? 올해 제22회 부산국제무용제 핵심 주제는 무엇이며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1: 네, 올해의 주제는 위기의 시대 존재를 묻다입니다. 기후변화 또 전쟁 이렇게 글로벌 위기 속에서 인간이 자연의 치유 가치를 무용을 통해서 성찰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개막작으로 준비된 부산국제무용제 특별 초청 공연 캐나다 퀘벡 포커스입니다. 세계적인 컨템퍼러리 발레의 아이콘인 귀염 꽃대의 안무에 번 베이비 번. 번이 이제 태워라 청년들이여 태워라 라는 제목인데요. 자연 또한 또 자연주의적인 미학의 거장 샥달 까롱이 안무한 현대무용 나무의 존재. 이 두 작품은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과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0: 네.
1: 예, 캐나다 더블딘 공연은 6월 5일과 또 6일 총 2회 영화의 전당 하늘형 극장의 무대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How exciting. So she shares that this year's theme is an era of crisis questioning existence. It reflects on the value of humanity and nature through dance amid global crises like climate change and war. She highlights the opening performance, a special invitation feature titled Canada-Quebec Focus, is a program that embodies this theme perfectly. It features a double bill, actually. So Burn Baby Burn, choreographed by the global contemporary ballet icon Guillaume Gauté, and being the tree of being of trees. It's a contemporary dance piece by Chantal Caron, a master of naturalistic aesthetics. And she notes that these two works will deliver a profound message and deeply move the audience as well. The Canadian double bill will be performed twice on June 5th and 6th. And that's going to be at the Hanilion Theater of Busan Cinema Center. If you're interested, it is very soon this weekend. So do check it out. And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with Ms. Yoo Jin-suk,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Well, comparing the festival today to its very early edition, 22 years ago, what would you say is the biggest change in Busan's dance ecosystem? 22년 전, 축제가 처음 시작됐을 때와 지금을 비교한다면 지금의 부산 무용 생태계는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달라졌을까요?
1: 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일회성 소비에서 생산과 유통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인데요. 22년 전에는 이제 해외에서 좋은 작품들을 가져와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선보이는 그런 게 최선이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우리 로컬의 역량과 개성을 살린 작품들을 해외 협력을 통해서 공동 창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라난 인재와 또 작품을 오히려 해외로 역수출하는 글로벌 무용의 발신지가 된 거죠. 그래서 무용 생태계 자체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기반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0: 네.
1: 예, 국제적 위상도 지금 이제 많이 체감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초청받은 해외 단체들이 자국의 기관이라든지 또 대사관 이런 데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부산 국제무용제에 참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국의 문화예술기관 또 축제들과 쌓아온 오랜 네트워크 덕분에 세계 무용계에서 부산 국제무용제가 가지는 위상이 더욱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0: 네, 이제는 해외 작품을 소개하는 단계를 넘어서 부산에서 만들어진 작품과 인재들이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So she emphasizes that the biggest transformation is how the festival's core nature has expanded from just one-time consumption to production and distribution. 22 years ago, the focus was actually simply on bringing in and showcasing great works from abroad. Today, the festival collaborates internationally to co-create pieces that

0: provides a local talent and unique regional identity, turning Busan into a global launching pad that exports homegrown artists and productions back out to the world. And the entire ecosystem has developed a self-sustaining and sustainable foundation. She notes that the festival's international status has also grown noticeably and invited overseas dance companies now. They actually participate with full support from their own government institutions or embassies. Thanks to long-term networks built with cultural arts organizations and festivals worldwide, she proudly shares that the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has secured a firmly established reputation in the global dance community, which is great to hear. Well, the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has clearly grown beyond a simple regional event to becoming a landmark global performing arts festival representing the coastal city of Busan. So what do you see as the festival's unique identity and greatest competitive edge? 이 부산 국제 유영제 무용제만의 가장 큰 정체성과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1: 네, 역시 세계 유일의 해변 무대가 우리의 정체성과 또 대중성, 장소성의 특징입니다. 국제 네트워킹 경쟁력도 또한 우리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0: 그렇죠.
1: 예, 해운대 바다라는 천혜의 자연을 무대화한 축제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데요. 여기에 또 격식 없이 자유로운 그 축제 분위기가 더해져서 시민들에게 문턱 없이 예술을 제공하고 또 해외 전문가들에게는 꼭 방문해야 되는 K 무용 마켓으로 또 각인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올해는 특히 해외 예술가들이 축제에 와서 공연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부산을 더 즐기고 이제 부산을 좋아하는 이제 분들이 또 오시다 보니까 일정을 더 늘려서 부산에서 더 여행을 하는 새로운 트렌드가 올해부터 확연하게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해변이란 특별한 공간에서 세계적인 공연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부산만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 I absolutely agree. So she highlights three main strengths. Its popularity with its networking competitiveness and its status as the world's only beachfront stage. And she notes that it is incredibly rare anywhere in the world to find a festival that transforms the natural blessing of the Haeundae Sea into an active stage. And combined with an informal, free-spirited atmosphere, it offers barrier-free art to citizens while positioning itself to overseas experts as a highly attractive K-dance market that is a must-visit. And she adds that a highly encouraging new trend has emerged this year where international artists are extending their stays specifically to travel and enjoy Busan more rather than just leaving immediately after their performances. Well, one of the most notable changes this year is the creation of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Fringe, a brand new platform to help young artists expand abroad. So what was the driving force behind creating an avenue that directly connects them with international stakeholders?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가 청년 예술가 해외 진출 플랫폼인 프린지 신설입니다. 해외 관계자들과 실제로 연결되는 창구를 만들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청년 예술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결국 지속 가능한 기회를 갖는 것인데요. 단발성 공연만 하는 게 아니라 축제를 방문한 글로벌 기획자 또 델리게이트들이 현장에서 청년들의 작품들을 직접 감상하고 또 전 세계 무대로 캐스팅하는 그러한 실질적인 해외 유통 창구를 열어준 것입니다. 이 사업이 그 신은주 부산국제무용제 운영위원장께서 그 부산 청년들이 좀 더 실험적이고 자유로운 참여를 통해서 세계로 연결할 수 있고 확장할 수 있었으면 하는 고민에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0: 네.
1: 근데 실제 그 공연에 저기 공모에 어플라이한 그 작품들 출품작들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해외에서 더 폭발적인 예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아주 경쟁을 뚫은 7개국 18개국 작품이 6월 2일과 3일 부산 영화의 정당 하늘영 극장과 또 로비에서 무대에서 소개가 될 예정입니다.
0: 그렇군요. 벌써 해외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기대를 더하게 만드는데요. So she emphasizes that what young artists need most is a sustainable opportunity. Rather than letting their efforts end as just one-time performance, this initiative opens a practical distribution channel so global presenters and delegates visiting the festival can

0: watch their work firsthand and cast them for international stages. And actually, the project started with the chairperson of the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Steering Committee, who was determined to create a space where the experimental and free spirit of Busan's youth could connect and expand globally. Interestingly, when the open call was launched, it drew an even more explosive response internationally than domestically. And following a highly competitive selection process, 18 works from 7 countries will be showcased on June 2nd and 3rd across the Haneryeon Theater, the lobby as well, and the fringe stages at the Cinema Center. And that's actually tomorrow and the day after. So if you're interested, do check it out soon. And through the long-standing AK21 choreography competition, many talented individuals have grown over the years. So from your perspective on the ground, what do young dancers and choreographers need most right now?
1: 예, 오랜 기간 청년 안무가들을 지원해 오셨는데요. 현장에서 보시기에 지금 청년 무용가들에게 가장 절실한 건 무엇일까요?
2: 네, 마음껏 도전하고 또 실패하지 않는 괜찮은, 실패해도 괜찮은 그런 무대죠. 네. 그래서 글로벌 또 리더들이 또 함께하는 그런 또 AK21인데요. 아이디어는 청년들이 넘치지만 또 제작비 또 해외 진출 네트워크도 이제 부족한 상황에서 AK21 아츠 코리아 21인데요. 또 이 국제 안무가 캠프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들이 든든한 청년들의 이제 발판이 되어 왔는데요. 이들이 세계에서 두려움 없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지속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네. 이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해외 축제 예술 감독 또 국제 예술 전문가들이 초청되어서 멘토링과 또 현장에서 캐스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들의 해외 진출 무대를 돕고 있습니다. 또 AK21 안무가 육성 경연 우수 작품이 올 여름에는 에딘버러 프린지에 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부산 국제 안무가 캠프에서는 또 유명한 프랑스 안무가 에르베 쿠비와 함께 한국 댄서들이 그 No Matter, 아무 상관 없어 라는 제목의 그 작품을 제작해서 지난해 11월에 칸 국제 무용제에서 세계 초연을 발표가 됐습니다. 네. 또 올해도 또 모로코 프랑스 안무가 따우픽 이제디우가 부산의 예술가들이 참여한 안무오르, 이게 이제 금빛 영혼이라는 뜻인데요. 세계 초연 무대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All right. So she emphasizes that what they need most is a stage where they can challenge themselves fully and where it is okay to fail, along with direct contact with global leaders. And for young creators who are full of ideas but lack production funds or overseas networks, programs like the AK21 and the Busan International Choreographers Camp have served as reliable stepping stones. She notes that the organization's role is to provide a sustainable infrastructure so these artists can showcase their capabilities on the global stage without fear. International festival artists, directors and artistic directors in performing arts experts are invited to these programs to provide mentoring and on-site casting, directly helping them expand abroad. As a great example, she proudly shares that the standout works from the AK21 choreography competition will be performing at the Edinburgh Festival Fringe this summer. Also, through the Busan International Choreographers Camp, 9 Korean dancers participated in a piece titled No Matter. And this work was officially invited to the Cannes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for its world premiere. So definitely that's the way that they are connecting with the world through the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And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s. Yoo Jin-suk here in the studio,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Now, this year's lineup features an impressive array of works carrying deep messages about nature and life. And through these invited pieces, what kind of message did you hope to convey to the audience?
1: 이번 축제엔 자연과 생명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이 눈에 띄는데요. 올해 초청작들이 그리고 또 초청작들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나요?
2: 예, 무용이 언어의 장벽이 없는 굉장히 그 몸으로 표현하는 직관적인 예술입니다. 네. 환경 위기, 또 인간 소외, 전쟁,

0: 이 같은 무거운 주제를 춤이라는 아름다운 몸짓을 통해서 풀어내는 건데요. 관객분들이 작품을 보며 위로받고 또 나와 이웃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 지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경이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싶습니다.
1: 네, 공연을 통해 위로와 또 울림을 얻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So she emphasizes that dance is the most intuitive form of art, completely free from language barriers. And through the beautiful movements of dance, the festival has expressed heavy and complex themes. Her goal is to offer an experience where audience members can find deep comfort while reflecting on the preciousness of themselves and their neighbors and the nature and planet that surrounds them all. Now, planning an event of this scale is no small feat. So looking back on the preparations for this year's festival, what was the most memorable or impactful moment for you?
2: 이번 축제를 준비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인상적인 장면은 무엇이었을까요?
0: 예, 축제를 준비할 때마다 매년 또 새로운 이제 경험과 인상이 남는데요. 올해는 바로 얼마 전에 올해 신설된 BIDF 프린지 무대를 국내 이제 공모를 진행한 것입니다. 전 세계 청년 안무가들이 부산에 오고 싶다면서 보내온 수많은 영상과 또 지원 메시지를 보았는데요. 그 속에서는 그 부산이라는 도시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 청년들에게 꿈의 무대이자 꼭 가보고 싶은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그 뜨거운 그 청년들, 세계 청년들의 열정, 간절함 이러한 장면들, 순간들이 축제를 기획하고 이끄는 큰 보람이기도 합니다.
1: So she recalls a very recent moment when they held the international open call for the newly launched Fringe. And looking back at the countless audition videos and messages sent by young choreographers from all over the globe, she was deeply moved by their sheer desire to come to Busan. And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through YouTube, actually, you can check out some of the videos and pictures of this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coming up. And for the citizens and visitors heading to the festival sites starting tomorrow, what are some insider tips to help them fully experience and enjoy everything it has to offer?
2: So 내일부터 축제 현장을 찾게 될 시민들에게 축제를 알차게 즐길 수 있는 팁을 주신다면요?
0: 아, 네. 예, 부산국제무용제 이제 초청장인데요.
1: 네.
0: 예, 세 가지만 좀 기억해 주세요. 그 첫째는 거리 공연. 예, 해운대 군함로나 부산역 등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낮에는 거리 공연을 좀 봐주십사 하고요. 밤에는 또 해운대 특설 무대로 좀 넘어오셔서 세계적인 명품 무대를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0: 모두 무료이고요. 또 영화의 전당 하늘령 극장에서의 그 캐나다 특별 초청 공연 내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운대 무대를 좀 200% 즐기기 위해서는 가벼운 바람막 겉옷이 좀 필요한데요. 우리가 1,000석 정도의 의자를 가지고 있지만 또 그거를 넘치게 또 사람들이 관객들이 많이 와주십니다. 그래서 따뜻한 차와 또 커피는 현장에서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고요.
1: 네.
0: 네. 또 초여름이지만 좀 바람이 선선하기 때문에 그거에 좀 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무용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몸이 느끼는 대로 즐기는 그러한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축제 에너지 그대로 흡수하시면 굉장히 알차게 우리 축제를 즐겨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말씀해 주신 팁 참고하셔서 더욱 알차게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Alright, so she highlights three key tips to remember. First, she suggests catching the free street performances during the day at the Gunamno Busan Citizens Park and actually at the Busan Station as well. And then heading over to special outdoor stage at Haeundae Beach from 6 p.m. to enjoy world-class masterpieces, all completely free of charge. And second, to enjoy the beach stage to the absolute fullest, she recommends bringing a light jacket or windbreaker, while complimentary warm tea and coffee will be provided on site. The early summer ocean breeze can get quite cool at night, right? And lastly, she advises not to view dance as something difficult, but rather to just enjoy it exactly as your body feels it. And you can dance if you want to as well. And finally,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2: 네, 마지막으로

0: 오늘 방송 소감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오늘 글로벌 채널 BEFM 영어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 청취자들께 부산 무용제의 그 설레는 개막과 시작을 알릴 수 있어 정말 기쁘고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그 부산시 주최로 또 부산 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내일부터 6일간 펼쳐지는 축제를 통해서 우리 부산 시민 모두를 위한 축제입니다. 또 세계인의 축제이기도 하고요.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서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경이로운 몸짓의 향연을 여러분들께서 모두 즐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제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So she says it has been just a joyful and meaningful experience to announce the exciting start of the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to global listeners today. She reminds everyone that this 22nd edition of the festival runs for 6 days starting tomorrow, and she warmly invites everyone to step away from their daily routines to enjoy this feast of movement set against the blue sea.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s. Yoo Jin-suk here in the studio,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유 진숙 부산 국제 무용제 조직위원회 사무국장과 함께 했는데요. 국장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1: All
0: right, and before we start the song break, I want to read some messages. We have Kevin Nim saying, "How artistic a dance festival by the sea!" Yes, 해변을 또 이제 배경으로 보는 게 얼마나 멋질까요? 미국에서 오고 싶다고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I think so. You're gonna have to visit Busan definitely. With tha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Pepper Tones with New Start.

0: relations with China are unsustainable and emphasize the need for a strong response to trade imbalances. And in particular, it hints at strengthening its policy toward China, mentioning that all economic and security issues are closely linked. In response, China's Ministry of Commerce stated that it would strike back if the EU introduces new trade restrictions or discriminatory measures. And it also put forward a strong and tough stance that it would protect its own interests through effective countermeasures. Concerns are being raised that the trade conflict between two sides could escalate further. Now, despite its long and actually strong response, China also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dialogue. So looking ahead, how do you see relations between China and EU developing?
1: 중국은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대화 의지를 함께 강조했는데요. 앞으로 중국과 EU의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2: 중국 상무부는 현재 중국과 유럽연합 간 소통 채널은 원활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측이 무역 투자 협의 메커니즘 구축을 추진하면서 관련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중국은 WTO 규칙 준수와 자유무역 원칙을 강조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이견을 해결하자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EU가 실제로 추가 무역 규제에 나설 경우 양측 간 긴장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향후 G7 정상회의와 EU 정상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0: I see. 앞으로 주요 국제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또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So now China's Ministry of Commerce explained that communication channels between China and the EU are currently being maintained smoothly. It also stated that both sides plan to continue relevant dialogue by promoting the establishment of a trade and investment consultation mechanism and highlighting compliances with WTO rules and free trade principles. China expressed its position to resolve differences through dialogue and negotiation. However, if the EU actually moved forward with additional trade regulations, tensions between the two sides could rise again, and how the relevant discussions proceed at the upcoming G7 summit and EU summit is expected to be an important variable.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second topic for today. A Korea-China Young Entrepreneurs Forum was actually held recently in Beijing. So tell us about the event and the business leaders who took part.
1: 최근 베이징에서 한중 청년 기업가 포럼이 열렸는데요. 어떤 행사였고 어떤 기업인들이 참석했습니까?
2: 이번 한중 청년 기업가 포럼에는 중국 한국 대사관과 한국 청년 기업가 협회 주최로 베이징 대사관에서 개최됐는데요. 행사에는 한국과 중국의 차세대 기업인 50여 명이 참석해서 경제 협력과 미래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에서는 GS건설, 코오롱그룹, 그리고 오리온, 삼양식품 등 주요 기업의 오너 경영진들이 참석했고요. 중국에서는 띵통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비롯해서 대형 유통 투자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특히 양국 젊은 기업인들이 직접 교류하면서 미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이번 포럼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0: 그렇군요. So this Korea-China Young Entrepreneurs Forum was held at the Ambassador's Residence in Beijing, hosted by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China and the Korea Youth Entrepreneurship Association. Around 50 next-generation business leaders from Korea and China attended the event to discuss economic cooperation and plans for future industrial cooperation. From Korea, owner-managers of major companies such as GSENC, Orion, and also Samyang Foods attended. And from China, officials from large distribution and investment companies, including ByteDance, the parent company of TikTok, participated in large numbers. And it was particularly meaningful in that young entrepreneurs from both countries interacted directly to build future cooperation networks. Then what were the main topics discussed at the forum and how are participants viewing the prospects of the futur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1: 이번 포럼에선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고 한중 경제 협력 전망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2: 이번 포럼에서는 중국 AI 산업의 발전 현황과 미래 기술 트렌드 그리고 재중 한국 기업의 사업 현황과 전망 등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삼양식품은 중국 저장성 자싱시에 건설 중인 불닭볶음면 생산 공장을 올해 말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 world. BEFM, Busan, Yongo Bangsam.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헬로 에브리원, I'm James from India. Ever since I was a young boy in India, I have been surrounded by different Korean products. And this instilled a dream in me to explore Korea one day. This chance came for me in 2014 when I began attending Busan National University as a graduate student in computer engineering. I've lived in Korea for over 7 years and I even run my own business now, a company that is developing a platform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lockchain technology. From my experience, I can say with an absolutely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나오미 from Tanzania. I came to Busan 5 years ago on a university professor scholarship.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청년의 목소리와 아이디어로 직접 만드는 라디오. 청년 친화도시 청취중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6: Youth Friendly City On Air is looking for you.
5: 부산 진구청과 부산 영어 방송이 지원하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 도시 청취 중. 청년 정책, 상권, 문화, 그리고 지역 이슈. 그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6: Culture, local issues or your own unique stories. If you can dream it, you can air it. This is brought to you by Busan Jinggu District and BE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5: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접수는 6월 21일 일요일까지.
6: Open to any Busan resident aged 18 to 39. Apply by Sunday, June 21st.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www.befm.or.kr.
5: 자세한 내용은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7: Hi everyone, I'm Catherine from Morning Wave in Busan. Do you turn into a hideous monster every time you're behind the wheel? Feeling a little guilty? Well, Busan drivers ranked the lowest in a national survey for driving behavior. But if we practice good driving etiquette, we can all become gentler beings. Here are two things to keep in mind. First up, when you're changing lanes, make sure to use your blinker. And second, although I do love getting text messages from all of you, don't text and drive. That's a no-no. Good driving etiquette equals safety for all.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Morning Wave in Busan on BEFM. Oh, by the way, tune in to Morning Wave in Busan to get real-time traffic updates. You know your morning commute's better with me, Kat.
8: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헬로, I'm Mona Farouk from Egypt. When I moved to Busan in 2014, my daughter was only 12. She came with me and her brother because I started my work as a professor of Arabic language in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 remember how excited my kids were when seeing the first snow in Busan. That year, my daughter started special training for figure skating. In Busan, she was lucky to be able to take serious steps in achieving the dream of becoming a professional ice skater. Many foreigners come to Busan carrying their love for the Korean culture. I was one of those who were fond with Busan's culture, society, history, and all aspects of Korean life. Busan, the city of opportunities.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2: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0: the world. BEFM, Busan Yeobanzo.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4: 와우. This is really the countryside. Oh, the air is amazing. I can't remember the last time I breathed air like this. Let's see. Where should I park? Oh, someone's coming.
5: 아이고, 인자 왔는겨. 차가 많이 밀려 있는가 봐. 어서 있어. Welcome.
4: It's nice to meet you. I'm Daniel, your son's friend. Thank you so much for inviting me.
5: 온다 해가 내가 아까부터 기다렸다 인겨. 자, 요 주차부터 하입시다. 뒤로 핸들 돌려 돌려. Turn, turn.
4: Wow, parking here isn't exactly easy. Which way should I go in?
5: 아이구야, 이거 주차가 힘든가 봐.
4: Oh no, there's a big puddle here. I can't park like this. Maybe I should try over there?
5: Park. 아, 내가 또 왕년에 영어 좀 했는데 파크면 공원 아이가. 아, 파크 노노. 여는 농장이라 얘 농장. 팜.
4: Oh, so I can't park here. Then where exactly can I park?
5: 아이고, 여는 시골이라서 천지가 다 공원이라. 일단 요래 요래 후면 주차. 빼. 스톱. 하이소이.
4: Was that a chicken? How is this spot worse than the last one?
5: 야, 넌 닭장에서 언제 티 나와갖고 여 있노? Sorry. Come on, come on.

0: 보면 이 뒤로 돌려갖고 요래요래 후면주차 요래요래.
1: Oh, and now there's a cow behind me. Oh, I give up. I really can't park here.
0: 에헤이, 야는 또 축사에서 언제 티 나왔노? 손님 온다고 보고 싶었는가 봐. 자, 잘 들어봐요. 핸들 요래요래. Come on, come on. Mm-hmm. 오늘 배워볼 표현. 후면 주차해주세요. 영어로 뭐라고요?
1: Back into the parking spot. Back into the parking spot.
0: Back into the parking spot.
1: 전면 주차는 pull into the parking spot. 평행 주차는 parallel parking이라고 표현합니다.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후면 주차해 주세요. Back into the parking spot.
1: Back into the parking spot.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y. BEFM, Busan 영어 방송.

0: your age based on your slang. Deal? 네, 여러분 그리고 2부에서 우리는 노래를 신청곡을 다 모아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한 명 뽑아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여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는 말밥이지. 말밥이지. 박피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 당연하지? 당근이지? 말밥이지. 근데 나는 옛날 사람. 나이보다 옛날 사람. 이게 영어로 하면 I'm an old soul. 나 영혼은 진짜 어르신 아니면 오래됐던 뭐 전생처럼. So what was 알겠습니다 람지 유리채님 알겠습니다 람지 언제? That was 유행어 언제? 몇 년 전? Anyway, lots coming up for you as always. I've talked too much as always. So let's get into newsfeed.
1: System check complete. Destination set. Busan.
0: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your captain speaking. We're now making our approach to Busan. Cabin crew, prepare for landing. We've just landed. Welcome to For My Busan.

0: more Greeks of the World. BEFM, Busan, Yeongwabangseo.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하이. I'm Roberto Fernandez from Mallorca, Spain. I have been living here in Busan for more than 5 years with my Korean wife and twin boys. Back in 2020, I was invited to a game by a friend of mine. Since in Spain, football is the most beloved sport, baseball really drew my attention. In Sajic Baseball Stadium,

0: a song that was especially popular during your glory days. And if your glory days are now, as they are, by the way, now are the glory days. 여러분, 지금은 glory days잖아요. 그죠? So please request a song. We'll gather them together and we'll make a playlist. One person will win. 여러분, 오늘 우리 유행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게 여러분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guess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전성기에 가장 유행했던 유행어와 함께 그 시절 듣던 노래도 한 곡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자기가 본인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할게요. Oh, so many people texting in. Oh my goodness. 뉴젠 미셰님 said, I like today's topic. Me too. 너무 재밌어요. 유행어. So, 제가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여러분? You know what age I am, right? No? No. 24. 반대쪽으로. 24. 아, 이거 too much죠? 그 거짓말인데 too much. 그래서 뭐 35으로 갑시다. 아니 32로 갑시다. I'm 32. 여러분 나는 32입니다. 네. 아, 넘어갈게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제가 일기 뭐 어떻게 말하면 되지? 일기? Diary? 내가 어린 시절에 썼던 일기가 찾았거든요. 중간중간에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Fitbin, F-I-T-B-I-N.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무슨 말인지? Fitbin이라는 게. 근데 Fitbin은 진짜 멋있다. 근데 그거는 20년 전 우리 단어, 20년 넘게. 근데 어렸을 때 그런 단어를 계속 쓰고 있었어요. But I have still no idea what that means. Fitbin. I don't know. Jeannie님 says, 볼 빨간 사춘기 여행. 오, 좋아요. And also, 조용필 여행을 떠나요. Very good. Very good. Nice tip. Last year, Clearance giveaway. It was a good tip. We weren't there, though. That's Lee Se-young님. When do you come to Busan, Lee Se-young님? Busan, I don't know why I'm going to speak Korean. It's just my habit to speak Korean. I know you're in Singapore, but I just keep trying to speak Korean to you. Ooh-hoo! So many people texting in today. 마차차님, 가위바위 보슬보슬 개미 멍멍이가 노래를 한 다람쥐가 소풍을 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Oh, I snorted. What is that? 이게 마차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뭔 말이지? 유리채님, texting in as well. Listen, keep your messages coming in. We've got lots more coming up for you. But I'm going to play you a song. This is Please Summer by Indigo. #9050 메시지를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 우리는 한 명 뽑아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여 많이 부탁하고 노래 듣고 우리는 조태준과 함께 영어 좀 배워봅시다.
1: 나 엄마 부탁해. 아이고.

0: It's time for some Monday groove because 조태준 is in the house.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니, 근데 진짜 우리 진짜 닮았어요, 오늘.
1: 어, 예.
0: 우리 가족 같아요.
1: 어, 그럴까?
0: 오, good. So smart.
1: 예, smart.
0: 한 느낌.
1: 예.
0: 진짜, 맞습니다. 진짜, 진짜 안경이에요?
1: 예, 진짜 안경.
0: 좀 바꾸자. 아. Let's see. Let me see your 안경. 아, 이게 진짜 안경 아닌데요. Oh, good.
1: 예. 어, 야, 바꾸자.
0: Oh, nice.
1: 네.
0: 근데 these are not real.
1: 네.
0: 아, 그냥 플라스틱.
1: 이거 그거 안경이에요. 패션? 그 보안경. 모니터.
0: 아.
1: 모니터를 보거나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차단해 주는 안경이에요.
0: 네. 내 거는 그냥 더러워요. 미안해요.
1: 아, 제 것도 못마치게 더러웠어요. 저 뿌옇지 않았어요.
0: 괜찮아요.
1: 네, 맞아요.
0: 자,
1: 네.
0: This is Monday Groove.
1: 예.
0: 아, 조태준 선생님이 영어 좀 배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중간중간에 한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So this segment is with our guest TJ 조태준 who is the leader and the, what do you say, leader? The main man?
1: Band.
0: The leader of Busan little. Groove. Yeah. So we're going to turn TJ into a global star by giving him some English expressions. And of course, the main reason we're here is because he's going to sing us a song. 여러분, 우리는 영어도 배우는데 우리는 메인, 뭐 좋은 이유 역시 노래 듣고 싶은 거죠.
1: 아, 감사합니다.
0: 네, 그거는 제일 큰 선물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So let's get into it. 우리는 시작. 뭐 시작으로부터 공트 있죠. 그래서 해볼까요?
1: Yeah.

0: 와, 이거가 이 가수들이 다 모이는 대기실인가 봐. 이야, 내 말고도 이 유명한 가수들이 많은가 봐. 저 사람 그 로라 아이가. 와, 저 사람도 되게 유명한데. 야, 막 천지 백갈이네. 와, 좋네.
1: Oh, hi, TJ from Busan Group, right? What's up?
0: What's up? 왔지. what's up? Put your hands up. 뭐 이런 손을 들라고? Yeah. 안녕.
1: Did you say put my hands up? No. I mean, like, what's up, TJ? Hey, TJ, what's up? You know?
0: What's up?
1: Yeah.
0: 왔지.
1: What?
0: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What's up? What's up, man? Yeah, beautiful, Laura. Yeah.
1: 아, 재밌네.
0: 예.
1: 연기 진짜 잘하시네요.
0: 아니에요.
1: Such a good actor. I love it. What's up? 왔다? 왔지?
0: 아, 이거는 평소 때 제 그 자주 있는 일이니까. 잘 모르겠을 때 그냥 답답할 때가 많으니까 영어.
1: 그래서 마음대로 그냥 대답하세요.
0: 네.
1: 그냥 신경 쓰지
0: 허그.
1: 마시고.
0: 그냥 허그예요. 허그.
1: 그래, 네. 맞아요. You can use a body language. So 네. basically in this skit, you were in the waiting room. Someone greeted you, and that person was me actually. But before we get into that, 혹시 우리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네, TJ 씨가 네.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네, 네. 자기소개 좀 다시 부탁드릴게요.
0: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을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조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1: 자, 태준 씨.
0: 예. 예.
1: 이제 지금까지 좀 자기소개를 배우셨죠?
0: 네, 네.
1: 네, 그러면은 영어로 해주세요.
0: 아.
1: 갑자기.
0: Hello, my name is TJ.
1: That's good.
0: Yeah, that's yeah.
1: What is the name of your band?
0: Busan Groove. From Busan Groove.
1: Mm-hmm.
0: Yeah, my name is TJ from Busan Groove. Leader. Mm. Yeah.
1: Good.
0: It's okay.
1: Yeah.
0: Yeah.
1: Perfect.
0: Yeah.
1: 근데 웃긴 게 싱어송라이터.
0: 싱어송라이터.
1: 근데 그거는 한국어로 얘기를 했는데 왜 영어로 얘기를 안 했어요? 그거는 영어인데.
0: 아, 그렇구나.
1: 그냥
0: 울렁증 그냥 있어요, 제가 영어.
1: 당황스럽네. 너무 네, 미안해요. 그렇죠. 아니, 진짜 잘했어요. 아닙니다. 잘했어요. 네. 자, so in we do this every week. 매주 이렇게 월요일. TJ 씨가 진짜 당황스럽게 네. 우리는 영어 가르치는 거예요.
0: 네.
1: So earlier in the skit, you were in the waiting room. Then someone, me, greeted you. Hey, TJ, what's up? So I said that. 그래서 대기실에 있었는데 내가 인사했는데 내가 뭐라고 했어요?
0: What's up?
1: What's up? 근데 무슨 말이지?
0: What's up이 뭐해?
1: 뭐해?
0: 뭐 이런 건가?
1: 네. What's up은 뭐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What's up, man? What's up? 그거는 약간 잘 지냈어요?
0: 아,
1: 그런 느낌이에요.
0: 예.
1: 혹시 오랜만에 뭐 다시 만나고 What's up? 뭐 잘 지내셨니? 그리고 뭐 하고 있니? 최근에 별일이 없니? 그런 다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0: 오, 예. How are you? 이 비슷한 거죠.
1: 맞아요.
0: 예.
1: Perfect. Yeah. So you can say what's up pretty much for everything. 근데 완전 informal한 느낌입니다.
0: 아.
1: What's up이라는 거는 친구 사이에 하면 괜찮아요.
0: 예.
1: 예를 들면 선배한테 선배는 뭐 친하면 괜찮아요. 근데
0: 교수님.
1: 교수님한테 요 교수님 what's up? No. No, thank you.
0: Oh, yeah.
1: Don't do that one. 그래서
0: 교수님한테도 좀 공손하게는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1: Oh, how are you?
0: How are you?
1: Nice to see you.
0: Nice to see you.
1: 아, 근데 이게는 항상 그 영어 배우시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Nice to meet you. 근데 nice to meet you 하는 말이 한 번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0: Yeah.
1: Nice to meet you again. 두 번, 세 번, 네 번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처음 뵙겠습니다. Nice to meet you. 똑같은 말입니다.
0: 아.
1: 처음이라서 그래요.
0: 네.
1: 또 하고 싶으면 Nice to see you.
0: Nice to see you.
1: Yeah.
0: 아, 네.
1: Okay, 추가, 보너스.
0: Nice to see you, Laura.
1: Nice to see you too. Yeah.

0: Yeah.
1: I like your glasses.
0: Ah, me too.
1: Thank you.
0: Yeah. you're like glasses.
1: Yeah. Oh, 그러면은 what's up 하고 뭐 nice to see you, how are you 그런 거를 다 비슷한 느낌인데 중요한 거는 말하는 것보다 분위기. 그래서 yeah. 궁금한 거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그 TJC에 뭐 공연 올 때 관람 하러 올 때 관람 맞아요? 그냥 보러 올 때?
0: 보러 올 때.
1: 보러 올 때 뭐라고 해요? Hello, nice to see you. 뭐 어떻게 인사해요?
0: Hello, nice to meet you. We are Busan Group. TJM Busan Group.
1: 좋아요.
0: Please enjoy.
1: Please enjoy. 그거는 yeah. 진짜 퍼펙트입니다.
0: 아,
1: 나를 필요 없어요, 이제.
0: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1: 나를 진짜 필요 없어요.
0: 예.
1: 아, 근데 갑자기 예를 들면 외국 사람들이 TJ 씨한테 와서
0: 예, 네.
1: Hey TJ, I loved your song. How are you? 당황스럽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대답하세요?
0: How are you? Yeah. Good.
1: Good.
0: I'm good. Yeah. Nice to meet you. 처음 보는 사람이면
1: 근데 몇
0: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good to see you 해도 돼. Nice to see you 해도 돼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1: 맞아요.
0: 아,
1: 네. 맞아요. 네. Nice to meet you는 무조건 처음 보는 사람이고요. Nice to see you는 누구한테?
0: 아하.
1: 누구나 네네. 진짜 상관없어요.
0: 오, 그게 더 좋은 말이네요.
1: 그래서 나 궁금한 거 있어요. 주말에 so at the weekend you did a performance,
0: yeah.
1: right?
0: Yeah.
1: And then also a talk show.
0: 네, 맞아요. 네.
1: 근데 거기 외국인 있었어요?
0: 외국인 my friend 있었어요.
1: 아.
0: 네, 우리 드럼 치는 이바엘로라는 친구 있었어요.
1: 같이 네. 있었어요?
0: 네, 같이 있었어요.
1: 근데 그 외에 외국인 없었어요?
0: 응?
1: So apart from your friend, there was no other foreigners? 외국인, 다른 외국인 없었어요?
0: 다른 외국인 있었던 것도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1: 네. 근데 궁금합니다.
0: 네네.
1: 영어도 인사하셨어요? 아니요.
0: 영어
1: 인사 안 했어요 그때?
0: 아, 네, 왜 그랬지?
1: 왜 그랬지로?
0: 그러니까.
1: 아이고 TJ 씨.
0: 네.
1: 영어 배우는 이유는 뭐지?
0: 맞아, 써먹어야 돼. 아, 맞아. 내가 이번에 놓쳤네.
1: 아니. 좋아요, 네. 좋아요. 근데 외국인 멤버들도 같이 공연을 하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만날 때마다 뭐라고 해요?
0: 네, 뭐라고 하지? 잘 지냈어요. 한국말로 하는 것 같아요.
1: 아, 진짜로?
0: 네.
1: 그래서 이 외국 사람들은 한국말 할 수 있어요?
0: 외국 사람들은 영어로 하고 저는 한국말로 하고.
1: 역시 글로벌 도시 부산.
0: 네.
1: So you speak Korean, they speak English, but you know what each other are saying.
0: 맞아요. 네.
1: Yeah, that's the thing. We don't really need to speak each other's language. However, okay. 그래서 오늘 TJ 씨 진짜 꼭 배우고 싶은 몇 마디가 있어요?
0: 오늘은 그래서 우리 재수 이렇게 나눴지만 외국인들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nice to meet you 하고 nice to see you 이렇게 아는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한대 했는데 그렇게 조금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좀 배우고 싶어요. 네.
1: 아, 그러면 조금 더 반갑게
0: 하이보다 좀 더 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1: 하이보다
0: 맞아 하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1: 근데 하이는 진짜 제일 자연스러워요. So you want to know something that's a little bit more warm or friendly than saying hi, but hi is really warm, really friendly, really normal. 그래서 내 생각에는 hi, great to see you.
0: Hi, great to see you. Great to see you. 네.
1: Yeah. 좀 더 신나게 하고 싶다면 Oh my gosh, hi. 이렇게 완전 뭐 느낌으로 와, Oh my gosh, hi, nice to see you. 이렇게 목소리 톤도 업하고 중요한 거는 네. 말보다 목소리, 뭐 톤,
0: 표정이죠.
1: 소리,
0: 맞아요.
1: 표정이 진짜 중요하다.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네. 네. 우리는 뭐 부산 사투리 할 때 맛있다 이거
0: 에이.
1: 진짜 이렇게 맛있다 어느 정도 맛있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와 맛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진짜 맛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0: 예.
1: 그래서 뭐 영어처럼 뭐 그 영어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love it. 아 근데 우리 후추님은 와사비라고 누가 물으면 Oh, how do you do, mister? How have you been keeping?

0: 이라고 퀸즈 잉글리시 대답을. 근데 그런 말을 누구 진짜 밤티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누가 그렇게 말하는지 잘 모릅니다. What's up이라고 하면 좀 캐주얼하게 좀 행복하게 자유롭게 예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잘 배웠어요.
1: 아, 감사해요. 아,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친근하게 이야기하면 왓썹이 이제 친근하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표정으로.
0: 네.
1: 네. I'm great.
0: I'm great.
1: What's up with you?
0: Perfect.
1: Yeah.
0: 아, TJ 씨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짜
1: 감사합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다음 주도
1: 감사합니다.
0: 뵙겠습니다.
1: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Thank you. Okay, I'm gonna play a song. This is She Smiled by Day 6. Don't go. Oh, it's not. We've got a song. It's Newzen Miche Neem's request. Why freestyle?

Welcome back, everybody. It is time for my Busan playlist. Actually, no. It's time for our Busan playlist. 네, 여러분 신청곡 많이 부탁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그먼트의 신청곡을 다 모아서 몇 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도 다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 유행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전성기에 가장 유행했던 유행어와 함께 그 시절 듣던 노래도 한 곡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남아있어서 네 여러분 지금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한 명 뽑아서 상품 보내드릴게요. Good? Good. So we're talking about trend words or newly coined words that you remember from your heyday, from your younger days. And also, please request a song that was especially popular during your glory days. Lee Se-young-nim, I just saw your request song come in. Such a good song. It's one of my favorite songs in the whole wide world. Oh, so cool. Okay, here we go. Taesung-nim says, 지구를 떠나거라. This is all the hype back in the 90s. Why? What does it mean? Go around the world? Ah, I don't know what that is. You're doing this. Oh, good. This looks like something smells. Ooh, 냄새야. Like this. Oh.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박 PD 도움 많이 주셔야 되겠어요. 저한테 죄송합니다. 난 진짜 이거는 다 몰라서 아 답답해. 유리채님 says 알겠습니다 람지. That was a 유행어 like 13 years ago when I was a young girl. I was also a young girl 13 years ago. 13 years ago. Maybe not. And then 소녀시대 The Boys, the English version. 6844 name. 너무 재밌다. 6844님 says 궁금하면 500원. This was my go-to phrase in college. Whenever someone had a question or was curious about something, I'd say it. It was a fun way to break the ice and keep the conversation flowing. 아, 너무 좋아요. 항상 우리 남편이랑 이렇게 I have a question. No questions. 바로 no questions 이렇게 I don't know why 왠지 몰라요 그냥 재밌어요. Tim 님 says 잘 자네 꿈꿔 자수조성모가 느끼하게 메시 Can I read this? Can I read this? It's okay. Okay. 가수 조성모가 느끼하게 매실 음료 광고에서 했던 말인데 엄청 유행했어요. 잘 자, 내 꿈꿔. 이렇게. Yuck. Yuck.

0: world. BEFM, Busan Yeongeo Bangseo.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Hello everyone, my name is Ilin and I'm from Malaysia. Back in 2017, when I was looking for a place to escape the harsh reality of life, I took a solo trip to Busan and immediately fell in love with the city. I love the food, the mild weather, the serene view of the mountains and the sea, and just how beautiful and peaceful the city is. I returned home a week later, only to find that I was homesick in my own home. And then I realized that deep in my heart, Busan was now my new home.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BEFM Local News at 6.
2: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을 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투표함은 CCTV와 출입통제, 방범장치가 갖춰진 곳에 보관되며 선관위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열람 가능합니다. 선관위는 또 투표함 이송과 보관 과정에도 참관인과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등 투명한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부산 지역 사전투표율은 21.29%로 지방선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 The Busan Election Commission announced that the public can monitor the storage status of early voting ballot boxes at any time. The ballot boxes are being kept in secure facilities equipped with CCTV surveillance, access control systems, and security devices. Their storage status can be viewed around the clock through monitors installed at the Election Commission. The commission also stated that a transparent management system is in place throughout the transportation and storage process, with election observers and police officers participating to ensure oversight and accountability. Meanwhile, Busan recorded an early voting turnout of 21.29%, the highest ever for a local election in the city.
2: 지난 주말 해운대구의 한 백화점 식품관에서 천장 일부가 무너지며 고객과 직원 15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백화점 측은 냉각수 배관 누수로 인해 천장 일부가 붕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안전점검이 완료될 때까지 영업 중지를 요청했으며 백화점 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와 안전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Last weekend, more than 150 customers and employees were evacuated from a department store in Haeundae after part of the ceiling collapsed. No injuries were reported. The department store said the collapse was believed to have been caused by a leak in a cooling water pipe. Haeundae-gu District Office has requested that operations remain suspended until a full safety inspection is completed. The department store added that it is conducting a thorough investigation into the cause of the incident and implementing necessary safety measures.
2: 기장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장 전입과 허위 학력 기재 혐의로 두 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기장 군수 선거에 투표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 신고했고 예비 후보자 B씨는 홍보물에 학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The Gijanggun County Election Commission has filed police complaints against two individuals on charges of voter fraud and falsifying academic credentials. One individual is accused of falsely registering a change of address without living in Gijang, allegedly in order to vote in the Gijanggun County mayoral election. Meanwhile, another individual, a preliminary candidate, is suspected to providing false information about

0: his educational background and campaign promotional materials. The Election Commission said it will respond firmly to any violations of election law in order to uphold a fair and transparent electoral process.
1: 부산 씨가 원자력 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미래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섭니다. 부산 씨는 향후 5년간 1,882억 원을 투입해 소형 모듈 원전과 원전 해체, 방사선 기술, 기업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0: Busan City has unveiled a comprehensive plan to foster the nuclear energy industry and strengthen its competitiveness in the next generation nuclear sector. Under the five-year initiative, the city will invest 188.2 billion won in a range of projects, including development of small modular reactors, nuclear decommissioning technologies, radiation-related technologies, and support programs for local businesses.
1: 문화체육부와 부산시는 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김해공항에서 방한 관광객 환영 행사 등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오늘부터 14일까지 공항과 주요 관광지에서는 공연 연계 홍보와 안내 서비스가 제공되며 부산 시민과 시민단체들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캠페인과 홈스테이 운영에 나섭니다.
0: Ahead of BTS' upcoming concert in Busan,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Busan City are launching a range of tourism programs for visitors. From today through June 14th, welcome events for international tourists will be held at Kimhae International Airport, while promotional activities and visitor information services linked to the concert will be available at major tourist attractions across the city. Busan residents and civic groups are also taking part in a forced to enhance the visitor experience, including campaigns against the price gouging and the operation of homestay programs.
1: 4층 야구장 재건축 기간 임시구장으로 사용할 아시아드 주경기장의 변경안이 확정됐습니다. 임시구장은 내년 5월 공사에 착수해 2028년 1월까지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0: Busan City has approved a renovation plan for the Busan ASEAN Main Stadium, which will be used as a temporary venue during the reconstruction of Sajik Baseball Stadium. Work on the temporary stadium is set to begin in May next year and is expected to be completed by January 2028.
1: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 지역은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20도, 낮 최고기온 24도로 예상됩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23도입니다.
0: Rain is expected from tonight through tomorrow. Tomorrow morning's low will be around 20 degrees, while the daytime high is expected to reach 24 degrees. The current temperature in Busan is 23 degrees Celsius. It's time to wrap up this hour's news. I'm Tian Kim.
1: 홍정화였습니다.
0: Thank you for joining us. You're listening to BEFM, Busan 영어 방송.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Coming up next is All Star English. BFM 부산 영어 방송.

0: 있어. 딱 죄벌이 지낼 때는 게. 어, 진짜 믿어줘요, 믿어줘요.
1: 진짜. You know, June always feels like a turning point, doesn't it? You know, January is the month when you make plans. And then June comes around and suddenly people start asking themselves, wait, am I actually doing okay? 어, 나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0: 맞아, 맞아. 6월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랑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가장 많이 드는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뭘 포기하셨나요? 아니면은 뭘 시작하셨나요? 여러분의 히브리 영어 친구!
1: 어, sorry, 이거 지금 출발합니다!
0: 부기 포기하지 마라. 헬로 헬로 부자 여러분들! 매일매일 포기하기 싫게 만드는 아름다운 갈매기 월요일 스타 부기입니다!
1: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your everyday star, 민수 씨, and welcome to All Star
0: English!
1: 네, Happy Monday입니다. Happy Monday, 부기!
0: Oh, oh, oh, oh, oh, happy, happy Monday!
1: 왜 그래요?
0: 왜요?
1: 왜 그래? 우는 거예요? 뭐예요?
0: 요즘 신나가지고 노래 부른 건데 콧노래.
1: 아, 콧노래구나.
0: 그치지. 나는 네. 부리노래라고 해줘요.
1: 아, 근데 우리 부스터분들이 벌써 일단 북이 이 뭐라 그러지? 이 옷차림이라고 해야 되나?
0: 왜요? 왜요? 왜요? 나의, 잠깐만. 나의 앤티튜드가 어땠어?
1: 아니, 북이가 알아서 마이크 이렇게 조정하는 처음 봤다, 진짜.
0: 아, 미선미는 자주 조정합니다. 나한테 관심이 없네, 관심이 없어.
1: 날개 엄지, 이게 뭐라 그러지? 엄지 손가락은 아닌데? 뭐죠, 이게?
0: 날개 갈퀴.
1: 날개 갈퀴. 신기하다,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우리 부스타분들, 북이 오늘 고기집 갔다 왔나요? 앞치마 그대로 입고 왔네. 북이 이거 반납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0: 잠깐요, 앞치마는요, 내가 이거 3년 전에 그 부스럴데이 할 때 그 네. 뉴진스 댄스 한다고 만들었던 네. 나는 뉴진스 복인데 네. 누가 보고 이거 뭐 요가복이냐고 그러고.
1: 아, 요가복? 아... 아, 근데 저도 우리 작가님한테 오늘 북이 누진스 뭐 옷 입고 와요 라고 했는데
0: 민선배
1: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0: 나는 네. 아래 시스루야. 여기 시스루 돼있어 이거. 그런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1: 오늘 네 혹시 우리 너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면요 아이들은 일단 오늘 보기 좀 그럴 것 같아요. 좀 내용
0: 아니야,
1: 불편할
0: 아니야.
1: 수도 있습니다.
0: 이거 에어로빅복 아닙니다. 누가 에어로빅복이래 진짜.
1: 옆에 미디어 피디님도 맞아요 맞아요.
0: 잠깐만. 오, 나 오늘 릴스 안 찍어요 이러면. 나 오늘 찍을 거 이게 예정돼 있는데 이거 나 못해 진행 못 시켜.
1: 네, 근데 여러분 해피 먼데이입니다. I hope you had a great weekend. 부기 뭐 주말 어땠어요? 바빴어요? How was your weekend?
0: 바빴습니다. 바빴습니다.
1: Busy, busy, busy. What were you doing?
0: 주말에 뭐했지? 요즘에 민선배 네. 일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뭐 했는지 기억을 못해요.
1: 좋겠다. 일이 너무 많아서 뭐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여러분. He was so busy this past weekend.
0: 진짜?
1: He can't remember what he did.
0: 민선배 나 왜 기억 안 나는지 안 했어요.
1: 왜요?
0: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었어요. 그래서 주말에 날라갔어. 그래서 기억이 안 났던 거였어.
1: 아, 그럼 보기. You were busy doing nothing.
0: 아니야, 바빴어요.
1: 그쵸. 아무것도 안 한다고 바빴어요.
0: 그러니까 생각한다고, 잡생각한다고.
1: 아, so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치, so you were busy doing nothing.
0: 이번 주에 또 민섭이 만나니까.
1: 오늘 만났어요.
0: 그러니까 월요일 또 뭘 이렇게 하면서 민섭이 괴롭힐까 고민하고 어떻게.
1: 자, 보기 원근대로 합시다. 네. So as we started talking about in the opening, June, it's this kind of strange time of the year.
0: June?
1: Yeah. So people start feeling like they want to give up on everything for some reason. 저도 오늘 학생들이랑 이만한데 와 벌써 2월달이야? It's already June? 나 뭐지? January 1st, New Year's Resolution, 뭐 몇 킬로 뭐 뺀다, 뭐 이거 한다, 저거 한다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2월달이라고? 아, 그래서 그냥 포기해야지. I just give up. 진짜 여러분 시간 이렇게 간 줄 알고 계셨습니까? This is surprising for me. Now, at the same time, people also get the sudden urge to reset and start fresh. 그쵸, 보기?
0: 진짜 맞아, 맞아. 이게 약간 현타 와가지고 한 대 이렇게 막 포기하다가도 그래도 아직 반 남았으니까 이거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뭔가 이렇게 새로 시작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1: 맞아요. 뭐 반보다 살짝 더 남았죠.
0: 그래도 한 달도 남았으니까.
1: 맞습니다. That's why around this time of year, people start thinking about things like changing jobs, getting back to the gym, traveling somewhere new, or even cutting toxic people out of their lives.
2: 부기 혹시 뭐 직장 바꾸려고 생각

0: 뭡니까?
1: 아닙니다. 그 얼마 전에 저기 그 조사원이라고 북이 이제 그 너튜브 찍으면서
0: 네.
1: 탐나는 기업이 있긴 했는데
0: 네.
1: 조금 안 맞더라고요.
0: 한번 가보세요.
1: 진짜?
0: 네.
1: 근데 미션 눈빛이 왜 그래요? 저 마음에
0: 안 들죠? Yourself.
1: 저 마음에 안 들죠? 왜 눈을 세우라겠어요, 미선배?
0: I want Boogie to you know become this big superstar, okay?
1: 네. 아 근데 제가 아무리 다른 직장 가더라도
0: 네.
1: 이 월요일마다 이 저녁을 책임지는 올스타는 포기할 수 없지.
0: 아 그래요?
1: 그럼 놓치지 않을 거예요.
0: 아쉽네요.
1: 기간제 방금
0: 아 just kidding.
1: Just 아쉽네요. 아쉽네요. 네. 영어로 뭐라고 해요?
0: How unfortunate.
1: 제가 왜 웃는 건지 그 뜻이 맞아요? 아닌 건지 이거.
0: How unfortunate.
1: How unfortunate.
0: 얼마나 아쉬워 이런 느낌.
1: 얼마나 아쉬워.
0: How unfortunate 한번 해보세요.
1: How unfortunate.
0: 네, 딱 그런 느낌입니다.
1: 너무 아쉽다. 아 근데 민섭이 그게 있었거든요.
0: 뭐요?
1: 사람들한테 너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언제였냐 이렇게 물어본 설문도 있었는데요. 1위가 뭔지 아세요?
0: First place 뭔데요?
1: 1위가 바로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또 그러고 보면은 부기가 이렇게 입을 부리를 털 수 있고
0: 네.
1: 민선배에게 날개를 붙인 순간이 민선배가 네. 부기를 만난 순간이 아닐까.
0: 저랑 부기랑 만난 순간은 언제였죠? 네, 2000 what? 2024?
1: 그게 오래됐어?
0: 네, 2024. 우리 그 밀락더 마켓에서 처음으로 만났잖아요.
1: 맞아.
0: 네, 부기 나한테도 한마디도 안 하고.
1: 자, 미스미 타임.
0: 기억나죠?
1: 그때는 제가 다른 데 있어가지고 제 분신을 보냈거든요. 민선배가 절 처음 본 거는 제 분신을 만났던 겁니다.
0: 그럼 부기 아니었어요?
1: 제가 아닌 또 다른 저 같은 부기 같은 부기에도
0: 부기 클론이에요?
1: 그럼 민선배 저 I'm Perry 요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0: 네네네.
1: 제가 좀 부족해가지고
0: 네.
1: 근데 조금씩 문제가 있어요. 한 번씩 이제 말을 못한다거나 갑자기 키가 커진다거나
0: 네.
1: 잘진다거나 옆으로 퍼진다거나는 그런 이제 분신의 문제점이 있긴 한데
0: 네.
1: 그때 민선배가 만났던 거는 제 분신.
0: 근데 부기 죄송하지만 PD님이 지금 세계관을 지켜야 돼서 그런 말 하지 말래요.
1: 죄송한데 저의 세계관인걸요?
0: 부기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1: 아니요, 아닙니다.
0: Don't worry. There's only one boogie, okay?
1: 아니요, 나 갈매기 요정이라는 분신들이 있어. 내 짭부이라고 불리는 부기들이 있단 말이야.
0: Boogie, stop.
1: 오케이. 아니, 나 이거 매니저가 허락했어.
0: 네, 허락한 거라고 말할 수 없죠. 네.
1: 나 아무거나 얘기했다고 혼낸다고.
0: First place was meeting a new person, whether it be a mentor, a friend, right? Or maybe that special somebody, right? Second place was entering a new environment. Moving, getting a job, starting school. So those moments where life suddenly shifts. 이민은요, 이사, 취업, 뭐 전학처럼 새로운 환경에 놓였을 때 말하고 했습니다. The third was traveling or trying something completely new. 3위는요, 여행이나 새로운 경험이 였다고 합니다. 이게 인생의 turning point라고 하죠. 이런 것도.
1: 맞지. 근데 민선배,
0: what?
1: 여행도 좋지만 그거 알아요?
0: 뭐요?
1: 이 작은 습관 하나를 시작하거나 그만뒀을 때
0: 아~
1: 이것도 새로운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0: 이 작은 습관 뭐 small habits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럼 큰 거 아니더라도 그저 작은 거 right? These small things in your life, small habits that you pick up or give up.
1: 그쵸.
0: 시작하거나 뭐 그만두는 거 될 수도 있잖아요.
1: 맞아.
0: 뭐 부기는 그러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언제였어요?
1: 터닝 포인트?
0: 네.
1: 일단은 매일 그 새우과자 먹다 보니까 그러다가 제가 살쪄서
0: 네.
1: 진짜 안 좋은 일을 병을 얻을 수 있겠다 싶은 순간도 있었고 그 너무너무 이렇게 새우과자 많이 사다 보니까
0: 네.
1: 그 통장이 텅장이 되더라고요.
0: 통장이 텅장.
1: 네. 그런 순간이 있었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올스타 잉글리시 와가지고 민선배 만나고 우리 PD님들 만나고 매일매일 매주에 한 번씩 한 시간씩 불의를 털 수 있는 이 시간 이게 저에게 정말 작지만 큰 터닝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0: 너무 감동입니다. 부기
1: 그럼
0: 네네네. 저는 올스타 잉글리시 아니고요.
1: 잠깐 민선배 그럼 뭐가 돼 내가.
0: Well, it has to be coming to Korea. Right? 한국 오는 게 turning point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와서 일단 you know the result of that is me coming to All Star English, right?
1: 근데 한참 뒤에 만났잖아요. 그러기에는
0: 한국 오고 나서 한 몇 년 지났지? 한 15년 지나고
1: 민선배 그거다. 첫 번째 turning point는 한국으로 온 거고
0: 네.
1: 두 번째 turning point는 올생기시 만난 거지.
0: 그럼 그 사이에 우리 와이프랑 뭐 딸이랑 뭐 이런 건 뭐 없어요?
1: 어떤 그 인생 포인트?
0: 네.
1: 터닝 포인트보단.
0: 네. 네. 아 인생 포인트와 터닝 포인트 좀 다르구나.
1: 어 다르다 다르지. 큰일 뻔했다.
0: So 여러분 혹시 question for you, it doesn't have to be this big thing. It could be this small thing as well. What do you consider a turning point in your life? 네. 아 우리 닥터수님이 시네 콘체르토 닥터수님.
1: 닥터슈?
0: 오늘 나가주세요.
1: 왜 뭐라 했어 뭐라 했어 뭐라 했는데
0: 시네 콘체르토
1: 이게 뭐예요?
0: 콘치르타?
1: 콘체르토
0: 시네 뭐죠 이거?
1: 시네 콘체르토 이게 뭐예요?
0: 이게 뭐죠? 저도 몰라요. 이게 뭐지?
1: 나중에 낚시요정 물어봐야겠다.
0: 이런 거 모르면 난 낚시요정도 모르고요.
1: 시네 콘체르토?
0: 닥터슈님 혹시 방송국 헷갈린 것 같은데요.
1: 위장비 또 딴 데 가서 네. 사고 치고 왔어요?
0: 없습니다. 지금 PD님도 그만 검색하시고요.
1: 아 잠깐만.
0: 네.
1: 뭐야 뭔데 궁금해 죽겠네 이거.
0: 뭐냐면 나 옛날에 방송 시작했을 때 시네 콘체르토라고 이게 방송을 PD 슬래시 출연했거든.
1: 아 진짜?
2: Coming up next is Siné Concerto with Jenna Lee.
0: 저건 진짜 이 세상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민수 목소리였습니다. 한 번 더 우리 들려드릴까요? 네.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 방금 민선미 목소리였죠?
0: 저예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2: Coming up next is Siné Concerto with Jenna Lee.
0: 진짜 방송대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 그냥 이가 인생대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신민수였죠. 여러분 딱 목소리 톤 이게 지금이랑 그 옛날 민수 이게 비교가 너무 되잖아요. Right? Yep. Right now this 민수 is grown up. He's married. He has a family. He's a mentor to Boogie.
2: Then. Coming up next is Musicland 905
1: 약간,
2: with DJ Donna.
1: 나 약간 민섭이 느낌이 목소리가 된 젊은 외국인 같아. 그, 지금이랑 너무 다르다.
0: 아니 나 옛날에 뭐 아, 담배 핀 적 없는데 왜 목소리 왜 그러지?
1: 그리고 뭔가 그 좀 목소리에서 다정함이 없어 민섭이.
0: 좀 가래가 낀 거.
1: 나 AI 이거 민섭이 AI 아니야? AI 네. AI 목소리 같은데 이거.
0: 아, 네 우리 다은님도 응애 민수 시절이군요라고 했는데.
1: 응애 민수.
0: 맞아요 진짜 응애 민수였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바보 민수 시절이었습니다. 아 보기 우리 빨리 하자. 자
1: 날씨 좀 빨리 보내버리기. 자 빨리 시작할게.
0: 여러분. In your life, was there a turning point? 자, 우리 turning point는 뜻은 알잖아요. 보기
1: turning
0: 완전
1: point.
0: 이거 때문에 내 인생 방향이 완전
1: 인생의 전환점.
0: 그렇죠. 근데 그거를 영어로 game changer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1: 터닝 포인트는 영어가 아니에요?
0: 어, 터닝 포인트는 영어가 아니죠.
1: 아, 잠깐 나 그걸 또 콩글리시인 줄 알았어.
0: Another way to say the turning point is game changer. 그래서
1: game
0: 뭐
1: changer.
0: 대전환점을 말하는 거죠.
1: 오.
0: 그래서 멘토를 만난 게 아, 진짜 내 커리어의 완전 game changer였어. Meeting my mentor was a total game changer for my career. 네.
1: 오.
0: 어, 그리고 이게 정신 번쩍 들게 하는 그 계기가 있잖아요.
1: 아 그쵸 충격받는 순간.
0: 그쵸 아까 이게 뭐 통장이 텅장 있을 때.
1: Oh no.
0: 나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1: 맞아,
0: 그거는
1: 맞아.
0: 영어로 wake up call이라고 합니다.
1: Wake up call.
0: Seeing my bank account balance at zero was a wake up call for me. 진짜 내 통장이 텅장 된 게 진짜 내 정신 번쩍 들게 한 그 계기였다.
1: 근데 뭔가 미선 wake up call 하니까.
0: 네.
1: 모닝콜 같은 느낌인데.
0: 아 모닝콜.
1: 그러니까 나 깨워주기 위해 전화 했잖아.
0: 저 호텔에서 그거 하는 거예요.
1: 일어나세요 전화.
0: Wake up call이라고
1: 합니다. Wake up call.
0: So 여러분, was there a game changer or maybe even a wake up call point in your life? Let us know. 자, 보기 왔습니다. You know what that means? Time for Boogie Quiz.
1: Boogie Quiz. 끼룩. 아니 선배, 방금 끼룩이 가성으로 낸 거예요.
0: 끼룩. 끼룩.
1: 간들어진다. 민선배 그 처음 초창기 때 목소리 듣더니 초심을 찾으셨나 봐요.
0: 맞아요. 아 오랜만에 들으니까 기분 나쁘네.
1: 아무튼 그 나 6월 1일부터는 진짜 정신 차리고 민선배처럼 이렇게 정신 차리고 똑바로 차리고 똑바로 살 거야.
0: 제발.
1: 진짜 이 미드나 너튜브 뭐 일상 대화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편이잖아요.
0: 네.
1: 아 민선배 나 진짜 이제 인생 똑바로 살 거야. 나 정신 차릴 거야. 이거를 게임 마이 라이프. 라고 하는데 이 플릭에 들어갈 영어 단어는 무엇일까요?
0: So today's question, people say this. Okay, starting June 1st, I'm seriously gonna get my life. So what goes in the blank? You get four choices. 자, 제가 get my life 하고 단어를 넣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A, get my life alone. B, get my life together? C, get my life lonely? Or D, get my life beautiful?
1: 오.
0: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카카오톡이나 너튜브 채스로도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2부의 문자 요정이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몇 명 골라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골라 골라.
0: 자, moving right along. 코너 속의 코너. 이분 계속 저 째려보고 있었거든요. 빨리 왜 안 넘어가냐라고 하면서 눈빛으로 다 말해줬습니다. 날씨 요정 모시겠습니다.
3: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Weather Fairy is back. 날씨 요정의 시간이 왔습니다.
1: 아니, so hot.
3: 자자자자. 이제 우리 그,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특히 북이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yeah. 오늘의 날씨 어떠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오늘 날씨 뭐 얼마나 쪄 죽을 뻔했는지를 표현하면 될 건가요?
3: 이게 오늘 최고 기온이 무려 32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저 기온은 16도로 아, huge temperature gap 16도의 일교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일은요 아 덥다 뭐 자외선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가 중요한 날이 아닙니다.
1: 그럼 그럼 그럼.
3: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타이푼 장미의 영향으로 내일은 많은 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비는 자정을 넘기면서부터 서서히 내리기 시작하겠고 rain will gradually move in after midnight. 그리고 내일의 기온은요 will be lower 20 degrees and high of 25 degrees. Strong winds are expected. Heavy rain is also likely. 비도 많이 오고요. 아 돌풍도 아 예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1: 돌풍?
3: 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safety comes first이잖아요. 이제 특히 이제 해안가나 방파제 주변은 파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avoid coastal areas if possible. 네, 그래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아, 해안가 방파제는 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어 표현 better safe than sorry 맞나요?
1: Better safe than sorry.
0: Better safe than sorry.
3: 네, 이게 그 뜻이 괜히 위험 감수하지 말고 미리 조심하는 게 낫다. 그래서 예문으로 stay away from the coast, better safe than sorry.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1: 근데 저기 내쇼정.
3: 네네네.
1: 나 내일 저기 배 타고 촬영 가는데 이거 하필 내일 지금 장미가 와가지고
3: 네네네
1: 웨이브치고 지금 조심하라고
3: 네네네 최대한 힘을 써보도록 할게요. 네
0: 북이 내일
1: 아니 내쇼하시고 내쇼 힘쓰면은 파도도 세질 것 같아.
3: 알겠습니다.
1: 힘을 잘못 써가지고 더 세질 것 같아.
0: 북이 if your boat gets canceled tomorrow 방송국에 오세요.
1: 아 진짜?
0: 출근하세요.
3: 나쁘지 않네요.
1: 진짜
3: 네네
1: 와가지고
0: 우리 에이샤랑 같이 떠듭시다.
1: 근데 네. 비 맞고 오면 이제 축축 젖어가지고 괜찮을까요?
0: 냄새 나겠다.
1: 아, 나 그 상태로 민선배 안 할 거야. 날씨 좀 포옹한다 진짜.
3: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서스카이 전망대에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앞을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y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stunning 100th floor observatory.
1: Hotspot!
0: 자, 우리 날씨 요정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1: 바이. 좀 발음이 이상해져.
0: 북이야, 우리가 올스타에서 손흥민, BTS, 북이,
1: 렛츠고!
0: 이거 한지가 지금 몇 년째야? 26년도 지금 검색어 순위 지금 몇인지 한번 보자. 자, 보자. 북이. 이봐, 이봐, 이봐. 이거 뭐야, 이거. 봐봐, 북이. 부종으로 인하여 부은 상태를 말한다. 이거 북이가 부은 거 말하는 건가?
1: 아, 미선배. 그게 아니라 대만 가서 팬미팅도 하고 온세한테 지금 뭐라는 거야? 올스타하고 지금 글로벌 해져가지고 6개월 뒤 스케줄이 지금 벌써 잡히고 있어.
0: 아, 인정. 우리 북이 작년에 뭐 상도 많이 받았고 대만 팬미팅도 하고 진짜 대박이었지. 그럼 북이야, 올해는 뉴욕, 뭐 할리우드? 올스타로 더 글로벌 해줘보자고 북이.
1: 아 너무 좋아. 아 맞아 내가 민선비한테 말 많다고 맨날 그 불이는 잡히긴 하지만 우리 부스타들하고 더 소통하고 더 재밌게 한번 나눠볼 테니까 어떻게 민선비 북이랑 나눠놓을 준비됐어? 팔로우 미 렛츠고.

0: ソルミ BTS
1: ボギー
0: レッツゴー。
1: 대로 만족하시오. 헛다. 글로로로로를 대세를 꿈꾸는 야망갈매기 보기에 글로로로로를 총장 대원장 허리뱅저 프로젝트.
0: That's right. 전 세계 입덕을 유도할 미래 글로벌 슈퍼스타 야망갈매기 보기를 키우는 성장 훈련소 All-Star Entertainment 여러분. Welcome, welcome. 근데 여기는 그냥 훈련소가 아니죠. 매너부터 배웁니다.
1: 매너스, 메커스, 시글.
0: 상황별 영어도 챙기고요.
1: 시추시, 잉글리시, 집중.
0: 글로벌 감각은 필수템이죠.
1: 글로벌 세트 윙,
0: 체크. 문화 이해도 풀 세팅돼 있고요.
1: 컬처 세팅 완료.
0: 네, 올스타 엔터의 철저한 매니지먼트 아래, 철저한 매니지먼트 아래 부위가 매주 레슨을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1: 아, 근데 오늘 좀 영 이상하다.
0: 왜요?
1: 미선미도 그렇고, 네. 날씨 중도 그렇고. 화가 좀 덜 풀린 것 같아요.
0: 북이는 너무 너무 잘 풀린 것 같아요.
1: 아니, 그럼
0: 이게 문제예요, 그래 사실.
1: 글로벌.
0: 아 근데 아주 따뜻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1: 따뜻한 문자 뭔데?
0: 북이를 향해 우리 낙지연이님이 말합니다. 북이를 만난 게 정말 큰 터닝 포인트였어요. 북이 덕분에 더 많이 웃고 행복해라고 왔는데 낙지님 근데. 오해인 것 같습니다.
1: 왜?
0: 이거 북이를 만난 게 터닝 포인트 아니었고요. 어떻게 보면 올스타 잉글리시 오는 게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1: 잠깐 타임 이거는 좀 이렇게 따져보고 볼 만한 게 낙지르님이 나를 처음 보기 올스타인지 아니면은 다른 데서 봤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0: 이게 중요하죠.
1: 그렇지. 그래서 내 덕분에 낙지르님이 올스타로 영입이 된 건지,
0: 네.
1: 올스타 덕분에 낙지르님이 영입이 된 건지.
0: 자 일단 낙지연이님
1: 따져볼 필요가 있다.
0: 자 낙지연이님 문자 예쁘게 보내주세요.
1: 예쁘게 보내.
0: 문자 예쁘게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1: 이거 선물 준다고 꼬시면 안 된다. 정확히 얘기하세요.
0: 2부에 문자 요정이 선물 들고 들어옵니다.
1: 어 이거 나 다 듣고 있어 이거.
0: 네 일단 올스타가 먼저인지 부위가 먼저인지 닭이 먼저냐 아
1: 잠깐만 잠깐
0: 갈매기가 먼저냐 알이 먼저냐
1: 닭이 먼저냐.
0: 자 그러면 오늘의 부기 미션 어떻게 됩니까?
1: 저스턴 템미니 오늘은 로테이션 소개팅.
0: 오 로테 똑바로 하세요. 로테이션 소개팅.
1: 로테이션 소개팅. 나도 좀 영어 발음 좀 나도 좀 인사면처럼 멋있게 하고 싶다.
0: 그렇죠. 이 로테이션은 영어이긴 하죠. 로테이션 소개팅.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로테이션 소개팅. 네. 아 진짜.
0: 로테이션 소개팅. 이거 너무 옛날 거 아니에요?
1: 아 민선배. 네. 우리 유행은 돌고 도는 거잖아요.
0: 네.
1: 요즘 MG 특히나. 20대 30대 사이에서 이 로테이션 소개팅이 엄청 뜨고 있다는 거 모르셨죠?
0: 근데 로테이션 데이팅, 로테이션 소개팅 혹시 그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what is it exactly?
1: 먼저 어떤 걸 생각하고 있는데요? 민선배 생각도 궁금하다.
0: 일단 미국에 이런 거 있긴 있었는데요. 엄청 옛날에 있었어요.
1: 엄청 옛날에
0: 네,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예요 근데 이게?
1: 아 이게 카페나 분위기 좋은 데서 네. 남녀 여러 명이 딱 모여가지고요 10분씩 1대1로 이렇게 대화하고 시간 되면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0: 아
1: 10분 동안 대화하고 자리 체인지 10분 동안 대화하고 자리 체인지 이게 엄청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0: 아 제가 생각한 거 똑같아요.
1: 아 진짜?
0: Rotation 소개팅 이건 영어로요 speed dating 이라고 합니다.
1: speed dating?
0: 네, speed dating.
1: 오!
0: speed 우리는 speed. speed dating. dating. 네. 이게 동그라미 두 개예요. 안에는 남자들이 동그라미 안고 바깥에 이렇게 여성분들이 동그라미로 안고 이제 뭐 몇 분 동안 그렇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가 딱 시간이 딱 지나면 뭐 이 여성분 이 남자분 좀 흥미롭다.
1: 오.
0: 우리 나가서 뭐 더 이제 뭐 커피 마시면서 시간 보내자. or 이제 로테이션 하는 거죠.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스피드 데이팅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1: 데이팅.
0: 네. 근데 10분? 10 minutes? That's barely enough time to drink a cup of coffee. 그 10분 안에 사람들 다 알 수 있어요?
1: 근데 민정이기 오히려 그게 또 장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랑 몇 시간씩 어색하게 앉아 있으면 진짜 힘들잖아요, 그렇죠?
0: That's true.
1: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핵심만 딱 진짜 물어볼 것만 딱.

0: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말도 말이지만 이렇게 눈빛과 네. 어떤 그런 제스처 하나로 통할 수 있는 10분 소개팅 해가지고
1: 그렇게
0: 어떻게 보면 첫인상도 중요할 것 같고
1: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0: 질문에 뭐 어떤 그런 중요도 이런 것도 좀 네. 있을 것 같고 근데 민전배
1: 네
0: 민전배인은 소개팅이나 맞상 같은 거 해봤을 거잖아요.
1: 저는요. 저는 이런 거 대해서 별로 뭐 경험 없어요.
0: 눈동자가 지금 저거로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도 혹시나 네. 그냥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네. 만약에 뭔가 만났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왔다.
1: 아.
0: 그러면은 민선배 어떻게 해요?
1: 마음 안 드는 사람 나왔다?
0: 그쵸 하이 미슈! 하이 무기!
1: Oh, I'm sorry. I forgot I had a meeting. Oh my goodness, it's already 6:35. I'm sorry. I have to go.
0: 기차! 잡았다! 못 도망가요!
1: 근데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거짓말하면 안 되죠. I think being honest is very...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Being honest, 그냥 솔직히 말하는 거. 일단 만나서 너무 반가운데 근데 더 이상 여기서는 뭐 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0: 혹시 네. 원래는 대화해보면 좋을 수도 있고.
1: 솔직히 말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0: 솔직히
1: 저는.
0: 말하는 걸로.
1: 네, being honest. 솔직히 being 말하는 honest. 거. Being honest.
0: Being
1: 네.
0: honest.
1: 네. 그래서 그러면 이 rotation dating, 그 이게 뭐 저비용 고효율 소개팅이라고 하는데 이거 맞아요, 이거?
0: 맞아요. 아무래도 네. 이게 돈을 왜냐면 한 번씩 네. 소개팅이 되면 돈도 많이 쓰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어떻게 보면 한 번 참여하면서 네. 여러 명을 만날 수 있고 네. 대화도 여러 번 해볼 수 있으니까
1: 딱 이 커피 한 잔.
0: 그렇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민준이 이거 봐. 오늘 하루 아니, 진짜 타이트하게 하면 아침에 네. 만나고 점심에 만나고 저녁에 만나고 해야 될 거를 그 같은 시간 내에 한 번에 빙빙빙빙 돌면은 뭐 30명 모였다면 15커플이 얘기 나눌 수 있는 거니까.
1: 그렇죠. So I guess this makes sense. It does sound effective. You know, unlike dating apps, you can actually see the person's, I don't know, real vibe immediately because they're right in front of you. You know, their voice, reactions, energy, you know, expression, all that you could see directly for yourself.
0: 진짜 MZ스럽지 않아요?
1: 진짜 MZ스럽다.
0: 그렇죠. 네. 빠르고 효율적이고. 상처 덜 받고 와. 또 감정 소모도 적은 연애라서 네. 이게 또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1: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그래서 왔습니까?
0: 그 보기도 원래 사설이 긴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오늘 이 로테이션 데이팅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1: 네.
0: 작가님이 그래가지고 나보고 제일 이쁜 옷 입고 그래가지고
1: 그렇구나.
0: 그래서 일단 이렇게 누진스를 입고 왔는데 자꾸 앞치마라 그러고 네. 에러빅 북이라 그러고
1: 왜냐면 북이가 지금 앉아있어서 그렇죠. 혹시 북이 잠깐 스탠드업 할 수 있어요? 우리
0: 네,
1: 부스터분께 아주 예쁜 치마까지 근데 진짜 see-through이긴 하다. 북이 배가 다 보여.
0: 지금 민망해 이거.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알몸 아닙니다. 저 털 났어요. 그게도 이상한데 잠깐만.
1: 그 말도 이상합니다. 북이.
0: 나 가족이 있어요.
1: 그래서 북이 이렇게 예쁘게 입고 왔구나.
0: 네, 리얼 레더.
1: 네.
0: 아무튼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1: 네.
0: 어떤 분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1: 여러분, 북이 got dressed up for a reason. He's gonna go on speed dating journey today. 자, 그러면 오늘 북이가 rotation dating을 해보면서 태도 관련 영어 표현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0: 태도 관련 영어?
1: 네.
0: 나는 애티튜드 확실하지.
1: 자, 애견녀 부기와 태토남 민수의 상황극을 듣고 여러분 퀴즈를 한번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 로테이션 데이팅 부기 준비됐습니까?
0: I'm ready.
1: 자, 데이팅 시작.
2: Hello, nice to meet you. I'm Mr. Minsu.
0: 안녕하세요.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죠? 어쩜 목소리가 보이스가 이렇게 남자답지. 완전 성우 같으세요, 성우.
2: Wow, you know, we just met, but you're really cheerful. 부기 양도 초면인데요, 참 밝으시네요.
0: 기록. 그런 말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근데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세지 않으세요? 추우면 어떻게 제 드레스를 좀 벗어드릴까요?
2: 오케이. 와우, you've got quite a sense of humor. 농담도 너무 잘하시네요.
0: 진담인데.
2: 벗지 마세요, 제발.
0: 안아드릴까요?
1: 죄송해요. 축축해 보여요, 지금.
0: 아니, 아직

0: 아이고.
1: 오늘 많이 더웠잖아요, 북이. 하루 종일 입고 있었죠.
0: 네. 낮에 그랬지.
1: 아, 그래서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북이 완전 애견녀 같았죠?
0: 어머나.
1: 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What best describes Boogie's personality? 북이의 성격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자, three choices. A, grumpy. 오. B, dramatic. Or C, pleasant. 네, 초이스가 세 개입니다. 부기의 성격은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 A, grumpy, B, dramatic, or C, pleasant. 네,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세요. 샵 9050 카카오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부기.
0: 본디.
1: 일단 각 보기의 뭐 뜻도 한번 맞춰보세요. 일단.
0: 뭐라고요?
1: 뭐 일단 해석. A, grumpy. 무슨 뜻일까요?
0: 뭐라고요?
1: Grumpy. 무슨 뜻일까요?
0: 뭐라고요? 아, 일단 뭔가 느낌은 좀 약간 Grumpy 이러니까
1: Grumpy
0: 약간 좀 털털한 뭔가 이렇게 묵직한 그런 느낌 나는 것 같아요. Oh yeah, I'm grumpy.
1: 일단 제가 힌트로 Grumpy가 무슨 뜻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0: 오, 진짜 네. 진짜.
1: 보기, 저 이름 불러봐요.
0: 미션비.
1: 아, 왜? 아, 진짜 이게 Grumpy입니다, 여러분. 네. 어?
0: 한 대 때리고 싶은 성격인가요? 야우 진짜.
1: 자, B, B. Dramatic. 북이 저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0: 오케이, 미션비.
1: 북이, Did you call my name?
0: You are my destiny.
1: Why? What is it? What do you need, 북이? Why did you call me? 네.
0: Pretty cool back.
1: 네. 자, C, Pleasant. 북이 저 이름 불러보세요.
0: 미션비.
2: Oh, Pookie, hello. Hi, how are you? Oh. Hey, it's been a while. How was your weekend and everything?
0: Stop. 네. Stop, mouse.
1: 자, 연기로 제가 A, B, and C 살짝 보여드렸는데요. 네. 일단, Pookie는 A, B, C 중에 Pookie, 여기 꽁트에, 네, 그 애견녀라고.
0: 애견녀.
1: 애견조.
0: 애견 미선배
1: 애견 아 애견 아니
0: 애기 하면 약간 너무 내가 초라해지잖아 미선배
1: 네 애견 애견조 부기
0: 에스트로겐 줄여서 애견
1: 네 애견조 부기
0: 애견조
1: word best describes his personality 부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0: 아 근데 딱 보니까 바로 느낌 오거든요 미선배가 너무 잘 표현해줘가지고
1: 아 그래요?
0: 아 그럼
1: 네네네
0: 누가 봐도 C였어요
1: 아 누가 봐도 C?
0: 그죠
1: 자 정답은 C 네 정답이었습니다 네 pleasant P-L-E-A-S-A-N-T 입니다 네 pleasant 뜻이 뭐냐면요 싹싹한 네 주변에 기분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게 사람이 pleasant라고 표현하죠
0: pleasant
1: 그래서 부기는 성격이 참 싹싹하고 좋아 부기 has a pleasant personality 네 저도 이런 칭찬 많이 듣거든요
0: 오! 아유, 방송 사고 내버렸네, 이거. 아유. 큰일 날뻔했다.
1: 네. 자, A는 grumpy였잖아요.
0: grumpy.
1: 툴툴대는 성격을 말하는 겁니다.
0: 그러니까 grumpy는 단어에서도 뭔가 네. 그런 느낌 난다.
1: 맞아요. 툴툴대는. 그 B는 dramatic입니다.
0: dramatic.
1: 좀 오버하는 사람을 좀 dramatic이라고 해요.
0: 아, 느끼한 사람이 아니라?
1: 그렇죠.
0: 저 저 약간 처음에 듣고 약간 오글거리는 느끼한
1: 사람.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래?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0: 뭔지 알겠다.
1: 네.
0: 너무나.
1: 맞아요.
0: 어떻게 미선배 이럴 수가 있어요?
1: That's right. That's being dramatic.
0: Okay.
1: Okay. So Boogie is not dramatic. Boogie is pleasant.
0: 오, 네. pleasant.
1: 좋아요. 자, 일단 이번 로테이션 데이팅. 너는 이게 애견 애견녀 부기 아 일단 너무 조금 I don't know 왜 이렇지 좀 뭐가 좀 이렇게 인트레스트가 안 가지
0: 왜요 애견조
1: 네
0: 애견조 애견볼드
1: not my vibe I don't think so not my vibe 자 그러면 두 번째 로테이션 데이팅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 요 네임 이즈 부기? 하이, 아임 미스터 미누. 와우, 유어 빌트 빗 비거 댄 아이 썼. 오, 헬시 뷰티, 허. 부기야, 생각보다 좀 덩치가 좀 커시네요. 건강 미인이시다.
0: 네, 제가 좀 이렇게 잘 먹고 건강한 편이거든요.

0: You know, to be honest, this is my first time speed dating, but I almost feel bad for being here. 아, 참, 아, 이런 말 내 입으로 하긴 좀 그런데요. 솔직히 전 소개팅 나오면 좀 미안하거든요.
1: Well,
0: because

0: 왜요?
1: 어, 뭐 한국말 안 하세요?
0: 어우 니글니글. 어. 아 니글니글.
2: 네 우리 다은이 말합니다. 와 진짜 싫다. 아 저도 좀 연기였지만 저도 살짝 소름 돋았습니다 여러분.
0: 자 콜라 한잔 먹고 싶어요. 네. 여기 시원한 탄산수 한잔 주시오.
2: 네. 자 부기는 이게 로테이션 이번 로테이션 데이팅에서 만난 남자분 좀 어땠어요?
0: 이 직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 돌려 말을 해야 되나 이거. 일단 네. 조금 그 그러니까 같이 있고 싶지 않았고.
2: 네, 그렇죠.
0: 약간 입에서 뭔가 버터 향이 날 것 같고.
2: 느끼해.
0: 어, 그렇죠. 뭔가 손에서 땀이 쭉 날 것 같은.
2: 맞아요. 어, 진짜.
0: 뭔가 약간 밥맛 같은 느낌?
2: 어, 밥맛에 진짜. 이거는 영어로도 표현이 있거든요.
0: 어, 뭐라고요?
2: 걔 진짜 진짜 잘난 맛에 살아.
0: 어?
2: He's so full of himself.
0: He's so full of himself.
2: 그렇죠. 그냥 자기의 이 외모나 모습이나 나 너무 완벽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마음으로 그냥 배부른 사람 있잖아요.
0: 약간 나르시시스트 이런 느낌인 거.
2: 그렇죠. Narcissist. He's so full of himself. 근데 아, 걔 진짜 저런 사람들 진짜 완전 정 떨어져.
0: 맞아.
2: 밝게 있잖아요. turn off라고 하거든요.
0: 어, turn off가 정떨어져요?
2: 아, 걔 진짜 너무 정떨어져. 확, 아, 진짜 확 깨. He is such a turn off.
0: 아, He's such 진짜, a turn off.
2: 네, 저런 사람들 진짜 확 깬다. 진짜 저런 사람들. 어, 너무 정떨어져. He is such a turn off.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부기 퀴즈 나갑니다. 방금 부기가 데이팅에서 만난 남자의 태도는 거만 그 자체였잖아요. 맞죠, 부기?
0: 맞아.
2: So, today's quiz. Which word does not mean 거만한?
0: 오? 네.
2: 거만한을 뜻하는 영어 단어 아닌 것을 고르면 됩니다.
0: 아닌 것.
2: A. cocky.
0: 응?
2: B. conceited.
0: 응?
2: C. boastful. Or D. witty. 네, 초이스가 4개입니다. 거만한 뜻을 영어 단어 아닌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A. cocky. B. conceited. C. boastful. D. witty. 네, 여러분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샵 9050. 어, 카카오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퀴즈 가능합니다. 참여 가능합니다.
0: 많이 보내주세요.
2: 자, 부기. What's your answer? 부기는 어떤 거인 것 같아요?
0: 어, 일단 미세비 일단 충격받은 거는
2: 네.
0: 거만하다 이렇게 많은 단어가 있는지 몰랐고요.
2: 어. 맞아요. 거만한 이 네 개 중에 세 개죠.
0: 세 개.
2: 맞아요.
0: 어, 근데 너무 다 처음 듣는 단어여가지고.
2: 어, 그래요? A. cocky.
0: cocky.
2: B. conceited. C. boastful. Or D. witty.
0: 아, 일단 느낌으로는
2: 네.
0: 일단 코키는 무조건 맞을 것 같아.
2: 뭐가요?
0: 코키.
2: 아, 코키는 맞나? 아, 코키. 코키가 아니고 코키.
0: 코키.
2: 네, 코키.
0: 네. 좀 알아듣지 좀. 그리고 네. boastful.
2: 아, boastful.
0: boastful 약간
2: 네.
0: 그 보스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거만한 느낌.
2: 오, 그냥 보스 같은 느낌이다.
0: 그치. 아, 네. 내가 뭐 이기 와가지고 말이지 이런 느낌 있잖아.
2: 네네네네.
0: 그런 느낌인데.
2: 자 그러면 B and D
0: 맞아.
2: 중에 아닌 단어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0: 뭔가 D 있잖아 D.
2: 네 D witty.
0: witty.
2: 네.
0: witty 뭔가.
2: 네.
0: 약간 소심한 느낌이야.
2: 아 소심한 느낌이다.
0: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2: 뭔가 무슨 소리였어요? 코 푸는 소리였죠 방금?
0: 뭔가 휘딩 해가지고 약간 하늘하늘거리고 약간 소심하고 어디 제가
2: 네.
0: 어디 허마십니다 이런 느낌이랄까?
2: 일단 이게 무슨 힌트 이게 힌트로 이거 받아야 되는지 이거 작가님도 북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네 빨리 넘어가세요라고.
0: 네. 작가님 이게 무슨 말이야? 나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2: 손 제스처를 쳤거든요.
0: 영어의 느낌을 살리고 있는데 말이야.
2: 자 일단 너튜브에 우리 처음 만나는 레이처 B381님이 맞혔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D. witty입니다.
0: witty가 맞았어?
2: 어 witty가 맞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는 그 위트. 어, 이 사람 너무 위트 있다. 위트 아, 있잖아요.
0: 아, 그런 느낌이었어요?
2: 네. 위트가 재치 있는.
0: 아~
2: 어, 이건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이 위트가 있으면요.
0: 저는 위태로운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위리에서 약간 위태로운 느낌이랄까? 하늘하늘거리는.
2: 위트, 네. W-I-T가 wit? 재치잖아요. 그래서 재치 있는 사람을 he is very witty라고 하죠.
0: 그러니까 민선미나 나 같은 사람을 위리라고 하겠다.
2: 어, 그렇죠. 당연하죠. 위리 아니면 여기서 위를 못하죠. 그래서 거만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건요. cocky, boastful, and conceited 됩니다. 네. 자, cocky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cocky고요.
0: cocky,
2: conceited는 이게 콧대 높은 있잖아요.

0: 너네들은 다 내 아래야, 내 밑에야.
1: 수술하셨냐?
0: 그리고 보스4는 말만 하면 자랑인.
2: 아, 오!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막 나는 뭐 그냥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아,
1: 네. 그러니까 코키님 이제 그런 느낌이죠.
0: 카키, 코키가 아니고 카키.
1: 코키니까. 네. 어떤 느낌이면 닭이 네. 목을 빠빠지 들고 뭔가
0: 맞아요
1: 그런 네. 느낌 나요 약간
0: 맞습니다 그쵸 그쵸
1: 그런 느낌이 나는 단어야
0: 보기 very witty
1: we both witty
0: 네 방금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1: 아 왜 우리 둘 다 witty 있다고
0: 아 그래요 네 you too 라고 해줘 you too
1: 유튜브
0: 네. 네. 자, 벌써 마지막 세 번째 로테이션 데이팅이 왔습니다, 보기.
1: 근데 잠깐 민 선배. 나 지금 다른 분들 만날 줄 알았는데 자꾸 민 선배랑 하는 거였어? 아, 작가님! 나 지금 괜히 이렇게 이쁘게 입고 왔잖아.
0: 보기.
1: 어제. 네.
0: Be thankful, okay?
1: 오케이.
0: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1: 이상하네 이거.
0: 자, 오늘 우리 진짜 바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로테이션 데이팅. 근데 이거 좀 살짝 재밌네요, 이거.
1: 그러니까.
0: 이게 좀 여러 이게 롤을 하니까.
1: 오케이, 호수 넥스트.
0: 자, 마지막 세 번째 로테이션 데이팅 시작해 보겠습니다.
3: Hi, Miss Boogie. Nice to meet you. Uh-huh. I'm Mingy. Wow, you kind of look like my mommy. 너무 예쁘다. 우리 엄마 닮은 것 같아요.
1: 마미?
3: 네. 여기 Korean restaurant. 음식 다 맛있다고 하던데.
1: 네.
3: My mommy told me to ask you this. 네, 엄마가 부기한테 물어보라고 했는데. What's your MBTI, Miss Boogie?
1: 몰라요.
3: Honestly, I hear this a lot. Oh, you're dangerously handsome. 저 사실 위험할 정도 잘생겼단 말 많이 들어요. 저 제가.
1: 누가요?
3: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많이 말하던데. 어떡해. This kimchi is too spicy for me. 이거 물에 좀 씻어야 될 것 같은데. 미스 포기 좀 씻어주세요, 김치.
1: Hey.
3: 네.
1: Hey, guy.
3: 네.
1: How old are you? 몇 살이야?
3: 저요? 저 35살입니다. 네.
1: 35살?
3: My mommy usually cuts the kimchi for me. 우리 엄마가 김치도 잘라주는데. 미스 부기 저 엄마 역할 해주세요. 매워.
1: 혀를 잘라!
0: 좀 잔인하다. 방금. 어디를 잘라요?
1: 미선배 혀가 네. 너무 짧아가지고 혀를 자른 줄 알았어요.
0: 자, 그래서 마지막 로테이션 데이팅 퀴즈 나갑니다.
4: So, based on the speed dating role play, which personality match is correct?
0: 자, 여러분, 이번 로테이션 데이팅에서 부기와 민기의 성격 매칭으로 맞는 것을 오호. 무엇일까요? 자, A, 부기 is sullen.
1: Sullen?
4: B, 민기 is confident.
1: Confident?
4: Or C, 부기 is immature.
0: 네, 여기서 성격 매칭이 맞는 것을 고르면 됩니다. 부기 is sullen, 민기 is confident, or 부기 is immature.
1: 네. Immature?
0: 일단 낙지님이 정답, 최악이라고 하는데. 일단.
1: 아, 정답이 아닌데요?
0: 이것도 맞습니다. 네.
1: 근데 immature는 뭐 처음 보자마자 immature는 거예요? immature?
0: 그건 immature고요. immature 보기.
1: 네. immature?
0: 네, 보기 일단 시간상 빨리. 보기 어떤 것 같습니까?
1: 근데 민 선배 네. 문제가 있어요.
0: 문제가 뭔데요?
1: 저보다 처음 듣는 단어라가지고 유추가 안 됩니다.
0: 네. 자, 여러분. 보기, was 보기 sullen? Or was Mingy confident? Or was Boogie immature? 네, 이 confident 단어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Boogie.
1: Confidence. 네.
0: Confident. Boogie confident가 좀 자신 있다 말이잖아요.
1: 맞아.
0: 여러분 기억나 민기가 좀 자신 있었습니까?
1: 네. 민기요. 네. 자신 있게 엄마를 찾던데요.
0: 아까 C는 Boogie는 immature라고 했는데 immature 단어는요 뭐냐면 좀 아주 유치한.
1: 유치한.
0: 네, 유치한 사람들. Boogie가 좀 유치했습니까, 여러분? 아, 이것도 좀 그런데. 그러면 정답 하나밖에 없는데. 부기 정답 어떻게 됩니까?
1: 에이, 설론.
0: 네. 부기가 설론했습니다. 왜냐면 민기가 사실 엄마처럼 닮았어요. 너무 예뻐요라고 칭찬하고 있었는데 부기가 너무 뚱
1: 네.
0: 맞아요. 너무 뚱한 이 퍼스널티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1: 그래요.
0: 그래서 A, 부기 was sullen. Sullen네요. 뚱한 뜻입니다.
1: 썰렁하셔, 썰렁!
0: 네. 민기는 immature, 철없잖아요. 엄마를 맨날 찾고 다니고 해서.
1: immature, 철없는.
0: 네.

0: 마마보이는 미세비 뜻이 있어요 따로?
1: 마마보이, 마마보이도 되긴 되죠. 네, 민기도 마마보이긴 했는데. 네,
0: 마마보이가 영어로 있는 단어예요.
1: 마마보이, yeah, sure.
0: 아, right? 진짜?
1: 네, 마마보이스. 마마's boy죠. 마마's boy. 네, 그렇습니다. 자, 스피드데이 마지막인데 일단 이거 일단 작가님이 여기 마지막 스피드데이 이거 하나 더 준비했는데.
0: 진짜 하나 더 있죠?
1: 네네네. 스피드데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끝낼 수는 없죠.
0: 뭐야,
1: 실전
0: 누구야,
1: 데이팅을
0: 잠깐만.
1: 준비했습니다.
0: 와.
1: 아, 자, 부기 진짜 이거 스피드데이팅이에요. 네, 자, 스피드데이팅 일단 부기 하고 이거 누구예요? 일단 만나 봅시다.
0: 오케이.
2: 헬로. 나이스 투 미트 유.
0: 오 예.
2: What do you usually like, Boogie?
0: Oh, 뭐라고요?
2: What do you usually like?
0: Oh, 일단 너는 아니세요.
1: Not you.
0: Not you.
2: From your outfit, I can guess you like pink, right? Recently I'm trying to get a new car. If you like, I can buy you a pink one too. Will you want to get one?
0: Oh,
1: no, thank you. 라고 하세요.
0: No, thank you. 무슨 차를 탄다고 한 것 같은데?
2: How about on the weekends? I'm planning to go to Dubai. And before getting there, I'm trying to eat lunch in Paris.
0: Oh, have we solo?
1: 이런 컨셉이었습니까 오늘?
0: 너무 싫은데요.
1: 자 일단 네 북이랑 이거 8번 네, 오일머니남이었습니다.
0: 오일머니남
1: 네 시였는데요. 진짜 나도 못 보겠다. 네
0: 북이 헬로 때부터 질렸어.
1: 네 맞아요. 북이 이거 성격 어떻습니까? 막 북이 막 차 사주려고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오늘 배웠던 단어 하나 있잖아요.
0: 어떤 거요?
1: 아까 북이 뭐 코끼가 아니고?
0: 건 컨 뭐냐 컨
1: COCKY
0: COCKY 콕
1: cocky
0: cocky
1: cocky and very boastful 그쵸
0: 야.
1: 저는 돈 많아요 저 두바이 가요
0: 보스프레 내가 cocky
1: 네
0: 버터리 하고
1: 네 그쵸
0: and very 안 좋았던 거 다 합쳐놓은 것 같은데 미선배
1: and very conceited right
0: 그리고 Look. 왠지 그 차도 엄마가 사줬을 것 같지
1: 네 저
0: 너무 싫다.
1: 북이가 분명히 내 이마 사이즈 좋아할 거다라고 지금 다 깠잖아요 이마. Look very concealed. Oh my god.
0: Oh my god. 네,
1: 북이 저 이런 사람 씨 스피딩에서 만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0: 10분이라 했죠?
1: 네.
0: 10분도 못 참을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자 일단 오일머니남님 오늘 만나지 맙시다. 다음에.
0: 그렇게 보지 마.
1: 북이 오늘 너무 수고했고요. 네. 우리 다음 주 또 봬요.
0: 또 뵙겠습니다.
1: 네. 자 여러분 I will see you at 7 o'clock for hour number 2. Stick around.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여러분은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

0: 알아가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 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The time is now 7 o'clock.
3: English with
4: 부산 아지매.
3: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4: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3: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5: 영어 하이소.
6: 와우, this is really the countryside. Oh, the air is amazing. I can't remember the last time I breathed air like this. Let's see, where should I park? Oh, someone's coming.
7: 아이고, 인자 왔는겨. 차가 많이 밀려 있는가 봐. 어서 있어. Welcome.
6: It's nice to meet you. I'm Daniel, your son's friend. Thank you so much for inviting me.
7: 온다 해가 내가 아까부터 기다렸다 인겨. 자, 요 주차부터 하입시다. 뒤로 핸들 돌려 돌려. Turn, turn.
6: Wow, parking here isn't exactly easy. Which way should I go in?
7: 아이구야, 이거 주차가 힘든가 봐.
6: Oh no, there's a big puddle here. I can't park like this. Maybe I should try over there?
7: Park. 아, 내가 또 왕년에 영어 좀 했는데 파크면 공원 아이가. 아, 파크 no no. 여는 농장이라 얘 농장. Farm.
6: Oh, so I can't park here. Then where exactly can I park?
7: 아이고, 여는 시골이라서 천지가 다 공원이라. 일단 요래 요래 후면 주차. 빼. 스톱. 하이소이.
6: Oh, was that a chicken? How is this spot worse than the last one?
7: 야, 넌 닭장에서 언제 티 나와갖고 여있노? Sorry. Come on, come on. 이 뒤로 돌려갖고 요래 요래 후면 주차. 요래 요래.
6: Oh, and now there's a cow behind me. Oh, I give up. I really can't park here.
7: 에헤이, 야, 넌 또 축사에서 언제 티 나왔노? 손님 온다고 보고 싶었는가 봐. 자, 잘 들어봐요. 핸들 요래 요래. Come on, come on.
0: Yeah. 오늘 배워볼 표현, 후면 주차해 주세요. 영어로 뭐라고요?
6: Back into the parking spot. Back into the parking spot.
0: Back into the parking spot.
6: 전면 주차는 pull into the parking spot. 평행 주차는 parallel parking이라고 표현합니다.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후면 주차해 주세요. Back into the parking spot.
6: Back into the parking spot.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5: See you tomorrow.
8: Tomorrow. 잘 잤다.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All 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9: Hey babe, All Star English time.
8: Let's tune in.
10: 맞다 맞다. All Star.
8: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보자 어디 보자.
10: 어,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8: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아,

0: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이 노래 타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1: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임서연의 직역불가.
1: 알라이트, we have 소연 씨 in the house for today's 직역불가. 안녕하십니까?
0: Hello everyone, I'm pleasant person.
1: Oh yes.
0: Joy, good to see
1: pleasant
0: you again.
1: Pleasant person, joy.
0: Pleasant, 자꾸 present랑 헷갈려가지고.
1: Pleasant.
0: Pleasant.
1: 네.
0: 네.
1: 뭐 present. present도 될 수 있고요.
0: Hello.
1: 그렇죠. How are
0: 네.
1: you?
0: I'm good. Pretty good. Very very 더워요.
1: Oh,
0: 너무
1: yes.
0: 더워요, 진짜.
1: Very hot outside.
0: 오늘 그 오전에 또 저기 산에서 제가 또 하나 촬영을 하고 와가지고 잊어버리는 줄 알았어요.
1: 네.
0: 이제 시작이죠, 뭐.
1: Are you a summer person or a winter person?
0: 완전 summer person.
1: Really?
0: 예. 네.
1: 어 그러면 뭐
0: 그래서 좋아해요.
1: 네네네. 네, 네.
0: 그런데 이제 뜨겁고 타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힘들지.
1: Ask me. 저한테 물어보세요.
0: 네. 겨울 person일 것 같아요.
1: 아 어, 그네요.
0: 어 뭐라고요? 그네요? 그대요? 그대요. 그대요.
1: 맞아요. 네. I forgot to complete my sentence. I hate summer.
0: 아 really?
1: Hate summer.
0: 어, 왠지 좀 이렇게 네. 겨울이나 이런 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네.
0: 봄, 가을 좋아하지 않아요?
1: 에? 어, 저 완전 네.
0: 그죠?
1: 봄, 아, 아니요. 가을, 겨울이 제일 좋아요, 저는.
0: 아, 진짜?
1: 네. I hate summer 어느 정도면요.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I hate summer with a passion.
0: 아.
1: 진짜 열정 있게 아. 싫어한다.
0: 그렇게까지?
1: 네.
0: 그러면은 그건 우리가 이제 여름 생각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1: 여름?
0: 여름이는 민수를 좋아하는지 한번 여름아, 물어보도록 할게요.
1: 여름아.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0: 아까 문요 봤을 때랑 표정이 똑같은데. 좋아요.
1: 아니다. Well, it's nice and cool in here, so it's okay. 서연 씨, we missed you last week. 저번 주
0: 네. 네,
1: 함께 못했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봐서.
0: 지난주에요?
1: 그렇죠, 그렇죠.
0: 지난주에 우리 왜 안 봤지?
1: We had Monday, 그렇죠? Monday was a holiday.
0: 맞아요. 네. 저기 부처님 오셔가지고.
1: 그렇죠, 그렇죠.
0: 네네네, 맞아요. 네. Long time 뭐, no see네요.
1: 여기... 여기 와 오실 수도 있었는데 네. 그쵸?
0: 저는 못 만났어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일단 네. We didn't see you last week, but you're here with us.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직역불가.
0: 직역불가.
1: 너무 기대됩니다.
0: 네.
1: 누가 물어보는데요. 혹시 또 오늘 뭐 민수 코인 노래방 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0: 그러니까요.
1: 네.
0: 부르고 싶으면 500원. 네. Do you have 500원?
1: 아,
0: 세 곡에 천 원.
1: 일단 노래 보고요.
0: 네.
1: 일단 노래 초이스 보고.
0: 자,
1: 500원 낼까, 낼까 말까.
0: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자, 익숙한 팝송을 통해서 직역으로는 풀리지 않는 표현들을 쉽고 재밌게 풀어내는 시간입니다. 임소연의 직역불가. 이번 주에는 2008년에 발표한 노래 들고 왔고요. 이 노래는 오, 빌보드 차트에 무려 76주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1: 76 weeks?
0: Yeah.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 One year and...
0: 오? 봤구나.
1: 어, 1년 반.
0: 오.
1: 아니에요. 저 안 봤어요.
0: 똑똑하다.
1: 저는 원래 방송하기 전에 원고
0: 유치니어스.
1: 안 봐요.
0: 이런 태도 괜찮습니까, 피디님? 방송하기 전에 원고를 안 보는데도.
1: 네. 이래야지 재밌지.
0: 아유,
1: 재밌죠. 네, 네, 네.
0: 맞아요. 1년 5개월 정도 빌보드 차트에 머물렀고
1: 네.
0: 그래서 역대 최장 기록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곡이고요.
1: 네.
0: 이 노래는 정식 앨범이 없이 제이슨 브라즈가
1: 어, 제이슨 브라즈 Mr. A to Z.
0: 공연장에서 그냥 팬들에게 이렇게 불러줬던 노래래요. 근데 관객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정식으로
1: 아, 무슨 노래인지 알겠다. 왜냐면
0: 네.
1: 저 그 콘서트에 갔어요.
0: 네. 진짜 좋겠다.
1: 샌디에고에 있었을 때요. 이 콘서트 기억나는 게 오프닝이요.
0: 네.
1: 제임스 블런트라고 가수가 있었거든요. 영국 사람인데 진짜 슬픈 노래.
0: 네.
1: 기타만 그냥 어쿠스틱 콘서트였어요. 그 사람도 그냥 기타만 들고
0: 네.
1: 뭐지 그 오프닝 했고요. 제이슨 라즈도 밴드 없이 그냥 자기랑 가끔씩
0: 들고.
1: 그 짐배 치는 그 친구랑 와서 했는데요. 그 콘서트에서 나 이 노래 하는 거 처음 봤어요.
0: 대박.
1: 네.

0: 이 노래는 좀 그 원어민들이 듣기에 좀 어떤 느낌이에요?
1: 완전 유명하죠. 다 알죠. 이거 모르면 안 되죠.
0: 어떤 그 상황이나 느낌에서 좀 많이 불러질 것 같아요?
1: 이런 거요? 그냥 뭐 이거 그냥 아무것도 뭐 안 해도 뭐 흔히 힙합이나 이거 부르면서 그냥 I think anytime anywhere 이 노래 그냥 가능할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오늘 노래는 어떻게 됩니까?
0: 그래서 오늘 아니 여기 벌써 맞춰주셨어요. 닥터수님이 맞춰주셨는데 I'm yours.
1: 맞습니다.
0: 피디님이 난 네 거야. 근데 내가 오늘 화장을 지우고 왔어.
1: 화장 난 네 거야. 화장이 얼마나 도움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0: 호스트 나가세요. 호스트 나가시고요. 자, 오늘은 제이슨 브라즈의 I'm Yours 함께 네. 할 거고요. 이 노래 1절은 누군가에게 완전히 푹 빠져있는 내 이야기를 담고 있고 네. 2절은 인생은 뭐 이런 건데 우리 같이 사랑해보자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네. 결론은 I'm Yours 난 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노래입니다. 네.
1: 네.
0: 500원?
1: 500원.
0: 노래 하실래요?
1: 낼게요. 500원 내가 쓰겠습니다.
0: 네. 좋아요. 민수가 오늘도 열심히 불러줄 거고 자, 이 노래 나 완전히 너한테 빠졌다라는 1절 가사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빠져있냐면 후렴에 들어가기 전 바로 앞 소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들리는지 잘 들어보시고 들리는 만큼 타이핑으로 한번 올려봐주세요. 음악 주세요. This is not that's gonna stop me but divine intervention Reckon it's again my turn to win some or learn some. 여기까지입니다.
1: 네.
0: 빠르죠. 7초 한 8초 정도 되는데 네. 네 소절이 지나갔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양이 많기는 해요. 민수가.
1: 그리고 서현 씨 오늘 이거 뭐지? 그 MP3 파일 필요 없이 그냥 저한테 부탁하죠. 네. 나 혹시 작가님 저 밖에 혹시 제 기타 있습니까? 저 기타 혹시 들고 와줄 수 있을까요?
0: 기타 있죠 기타.
1: 기타 아니고 기타. 네 북이 있는데 있어요. 북이 있는 창고에 있습니다.
0: 두둥님께서 수치거든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난 네 거야구나.
1: 네.
0: 자 좋아요. 그래서 요거 첫 번째 직역 불가 구간 조금 긴데 민수가 천천히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1: 네.
0: 네, 읽어주세요.
1: 네, 여기 있죠.
0: 원고를
1: 네.
0: 미리 읽으라고.
1: And nothing's gonna stop me but divine intervention. I reckon it's again my turn to win some or learn some.
0: 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살펴볼 구간은 divine intervention이라는 가사 여러분들 혹시 들으셨나요? 들으신 분들 1번, 1번, 1번, 1번 올려봐주시고요.
1: 진짜 이거 어려운 근데 표현이다.
0: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직역을 해보면 divine은 신.
1: 맞습니다.
0: 가시랑 어떻게 달라요?
1: 뭐 divine요. 가 형용사예요.
0: 아.
1: 네네네. 네.
0: 약간 신적인.
1: 신적인 그쵸 그쵸.
0: 약간 이런 느낌.
1: 네네네.
0: 그러면
1: 하늘에서.
0: 이거 여러분 말씀드리는 순간 기타가 실제로 들어왔습니다.
1: 일단 이거 제 기타는 아닌데.
0: 코드 괜찮아요. 잡을 줄 알아요?
1: 서현 씨 이거 코드 못 잡으면 제가 기타 들고 오라고 말 안 했죠.
0: 근데 얼굴 왜 빨개지는지 물어봐도 돼요? 귀까지 빨개지.
1: 내 기타 튜닝 혹시 기타 아니라서 튜닝 안 돼 있을까 봐.
0: 튜닝 안 돼도 우리는 들어
1: 튜닝 됐습니다.
0: 아 됐어요?
1: 튜닝 됐습니다. 네네네.
0: 좋아요. 그러면 요거 설명 듣고 요 구간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자 divine 아까 신적을 약간 형용사 표현이라고 했고 intervention 하면은 개입하거나 중재하거나 끼어들고 있죠. 지금 민수가 intervention 하고 있죠. 그래서 신이 끼어드는 거 말고는 나를 막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이 돼서 아주 불도저 같은 스타일이 되시겠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좀 약간 허세 부리는 그런 느낌이 될 수 있겠죠.
1: A little bit.
0: 듣고 있어요?
1: 뭐라고 했죠?
0: 선생님 기타 치시는 건 1,000원이세요. 괜찮으세요? 자 그래서 하늘이 두 쪽이나도 내 사랑은 못 멈춘다라는 표현 신이 끼어들어도 내 사랑은 멈출 수 없어 약간 이런 표현이거든요.
1: Exactly.
0: 그리고 이어지는 가사가 민수가 좀 짚어봐주세요.
1: I reckon it's again my turn. 네, 이 reckon 단어도 아마 여러분 이게 처음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0: 맞아요.
1: 네, R-E-C-K-O-N. 네. 뭐 뭐뭐라고 생각한다라는 의미 I think 보다 이게 좀 더 이게 뭐라 그래 직감적인 그 느낌을 주거든요.
0: 감각적인
1: 그렇죠. I reckon 보자 I think 보다

0: I reckon. 그렇죠? 그래서 너, 난 이제 뭐 내 뭐 치레라고 뭐 생각해.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뭐 내가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 뜻을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뭐 이렇게 말하겠다. 죄송해요. 이게 뭔가 이거 아니네.
1: I reckon it's again
0: 그렇죠?
1: my turn.
0: I reckon
1: 했으니까.
0: it's again my turn.
2: 네. 내 차례라 내 차례인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
0: I
2: 되겠죠.
0: I reckon it's again my turn. I think it's my turn.
2: 그렇게 되겠죠. 네. 어, 우리 후추님이 와 설명하는데 뒤에 백그라운드 민수 씨니 기타 깔아주니까 너무 좋아요 하셨으니까 천 원 안 받고 계속 깔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가사 to win some or learn some이라고 하는데요. 요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win some, lose some이라는 관용구를 먼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길 때도 있고 뭐 질 때도 있고 이런 의미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like 세옹지마 같은 느낌이 될 수 있겠죠. 나 여기 왜 박자 맞추고 있지? 자 그래서 어, 그 라임 그대로 살리자면은 to win some or learn some이면 내가 이기거나 아, 뭐 지더라도 하나 배워내거나 그런 표현이 되겠죠. 요거는 진짜 제가 너무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내가 이 게임에서 지더라도 하나는 배우고 나오자.
0: 맞아요.
2: 맞죠. 너무 좋은 표현이라서
0: 다 이길 순 없잖아요.
2: 맞아요.
0: You can't win them all. Mm-hmm. You win some mm-hmm. and you lose some인데 원래
2: 네. 네. 질 수도 있는데 네. 요거를 살짝 응용해서 배울 수도 있고 라고 해서 어, 정리하자면 나 너한테 고백을 해서 win 널 가질 수도 있고
0: exactly.
2: lose 지더라도 어,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되겠구나
0: 하나 배워간다
2: 어, 하나 배우겠지 요런 이야기인 거겠죠.
0: 맞습니다.
2: 자 그래서 첫 번째 직역 불가 구간 조금 길었는데 민수 이 구간 코드 잡을 수 있어요?
0: 어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자 음악 어, 큐
2: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이 네. 구간을 생각을 하면서 어,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두둥님이
0: 근데 이거 너무 중간이라서 네 일단 어, 그러면 이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큐

0: 저는 앞으로 계속 기타를 치도록 하겠어요. 와 신기하다. 좋아요.
1: 그쵸? 네.
0: 자 그래서 이제 1절에서 나 너한테 직진할래 이렇게 고백했던 무라즈가 2절 시작하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들이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2절은 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네.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1: 네. Open up your mind and see like oh sorry 2절
0: 네.
1: 그쵸?
0: Open 네. your mind.
1: Open your mind. Open your plan. Look into your heart. 뭐 계속 뭐를 열어달라고 말이죠. 열어서 뭐 어디 봐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0: 그래서 아주 낭만적으로 들이대면서 네. 이건 뭐 연애를 넘어서 거의 뭐 청혼 수준이 아닌가 네. 하는 시간 생각이 들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직역 불가 구간 여러분 또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받아 적어 보시고요. 음악 드릴게요.

0: 후춘 훈춘 아 후추
1: 그쵸 방금 뭐라고 읽었어요? 네 수현 씨 뭐라고
0: 아까
1: 읽었어요?
0: 아까 1부에서 뭐 애견녀요? 네. 그 같은 거
1: 어, 왜냐면 이분 저도 후추. 저번 주까지 네. 원추라고 읽었거든요.
0: 아 진짜요?
1: 저는 저번 주까지 원추라고 읽었습니다.
0: 아, 예. 네. 호추님께서 빨라서 부르기 힘든 노래라고 했는데
1: 맞아요. 이거 이거 제이슨 브래스 이 가사 이 노래뿐만 아니라 좀 가사가 많은 노래를 좀 많이 부르는 편이잖아요. 네.
0: 그래서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우리 기타 세션이라고 민수 보컬 아니고 세션이라고 하셨고요.
1: 둘 다. 세션 앤 보컬.
0: 네, 세션 앤 보컬 앤 네. 진행 다 하시고 네. 자, 앞서 우리 그 두 번째 직역 불가 구간 듣고 왔는데 네. 요거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 봐 주시겠어요? 네.
1: We're just one big family. It's our God-forsaken right to be loved, loved, loved, loved, loved.
0: 하고 싶었다. 또. 네. 딩 하고 싶었다. 자, we are just one big family. 우리는 큰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거 약간 우리 MBTI N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 같은데 네. 우리는 뭐 다 똑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려는 것 같고
1: 그런 느낌이죠.
0: And it's our God-forsaken. 맞아요?
1: God-forsaken right.
0: 이거 어려워요. God-forsaken right. To be loved 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0: 까퍼세크니 재미없는 뭐 우울한 혹은 뭐 비참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서 What a godforsaken place 이렇게 하면 여기 완전 비참한 막 신도 버린 곳이야.
1: 그렇죠. 이렇게 신도 비어난 뭐 그런 신도 느낌으로
0: 신도 피해가는 곳이야라는 네. 곳인데 네. 의미인데 그래서 이걸 직역을 해보면 사랑을 받는 건 신에게도 버림받는 건가? 이상한
1: 그렇게 볼 수 있죠.
0: 네, 네.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많이 꼬아진 표현이고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면 Right to be loved 사랑받는 건 It's our godforsaken 신이 버려도
1: 네.
0: 정리하자면 신이 버려도 우리는 사랑하는 게 맞아
1: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0: 인류애가 충전되는 표현이었다.
1: 와, 너무 로맨틱한.
0: 그러니까.
1: 네, 로맨틱하네요.
0: 이 노래 진짜 그냥 기타 팅팅 치면서 하니까 되게 네. 가벼운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 그쵸?
0: 너무나 철학적인 곡이더라고요.
1: 맞습니다. 네.
0: 그래서 두 번째 직역불가를 정리를 하면 신이 버렸다는 우울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표현을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구간도 같이 듣고 불러볼까요? We're just one big family and it's our godforsaken right to be loved love love love love 따라할 수 있는 건 loved 밖에 없다.
1: 제이슨 마이어스는 어떤 키로 하죠 이거? 내가 난 계속 A키로 치고 있는데 제이슨 마이어스는 B키 하고 있나?
0: 그걸 저한테 물어봐. 제키는 167이요.
1: 아 나
0: 난 기타를 못 치니까.
1: 죄송해요. 저 이분이랑 오늘 방송 못 하겠어요.
0: 두둥님께서 작작 하이소마 해주셨어요. 네. 자 우리 마지막 직역불가 구간 한번 볼 건데 내 마음이 어떻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해볼게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마지막 직역 구간 직역불가 구간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I've been spending way too long checking my tongue in the mirror and bending over backwards just to try to see it clearer. 네, 여기까지고요. 여기 뭐 이렇게 치면서 읽어줄 수 있어요?
1: I've been spending way too long checking my tongue in the mirror and bending over backwards just to try to see it clearer.
0: 와, 멋있다! 민수 맨날 이런 거만 하세요.
1: 맨날 하고 싶은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불만이에요.
0: 자, 이 구간도 한번 짚어볼게요. 자, 여기도 직역하면 조금 오잉스러운 구간인데 I've been spending way too long. 시간 엄청 많이 썼대요. Checking my tongue in the mirror. 혓바닥 보는데 도대체 영어에서 혓바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1: 그쵸, 저도 처음에 이 가사 듣고 네. 뭐 이빨 막 꼈나? 이거 거울 앞에서 그럴 때 있잖아요. 아니 거울 앞에서 그럴 때 있죠. 사람들이 뭐 이렇게 예를 들어
0: 여기 보고 크게 다시 해봐요.
1: 그쵸, 이렇게 아니 listen to me. 아, listen to me. Sometimes when you eat 최근에 저를 물어봤지. 이빨에 많이 like 삼겹살. Right? 가끔씩 이빨에 끼는데 그래서 when I first heard Jason Mraz singing this 거울 앞에서 뭐 이빨에 낀 거를 조금 이렇게 혓바닥으로 이렇게 이렇게
0: 조정님이 방송 불가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혀를 체크했다 뭐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1: 네.
0: 내가 하는 말이 맞나 그 나의 말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다는 메타포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and bending over backwards라고 했는데
1: 네.
0: 허리를 접어요. 혀를 보려고
1: 거꾸로 backwards. 아,
0: backwards 이렇게 네. 이렇게 약간 그 뭐죠 이 영화 뭐죠?
1: 엑소시스트. 왜 나도 그 생각을
0: 고백하는데?
1: 했지?
0: 자, 그거 아니고
1: 네.
0: 무리해서라도 허리가
1: 맞습니다.
0: 부러질 정도로 노력을 했다.
1: Bending over backwards. 진짜 내가 뭘 무리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0: 네.
1: 나 진짜 너 찾는다고 I was bending over backwards looking for you. 여기도 찾고 저기도 찾고 너무 힘들었다. I was bending over backwards looking for you. 네, 이렇게 하죠.
0: 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엄청 고민했고 허리가 꺾어질 정도로 내가 오래 보려고 똑바로 보려고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1: 네.
0: 뭐 이어지는 또 내용은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가사가 뭐 내 입김 때문에 거울이 좀 뿌옇게 돼서 그냥 웃는 얼굴이다라는 가사까지 이어보시면은 아 이거는 직역이 안 되는 구간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와 이런 의미가 있었군요. 저는 그냥 뭐 그냥 로맨틱한 그런 가사 느낌이다라고 했는데
0: 맞아요.
1: This is my first time actually like looking at the expressions. 저도 너무 많이 쓰는 표현들과 단어 있는데 와, 이렇게 풀어보니까 아, 네. 이런 뜻도 있구나라고 그러니까.

0: 알겠습니다.
1: 그래서 요 노래는 고백할 때도 참 좋을 것 같고 예쁜 말로 표현하는 방법을 또 배울 수 있는 곡인 것 같아서 네. 요 노래도 들으시면서 또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서 일단 이 마지막 네 구간 그러면 한번 제이슨 브래즈가 노래하는 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I've been spending way too long checking my tongue in the mirror and bending
1: over backwards just to try to see it clearer. 네. 허리가 왜 또 했어요?
0: 아니요, 아니요.
1: 텅?
0: 아니요.
1: 너만 텅 있어요? 우린 모두 다 있어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오늘의 직역불가 I'm yours, Jason Mraz의 I'm yours 가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표현 배운 거 한번 복습 해볼까요?
1: 네. 자, 좋아요. 오늘 win some or learn some 했는데요. 이기거나 혹은 지더라도 우리가 뭐 하나는 배우자라는 표현 될 수 있겠고요. God forsaken right to be loved. 사랑받는 건 신에게 버림받는 일이 아니고 신이 우리를 버리더라도 우린 사랑을 하자. And checking my tongue in the mirror, bending over backward. 혀를 빼서 보고 뭐 등 뒤로 제꼈다 이런 게 아니고 내 말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봤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0: 네. 소연 씨, thank you so much for bringing 네. us another great song and learning about the lyrics. 아 진짜 저도 몇 개 배워갑니다 오늘도.
1: 고맙습니다.
0: 네. 네. 자,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다음 주 또 볼 거죠?
1: 아 그럼요. 우리 두둥님께서 무라즈 목소리 듣기 와 이리 힘드노 하셔서 저 빨리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여러분, 누구를 원합니까? 제이슨 브래즈가 I'm yours 부르는 거 원합니까? 제가 I'm yours 부르는 거 원합니까? 일단 둘 다 같이 동시에 한번 해보죠.
1: 네. 네. 뭘요? 피디님 노래 그냥 켜주시고 마이크 내려주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뵈요.

0: Are you broken?
1: 아니요, 아니요.
0: 고장 난 거 아니죠?
1: 다들 졸리죠? 이때쯤 깨야 됩니다.
0: 네.
1: 왜냐하면
0: 여러분
1: 제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루즈했죠.
0: Sleepy?
1: 이제는 집중하셔야 돼요.
0: Drowsy? 네. I don't think so. 올스타 들으면서.
1: 네네네. 근데 왜냐면요.
0: 네.
1: 이게 졸린 건지 아닌지 이거를 조금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일부 때 딱 제가요 채팅창을 항상 분석을 해요. 엄청 빨랐다가 2부 딱 시작되고 나서 한 이맘때쯤 되면요 좀 네. 속도가 많이 느려지더라고요. 제가 들어오고 나면은 또 저를 공격하려고 또 빨라집니다.
0: 네. That makes sense. They save up their energy.
1: 그니까요.
0: To type fast.
1: 그 에너지를 이제 비축하고 계신 거죠.
0: 이 타이핑하면서 네. 이거 긁히는 거 네.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이거
1: 쉽지 않아요.
0: 네,
1: 이거 엄청난
0: 않습니다.
1: 집중도가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 둥피님 디주노가 아니고 머라노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네, 잠 좀 진정해 주시고 자 오늘은 아 낙지연애님께서 1등을 장식해 주시면서. 또 이렇게 또 스타트를 하셨네요. 근데 내일. 이러면 또 내일 고수님이 또 이제 인터럽트 하시거든요.
0: 바로?
1: 네, 바로.
0: 넥스트 라인
1: 어디서? 네, 이렇게 또 인터럽트 하시고
0: 네.
1: 우리 베니님께서 2등 하셨고 오, 말차님 새로 오신 것 같은데 오, 부기하이 이렇게 또 답변을 주셨고 후추님께서 어 북이 오늘 고깃집 갔다 왔나요? 앞치마 그대로 입고 왔네요. 라고 하셨는데 이 앞치마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0: Apron이라고 하죠.
1: Apron.
0: Apron.
1: 네. 스펠링이 어떻게 됩니까?
0: APRON?
1: 맞을
0: 맞습니다.
1: 거예요.
0: 네.
1: 그리고 우리 둥피님 그 1부 때 아까 날씨 요정 나오는 화면 팀장님한테 들켰는데 팀장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0: Why?
1: 우리 요정들이 부끄럽습니까? 당당하게 그 좀 홍보도 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0: 날씨 요정에 네. 부끄러울만하다. I'd be embarrassed.
1: 혹시 네. 팀플레이 아니었나요?
0: I'd be embarrassed. I would be embarrassed. 네, 저도 부끄러울만했을 겁니다. If I was in that position.
1: 네, 우리 그 요정나라도 그렇고 우리 올스타 조금 많이 홍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1: 그리고 우리 진리님께서 진리님 저번 주부터 조금 그 문자가 매우 공격적인데요.
0: 어 그래요?
1: 우리 민수 씨 그 네. 기타 치고 노래 말고 기타만 부탁해요. 네 이렇게 좀 문자가 왔는데 진리님 요즘 안 좋은 일 있으신가요? 원래 따뜻한 문자만 보내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0: 괜찮습니다. 네 저는 다 아시죠?
1: 네
0: warm heartedness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1: 네, 네, 그러니까요.
0: 이 따뜻한 마음을 우리 부스타분들의 차가움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1: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유선님 어디 계시나요? 유선님 원래 항상 계셨는데 오늘 안 보이세요. 아 혹시 듣고 계신다면 또 후다닥 좀 댓글이라도 달아주시면 굉장히 반가울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네네.
0: 근데 오늘 글 문자 여기저기 너무 많이 와서 유선님 있는 줄 알았어요.
1: 그러니까.
0: 네.
1: 근데 유설님의 역할을 대신 해주고 계신 분이 후추님인 것 같습니다. 우리 후추님.
0: 네.
1: 또 극을 또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0: 그렇죠. 요즘에 네. 이거 어디서 누구한테 배웠는지 잘 모르겠지만.
1: 네네네.
0: 네. 일단 후추님이랑 유설님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로테이션으로.
1: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부기 퀴즈가 있었는데
0: 네.
1: 이거였죠. Okay, starting June 1st, I'm seriously gonna get my life. 삐리리. What word goes in the blank?
0: 네.
1: 삐리리였는데
0: 네.
1: 이 정답이요. 뭐였죠?
0: Get my life. Together.
1: 네, 그래서 정답이 B였고요. 여기서도 정답자가 있거든요. 누구누구? 자, 뉴즈 앤 미체님 엑스터스카이 두 장 축하드립니다.
0: Congratulations.
1: 네, 자, 이 정도로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0: 근데
1: 네.
0: 죄송한데 오늘 혹시 제 픽 하나 가능합니까?
1: Of
0: For
1: course.
0: A present. 네.
1: No problem.
0: 오늘 그 1부에 가르쳤던 그 expression들
1: 네.
0: 너무 잘 썼던 분이 한 명 있습니다.
1: 네네네.
0: 네. 퀴즈도 참여했고 퀴즈 맞췄고요. 네. 우리 슈가만땅님도 저의 픽으로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에 계신 혹시 아직 계시고 있는지
1: 네네.
0: 지금은 최근에는 말 좀 올린 지 좀 돼서요.
1: 네, 상품이 뭐죠?
0: 엑스스카이 아닙니까?
1: 아, 엑스스카이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0: 네네네네.
1: 네네네네.
0: 죄송해요. 제가 그냥 말했네요. 허락 없이.

0: 자자자자 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의 자 오늘의 내진호는 뭐냐면 그 이발소 가면은 그 알죠? 그 나선형으로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 있잖아요. 그 the barber pole.
1: Barber pole.
0: 네네네. 이게 왜 색이 빨간색, 파란색, 흰색인지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know the meaning behind the barber pole?
1: 일단 여기 남자 머리 깎습니다.
0: 그것도 맞아요.
1: 말아주는 거.
0: 그것도 맞아요.
1: 네네네.
0: 근데 아마 이거는 예상도 못 하셨을 텐데요. The answer is in the past, barber shops weren't just for haircuts. They were places where surgical procedures were performed. 수술까지. 수술까지
1: 아,
0: 진행이.
1: Surgical procedures.
0: Procedures. 네. 네네네. 이렇게 진행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발사가 수술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중세 시대가. 네. 그래서 전문 외과 의사가 매우 부족했고요. 네. 칼을 그때 가장 잘 다루던 사람이 이제 이발사 barber였어요.
1: 와.
0: 그렇죠.
1: 그럼 머리도 잘라주고 그쵸? 쌍꺼풀 수술도 해 주고.
0: 수술은 거의 다 여기서 진행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제 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세 개의 색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First for the red 수술할 때 흐르던 동맥의 피를 상징하고요.
1: Blood.
0: 그리고 blue 정맥의 피를 상징하고 마지막 흰색은요. represents the bandage used to wrap wounds. 라고 합니다.
1: 네. 그쵸 이게 상처가 있을 때
0: 그쵸.
1: 옛날에는
0: 붕대
1: 그 밴디지가 있으니까 붕대로
0: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붕대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붕대와 피가 섞여서 막대기에 감겨있던 모습이 오늘날의 빙글빙글 도는 나선형 간판으로 굳어진 거라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은 의학과 이발이 완벽히 이제 separate 됐지만 이 강렬한 삼색 마크는 이제 전 세계적인 약속으로 이제 이발소로 이렇게 의미가 굳혀졌죠.
1: 네.
0: 네.
1: Interesting. I didn't know that. 오늘도 정상적인 거 하나 갖고 왔네요. 우리 후추님도 네. 아 그거를 barber's pole이라고 하는군요.
0: 네.
1: 네. 근데 현철님도 혈액이랑 붕대까지는 기억나네요라고 하는데.
0: 네네네.
1: Nice.
0: 이런 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 Interesting.
0: 네네네.
1: 네. 자 그래서 오늘의 Did you know what the barber poles mean?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여러분 색깔보다 그 barber pole 이 단어 기억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래도 하나 배워갑니다.
0: 네.
1: 자 오늘도 했습니다.
0: Bye.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3: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 이 곡이 무슨 곡이죠?
3: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일타 뉴스.
1: That's right. Time for 일타 News. We have Haley joining us once again here in the studio. 안녕하십니까?
0: Hello, hello. 내 지친 부스터들에게 반가운 까치 같은 존재 일타 강사 헤일리입니다.
1: 아니 누구 생각? 누가 지쳤대요? Wow, wow, 누가 wow. 지쳤대요?
0: 지, 여러분 지금 제가
1: 지쳤습니까?
0: Because I've been on the chat.
1: Are you tired?
0: And they've missed.
1: Are you weary?
0: Me. 왜 오늘따라 제가 보고 싶으셨을까요?
1: 누가 그랬어요?
0: I know. I've you know.
1: Show me the receipt. Where evidence.
0: 제가 I'm not gonna name drop, but 네. 두둥님. 그래서 갑자기 까치요. 아시잖아요. 자에게 복선이 있는 거. 다 헤일리는 계획이 있지. 있지.
1: 좋아요. So 여러분, your wishes have been answered. Haley is back with us here in the studio. 네, welcome입니다.
0: Thank you.
1: 네, how are you?
0: I'm well.
1: Good, good, good.
0: Pretty well.
1: 맞죠. 헤일리도 저번 주 못 봤잖아요. We didn't see you. We didn't get to see you last week.
0: Oh, that's right. I was 네. like, did you? No, you didn't.
1: 네. So it's been a while.
0: 네. Did you miss me?
1: Our listeners sure have.
0: 아, 네.
1: 저도 보고 싶었어요.
0: 아, 감사합니다. 옆구리

0: 찔러서 절반 등 좋네요.
1: 네. And I don't know if you got to share this on.
0: Are you the still, other show?
1: Are you doing that morning
0: the program? The AM show.
1: Still?
0: Yeah.
1: 사람들 아직 방, 아침에 방송하고 있죠 여기.
0: 많이들, 예, 예.
1: I wouldn't know. I don't, 네, I don't know if you got to show off a little bit. 근데 뭐 주말 동안 아주
0: 매달 달고. No, I didn't.
1: 아, 저 well, 우리 방송에는 이런 정말, 거는 we 정말, celebrate everybody's achievements.
0: 해도 돼요.
1: Okay? 네, 조금 하세요.
0: 10km 레이스 저의 첫 레이스를 뛰고 왔거든요.
1: 와.
0: 네.
1: 근데 그거 끝이 아니잖아요.
0: No, 네, 여자부에서 15등을 했더라고요.
1: 진짜
0: 네.
1: 대단합니다. 아니 근데 계속 15등이라고 하는데 계속
0: No.
1: PD님이 3등이라고 하는데
0: 아니 Okay, so our producer is spreading fake news.
1: 네네.
0: 그 가짜 뉴스를 3천 몇백 명 중에서는
1: 네.
0: 375등을 했고요. 네. 그중에 여자에서는 15등을 네. 했습니다.
1: 그게 중요하죠.
0: Yes, yes.
1: 아, 아니 죄송해요. 제 말 좀 잘못했나?
0: Why?
1: 그게 왜 중요하죠?
0: 그게 왜 아, 그렇죠. 순서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네. 완주를 했다는 것이 그렇죠. 건강한 러닝 라이프가 중요합니다. 네. 네.
1: 저는 이 300 뭐라고요?
0: 307, 3천 몇몇 명 중에서
1: And you ranked 375th.
0: Yeah. Mm-hmm.
1: 네. Mm-hmm. That's the only number I'm going to remember.
0: Okay. You do that.
1: 아닙니다. 그래도 진짜 big feat. 10K?
0: 10K.
1: You know, the normal person probably couldn't do it.
0: Mm.
1: Actually, no, am I wrong?
0: I don't know.
1: I couldn't do it.
0: You are always... 그러니까 민수 씨랑 저희 이제 PD님과 우리 뉴미디어 PD님들 언제쯤 저희 러닝 크루에 조인하실지... 네.
1: 어, 인바이트 받았어요?
0: 저 항상 it's an open invitation 항상 왜 나의 눈을 피하지? 왜 나의 눈을 아무도 마주치지 않지? 첫 번째 뉴스 들어가라고 하시네요.
1: 네, 자 첫 번째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0: Well, while I was running, people were out voting. Early voter turnout for the June 3rd local elections came to 23.51%, marking the highest ever voter turnout for any local elections. And this is actually a near 3-point increase from the previous local elections, raising hopes that the country might exceed that rare 60% voter turnout come June 3rd. 네, 6월 3일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지방선거 기준으로는 최고치인 23.51%의 투표율로 30일 마무리됐습니다. And let's look at the regional breakdown. So 전남 had the highest early voter turnout at 38.95%, 대구 the lowest at 18.65%, Busan was, however, a little bit below the national average at 21.29%.
1: Mm.
0: So, Minsu, let me ask you, are you team early voting or day of voting?
1: I am team day of.
0: Mm.
1: 네. But the important thing is that you do vote.
0: Oh, absolutely.
1: Right? So, 2 days left until elections, and things are heating up, no?
0: Absolutely. So the election comes at a conspicuous timing. As President Lee Jae-myung marks his first year in office, it's just about a day off.
1: Mm.
0: So pundits are saying that this will be kind of a midterm or first year report card for the new administration. Also, as such, the ruling Democratic Party, or the DP, they're calling on people to support the administration, while the opposition People Power Party, or the PPP, they're arguing that voters should keep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ies, power in check.
1: Mm-hmm.
0: But a last-minute change in the plans... Earlier today, there was a fatal explosion at a Hanwha Aerospace plant in Daejeon.
1: Mm.
0: So the parties are taking a subdued tone, canceling or withdrawing a lot of their campaign activities.
1: Okay.
0: 네, 이제 투표 이틀을 앞두고요. 오늘 오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이후에 여야 지도부는 전국 유세 일정을 전면 중단하며 대응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 Okay, well, thank you so much for the update. But still, I think as, you know, it's literally the day after tomorrow, what are things we should know before we head to the polls?
0: Right, because you're going to wait until the day of.
1: Yes.
0: I'm actually always voting like right at 6 a.m. on the day of. I like doing that.
1: Mm.
0: So voting Q&A, voting FAQs, I guess. Voting is from 6 a.m. to 6 p.m. And on election day, you do have to go to your designated polling station. 네, 6월 3일에는 꼭 지정된 투표소로 가셔야 되는데요. 헷갈리시면 nec.go.kr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1: Mm-hmm.
0: 민수, quick quiz.
1: Yes.
0: 이거 다 두고 가셔도 되는데요. 이것만은 갖고 가야 된다. 준비물, 투표 준비물은?
1: 폰! 사탕? 왜냐면 줄 서면서 배고프다.
0: 배고프니까.
1: 네.
0: 에너지 바?
1: 네. 하나 정도는 들고 가야죠.
0: 보조 배터리?
1: 네.
0: All right. Your photo ID.

0: What is this?
1: So if I remember 4 years ago, wait, was it 4 years ago?
0: Mm-hmm.
1: When I participated in the last local elections, I believe I was given a total of... 진짜 몇 개였더라? I want to say 5.
0: You could have. That was 4 years ago.
1: 네.
0: 7.
1: 7?
0: You are going to vote a lot. So this
1: 진짜,
0: is going to be divided into 2 batches. 네, 저처럼 출근 전에 후딱 투표하고 출근하시려는 분들 조금 일찍 나가셔야 될 수 있겠습니다. 3분,
1: 네.
0: 4분 정도요. Because, again, 7 ballots divided into 2. So first round is going to be your education governor.
1: Okay,
0: 교육감,
1: I know that. 네.
0: Mayor or provincial governor, 시장이나 도지사, 부산은 시장이죠.
1: 그쵸?
0: And the head of the district, county, or city, 네, 구, 시, 군의 장입니다.
1: That's right.
0: So that's in the first batch.
1: Uh-huh.
0: And then for 북구, 갑, voters in Busan, you're also gonna vote for your National Assembly representatives.
1: 아.
0: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이때 북구갑에서는
1: okay.
0: 하게 됩니다.
1: 네.
0: You turn that in.
1: Okay.
0: Batch number 2. City or provincial council. 시도의원과
1: 아, okay.
0: 시도의원 비례대표 proportional representative
1: mm-hmm.
0: plus the district or county council. 구 혹은 시군의원과 비례대표를 뽑게 됩니다.
1: 네.
0: So that's 4 ballots total. 3 plus 4 equals 7.
1: 7.
0: Keep in mind though, educational governor or education superintendent, 교육감이죠. These are not numbered. So there's no
1: oh.
0: 1번 후보, 2번 후보, 3번 후보.
1: 네.
0: There isn't even 첫 번째 후보, 두 번째 후보, first or second.
1: Oh.
0: They're mixed for
1: okay.
0: the sake of fairness because
1: uh-huh.
0: they don't run according to parties.
1: Mm.
0: So you need to memorize the name of the candidate you're going to vote for
1: 네.
0: before you go inside.
1: 네.
0: 네, 교육감 선거는요, 정당 명의나 기호가 없고요. 또 이 유리한 번호의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선거구에 따라서 후보 순서도 다르기 때문에 꼭 이름을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1: Uh-huh.
0: And then finally, you can only use that stamp inside the voting booth and make sure you stamp one ballot per, yes, one candidate per ballot.
1: 왜 이렇게 많이 외우고 가야 돼요?
0: 자, 그냥 사실
1: so much.
0: 세 개, 이 ballot 세 개, 네 개는 알아서 주실 거니까
1: 네.
0: 그냥 받아서 투표하시고 오면 되는 거죠.
1: Okay, all right. Well, thank you so much for the breakdown, okay? Are there any words or terms we can learn from this?
0: I have so many. All right, so are you ready? It's going to be an election. So 우리가 election에서 하는 것은 elect, 선출하다죠. So we can say so-and-so was elected president. 누가 누구누구가 대통령으로 뽑혔다. Was elected, be elected. Vote, 투표하다죠. 하지만 이 뒤에 for 붙이면 vote for 누구누구. Vote for Haley for best all-star guest. Vote for Haley for your favorite all-star.
1: 좀 조심해야 됩니다.
0: Vote for,
1: 네.
0: why? Vote for Minsu? Don't vote for Minsu.
1: But you said guest.
0: Guest.
1: 네.
0: Yeah, guest.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네, vote for 누구?
1: She gets my support.
0: Oh, thank
1: She
0: you.
1: Gets
0: so Minsu is voting for me. 자, 유권자가 누구누구를 뽑다 전치사 for 쓰실 거예요.
1: You're going to vote for me too, right?
0: 네, poll. 자, well, we're going to poll this. 자,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여론조사 같은 거죠. Poll. 여론조사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투표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이 투표소의 의미도 있습니다. So remember, polls close at 6 p.m. 이 투표소가 6시에 문 닫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그때 if you're, I don't know, lucky, if you are of the few, you might be selected for an exit poll. Exit poll, 출구 조사라는 의미도 있죠. And then polling station, 투표소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투표를 하는 곳은 polling or voting booth입니다. 기표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도장을 꽉 찍는 그 투표지는요. Ballot. B-A-L-L-O-T. Ballot이 됩니다. And we had a question. 두둥님, 공약이 영어로 뭔가요? So we can say pledge,
1: yes.
0: P-L-E-D-G-E, pledge,
1: mm-hmm.
0: 공약하다, 공약, 명사, 동사 둘 다 되고요.
1: 네.
0: Or platform, because candidates run on a platform. 뭔가 공약이 이 후보자들이 세워놓은 플랫폼 혹은 무대 같은 것이기 때문에 we can say the candidate's pledges or the candidate's platforms.
1: Right. 뭐 선거할 때도 그 약속이니까 뭐 campaign mm-hmm. promise라고도
0: exactly.
1: 하긴 하죠. 네. Well, thank you so much for the breakdown, 여러분. It's Wednesday this week, right? Get out there and vote. 아주 중요하죠.
0: Mm-hmm.
1: All right, let's move on to story number 2.
0: To a lighter, but maybe a scary topic, more and more people are getting attacked by crows in the middle of the city. Very Alfred Hitchcock. These...
1: Oh,
0: 마이크 좀 꺼주세요. These intelligent birds get aggressive between

0: May and July, which is now, including attacking people in the head.
1: 맞아요.
0: And as these birds, they're so smart, they can remember faces. Experts advise that you duck and take cover. 네, 좀 무서운데요. 도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큰 부리 까마귀가 5월부터 7월 사이에는 공격성이 높아지면서 사람을 습격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1: 얼굴도 기억한다니까.
0: 얼굴을 기억한대요.
1: 특히 잘생긴 얼굴들.
0: Oh, so you're fine? I'm so, oh, that was sassy. I'm sorry.
1: 네, 그래서 밖에 걸어다닐
0: 본심이,
1: 때
0: 본심이.
1: 계속 위에 봐야 돼요. 몇 마리 항상 있더라.
0: They're following you?
1: 네.
0: What did you do?
2: But, I mean, why are they attacking people? There's got to be a reason, right?
0: Well, this is a little bit like, oh, it's kind of sweet. 모성애와 부성애가 나오는 것이라고 해요.
2: Eh?
0: It's their parental instincts kicking in. Mm. Okay, so you remember your daughter's first day of kindergarten or first day of school?
2: Sure.
0: 우셨어요. 이제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우리 애가 다 크고 이렇게 다 커서.
1: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드디어 내 시간이 생겼다!
0: All right, so maybe the crows are more paternal than Minsu. Okay, so the month of May to July, it's when these crows, the young, are leaving the nest. So the parents become empty nesters, and they go on full-on protective mode.
3: 네, 우리가 유치원에 첫날에 아이 데려다주고 그 유치원 근처에서 서성 있는 부모님들 가끔 계시잖아요. 이렇다고 합니다, 까마귀들이.
2: Is it my fault they leave the nest? Why are they attacking me?
0: Well, I don't know, because the young stay near the nest. 네, 이 새끼들이 둥지 근처에 있다고
1: 있으니까.
0: 한대요. So parents see people walking by, and they're like, are you a threat to my baby? Are you?
2: You got a problem with me?
0: 거기.
2: You got a problem with my
0: 거기,
2: kid, bro?
0: 거기, 저기 펭귄 닮은 청년. Okay, 애니메이션 펭귄 닮은 청년. Are you a threat to my baby?
1: 저요?
0: That's how they feel. I mean, I don't know. 펭귄이 까마귀의 천적인가요? Maybe.
1: 근데 후추님이 최근 조사에 따르면, backed by, statistics, 못생기면 까마귀 기분 나빠서 공격하는 경우가 더 많대요.
0: Oh, so you've offended the crows.
1: 민수님, 그래서 그런가? 아닌가요?
0: 네. 저는 말을 줄이겠습니다.
1: 일단 이거 혹시 do you have proof or evidence? 혹시 링크 같은 거 있습니까? 네, 저도 이 기사를 한번 읽어 보고 싶네요. 호추님, 네, 링크 보내주세요.
0: All right, so going on to real sciences, a University of Washington study. It went on for over 10 years. It showed that crows, number one, not only remember faces, 얼굴을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1: 네.
0: They tell each other, 제가 저 얼굴이 우리를 공격했어. For generations.
1: 아마 믿었어. 개야. 쟤.
0: Right.
1: 저기 있지. 쟤.
0: Right. And I actually learned about this in school because this is my school.
1: 야, 진짜요?
0: 네, 그 당시에요. 70년대 like Ronald Reagan, Richard Nixon 그 대통령의 얼굴을 한 마스크를 쓰고 까마귀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해요.
1: 에.
0: 하지만 그 사건이 몇 번 있고 난 이후로 17년 동안 까마귀들이 그 랜덤하게 그 대통령의 얼굴을 쓴 마스크를
1: 17년
0: 하고
1: 동안?
0: 캠퍼스에 나타나면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2: This is like generational.
0: It's generational.
2: It's hereditary.
0: They're like, it's him. Go.
1: 진짜 유전적이네요, 그 정도면. 네네네.
2: Then, let's say we get in a situation where, the crows are cawing and they start trying to peck at my forehead, right? What am I supposed to do?
0: 사과하세요.
2: I'm sorry.
0: So, well,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walk around the areas with crow nests. 저희가 무서워서 피하죠. 저는 까마귀가 무섭기 때문에 무서워서 빙 돌아가겠습니다. Also wear hats and umbrellas if you feel like they're, just as a precautionary measure.
2: Okay.
0: And then do not go near the nest or approach the young. 아기 까마귀 귀여울 수도 있지만 절대 가까이 가지 마시고요. The authorities, so they're working with the university to collect habitat information and analyze attack patterns to minimize damages.
2: Good to know. Thank you so much for that. Well, Haley, unfortunately, we are slowly running out of time. 벌써 시간이 갔는데, but you know how crows are super intelligent? Oh, real quick, I totally skipped this. Do you have any words you could maybe
0: one
2: a word
0: term.
2: Or two?
0: 자, 저희가 대부분 새는 a flock of birds. 새 때 flocks잖아요.
2: 네.
0: 하지만 특별하게 이 crow들은요, a murder of crows. Literally a murder of crows라고 무시무시하지만 뭔가 적절한 것 같은 이 집단 명사를 씁니다.
1: Murder of crows?
0: A murder of crows.
1: 무슨 갱이에요?
0: 약간 그런 것 같아요.
1: 네, 그런 느낌 주죠.
0: 갱한테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1: 네.
2: So stay away from a murder of crows as well as their youngins. Haley, thank you so much for another very informative episode of 일타 뉴스.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okay?
0: 네, 이정도.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And the time is now 11:11,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Celebrating its 22nd anniversary this year, the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transformed the entire city of Busan into a stage once again. And from the Busan Cinema Center and Gunamno to the special beach stage at Hyundai, these movements unfolding across the city will serve as more than just a spectacle. They are set to reawaken our forgotten senses and the warmth of human connection. So today we are joined by Ms. Yoo Jin-suk here in the studio,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with the world-class performers, including a contemporary dance troupe from Quebec, Canada, converging on, of course, on Busan. This year's stage holds an even deeper significance. With a grand opening scheduled for tomorrow, we're going to discuss the vision and meaning behind this year's festival. 올해로 22회를 맞은 부산국제무용제는 다시 한번 부산 전체가 무대가 됩니다. 오늘 저 인터뷰에선 사단법인 부산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 유진숙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BFM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으로 함께해 주시는 국내외 네티즌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국제무용제 사무국장 유진숙입니다. 무용 예술가들이 부산이라는 최고의 무대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무대 뒤에서 지원하고 기획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So she describes her role as a planner and supporter behind the scenes dedicated to ensure that dance artists can shine their brightest on Busan's magnificent stages. So could you first briefly introduce the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for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네, 부산 국제 무용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부산 국제 무용제는 부산시가 주최하고 또 사단법인 부산 국제 무용제 조직 위원회가 주관하는 연례 여름 축제입니다. 2005년도에 제1회 부산 해변 국제 무용제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은 부산 국제 무용제로 올해 뜻깊은 22회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전 세계 60여 개국의 1000여 편이 부산 국제 무용제 무대를 거쳐서 소개되었습니다. 올해는 바로 내일 6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부산 영화의 전당, 부산 문화회관, 그리고 해운대 특설무대, 시민공원, 부산역 등 부산 전역에서 거대한 축제 무대로 부산이 변모하게 됐습니다. 예, 전 세계 13개국 44개 단체 또 350여 명의 전 세계 아티스트들이 부산으로 집결해서 축제를 참여합니다. 특히 최고의 자랑거리 부산국제무용제에서는 해운대 특별무대가

0: 있습니다. 6월 첫 주말인 6월 6일과 7일 양일에 거쳐서 오후 6시부터 초여름 노을과 밤바람 바다를 배경으로 다양한 춤 장르, 세상의 모든 춤을 하나의 무대에서 누릴 수 있으십니다. 오직 부산에서만 해마다 만날 수 있는 그런 독보적인 예술 향연을 즐겨주시는 그런 축제입니다.
1: 네, 부산 곳곳이 무대가 된다는 점에서 시민들도 더욱 가깝게 예술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o the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is an annual event hosted by Busan City and organized by the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It began in 2005 as the first Busan International Beach Dance Festival and has now reached its meaningful 22nd anniversary. And over the past 20 years, it has grown into a truly global festival featuring over 1,000 works from 60 countries across five continents. And she shares that this year's festival kicks off tomorrow, running for 6 days from June 2nd to June 7th, and Busan will transform into a massive festive stage spanning the Cinema Center, the Busan Cultural Center, a special beach stage at Haeundae as well, the Busan Citizens Park, and the event will host 350 artists from 44 organizations across 13 countries. Finally, she highlights their greatest pride, the special outdoor stage at Haeundae Beach. On the first weekend of June, this weekend, Saturday the 6th and Sunday the 7th, starting at 6 p.m., anyone can enjoy 15 world-class performances ranging from traditional to contemporary dance for free, all set against the backdrop of an early summer sunset and the night sea as well. She emphasized that this is an unparalleled artistic feast found only in Busan. And with the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Fringe performances kicking off tomorrow, the festival is officially getting underway. So what is the atmosphere like on the ground right now?
2: 내일부터 프린지 공연의 시작으로 본격적인 축제가 펼쳐지는데요. 지금 현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0: 네, 전 세계 예술가들과 소통하다 보니 사무국이 밤낮 없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세계 예술가들이 이제 어제부터 부산으로 이제 속속 집결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멋진 예술가들이 에너지가 부산에 모이는 거 이 자체가 부산이 글로벌 춤의 고장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 이제 문서와 계약서라만 이렇게 오가던 상상이 이렇게 실제 무대에서 이렇게 구현되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그 시간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지친 일상에서 또 시민들은 치유와 활력을 주는 우리는 아름다운 예술 제작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세계 각국의 예술가들이 부산으로 모이고 있다는 말씀만 들어도 축제가 시작된다는 설렘이 느껴지는데요.
3: So she shares that because they are communicating with artists from all over the world, the secretary is working around the clock, transcending the time zones, of course, to keep everything running seamlessly. Right now, world-class artists are arriving in Busan one after another. She feels that having this incredible energy gather in the city proves that Busan is truly a global home of dance. And she describes the current atmosphere as a beautiful art factory that brings healing and vitality to daily lives, marking the exact moment where imaginations previously confined to documents and contracts finally come to life on the actual stage. Now, the festival delivers a fresh message every year. So what is the core theme of this year's 22nd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and which program represents it best?
1: 올해 제22회 부산국제무용제 핵심 주제는 무엇이며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0: 네, 올해의 주제는 위기의 시대 존재를 묻다입니다. 기후변화 또 전쟁 이렇게 글로벌 위기 속에서 인간이 자연의 치유 가치를 무용을 통해서 성찰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개막작으로 준비된 부산국제무용제 특별 초청 공연 캐나다 퀘벡 포커스입니다. 세계적인 컨템포러리 발레의 아이콘인 귀염 꽃대의 안무에 번이 이제 태워라 청년들이여 태워라라는 제목인데요. 자연 또한 또 자연주의적인 미학의 거장 샥달 까롱이 안무한 현대무용 나무의 존재. 이 두 작품은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과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네. 예, 캐나다

0: 더블린 공연은 6월 5일과 또 6일 총 2회 영화의 전당 하늘영 극장의 무대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How exciting. So she shares that this year's theme is an era of crisis questioning existence. It reflects on the value of humanity and nature through dance amid global crises like climate change and war. She highlights the opening performance, a special invitation feature titled Canada-Quebec Focus, is a program that embodies this theme perfectly. It features a double bill, actually. So Burn Baby Burn, choreographed by the global contemporary ballet icon Guillaume Gauté, and being the tree of being of trees. It's a contemporary dance piece by Chantal Caron, a master of naturalistic aesthetics. And she notes that these two works will deliver a profound message and deeply move the audience as well. The Canadian double bill will be performed twice on June 5th and 6th. And that's going to be at the Hanelion Theater of Busan Cinema Center. If you're interested, it is very soon this weekend. So do check it out. And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with Ms. Yoo Jin-suk,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Well, comparing the festival today to its very early edition, 22 years ago, what would you say is the biggest change in Busan's dance ecosystem?
2: 22년 전, 축제가 처음 시작됐을 때와 지금을 비교한다면 지금의 부산 무용 생태계는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달라졌을까요?
0: 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일회성 소비에서 생산과 유통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인데요. 22년 전에는 이제 해외에서 좋은 작품들을 가져와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선보이는 그런 게 최선이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우리 로컬의 역량과 개성을 살린 작품들을 해외 협력을 통해서 공동 창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라난 인재와 또 작품을 오히려 해외로 역수출하는 글로벌 무용의 발신지가 된 거죠. 그래서 무용 생태계 자체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기반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네. 예, 국제적 위상도 지금 이제 많이 체감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초청받은 해외 단체들이 자국의 기관이라든지 또 대사관 이런 데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부산 국제무용제에 참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국의 문화예술기관 또 축제들과 쌓아온 오랜 네트워크 덕분에 세계 무용계에서 부산 국제무용제가 가지는 위상이 더욱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1: 네, 이제는 해외 작품을 소개하는 단계를 넘어서 부산에서 만들어진 작품과 인재들이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So she emphasizes that the biggest transformation is how the festival's core nature has expanded from just one-time consumption to production and distribution. 22 years ago, the focus was actually simply on bringing in and showcasing great works from abroad. Today, the festival collaborates internationally to co-create pieces that highlights local talent and unique regional identity, turning Busan into a global launching pad that exports homegrown artists and productions back out to the world. And the entire ecosystem has developed a self-sustaining and sustainable foundation. She notes that the festival's international status has also grown noticeably and invited overseas dance companies now. They actually participate with full support from their own government institutions or embassies. Thanks to long-term networks built with cultural arts organizations and festivals worldwide, she proudly shares that the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has secured a firmly established reputation in the global dance community, which is great to hear. Well, the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has clearly grown beyond a simple regional event to becoming a landmark global performing arts festival representing the coastal city of Busan. So what do you see as the festival's unique identity and greatest competitive edge?
2: 예, 부산 국제 무용제만의 가장 큰 정체성과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0: 네, 역시 세계 유일의 해변 무대가 우리의 정체성과 또 대중성, 장소성이 특징입니다. 국제 네트워킹 경쟁력도 또한 우리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1: 그렇죠.
0: 예, 해운대 바다라는 천혜의 자연을 무대화한 축제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데요. 여기에 또 격식 없이 자유로운 그 축제 분위기가 더해져서 시민들에게 문턱 없이 예술을 제공하고 또 해외 전문가들에게는 꼭 방문해야 되는 K 무용

0: 마켓으로 또 각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특히 해외 예술가들이 축제에 와서 공연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부산을 더 즐기고 이제 부산을 좋아하는 이제 분들이 또 오시다 보니까 일정을 더 늘려서 부산에서 더 여행을 하는 새로운 트렌드가 올해부터 확연하게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해변이란 특별한 공간에서 세계적인 공연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부산만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 I absolutely agree. So she highlights three main strengths. Its popularity with its networking competitiveness and its status as the world's only beachfront stage. And she notes that it is incredibly rare anywhere in the world to find a festival that transforms the natural blessing of the Haeundae Sea into an active stage. And combined with an informal, free-spirited atmosphere, it offers barrier-free art to citizens while positioning itself to overseas experts as a highly attractive K-dance market that is a must-visit. And she adds that a highly encouraging new trend has emerged this year where international artists are extending their stays specifically to travel and enjoy Busan more rather than just leaving immediately after their performances. Well, one of the most notable changes this year is the creation of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Fringe, a brand new platform to help young artists expand abroad. So what was the driving force behind creating an avenue that directly connects them with international stakeholders?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가 청년 예술가 해외 진출 플랫폼인 프린지 신설입니다. 해외 관계자들과 실제로 연결되는 창구를 만들기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0: 네. 청년 예술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결국 지속 가능한 기회를 갖는 것인데요. 단발성 공연만 하는 게 아니라 축제를 방문한 글로벌 기획자 또 델리게이트들이 현장에서 청년들의 작품들을 직접 감상하고 또 전 세계 무대로 캐스팅하는 그러한 실질적인 해외 유통 창구를 열어준 것입니다. 이 사업이 그 신은주 부산국제무용제 운영위원장께서 그 부산 청년들이 좀 더 실험적이고 자유로운 참여를 통해서 세계로 연결할 수 있고 확장할 수 있었으면 하는 고민에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네. 근데 실제 그 공연에 저기 공모에 어플라이한 그 작품들 출품작들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해외에서 더 폭발적인 예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아주 경쟁을 뚫은 7개국 18개국 작품이 6월 2일과 3일 부산 영화의정당 하늘영 극장과 또 로비에서 무대에서 소개가 될 예정입니다.
1: 그렇군요. 벌써 해외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기대를 더하게 만드는데요. So she emphasizes that what young artists need most is a sustainable opportunity. Rather than letting their efforts end as just one-time performance, this initiative opens a practical distribution channel so global presenters and delegates visiting the festival can watch their work firsthand and cast them for international stages. And actually, the project started with the chairperson of the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Steering Committee, who was determined to create a space where the experimental and free spirit of Busan's youth could connect and expand globally. Interestingly, when the open call was launched, it drew an even more explosive response internationally than domestically. And following a highly competitive selection process, 18 works from 7 countries will be showcased on June 2nd and 3rd across the Haneulyeon Theater, the lobby as well, and the fringe stages at the Cinema Center. And that's actually tomorrow and the day after. So if you're interested, do check it out soon. And through the long-standing AK21 choreography competition, many talented individuals have grown over the years. So from your perspective on the ground, what do young dancers and choreographers need most right now?
2: 오랜 기간 청년 안무가들을 지원해 오셨는데요. 현장에서 보시기에 지금 청년 무용가들에게 가장 절실한 건 무엇일까요?
0: 네, 마음껏 도전하고 또 실패하지 않는 괜찮은 실패해도 괜찮은 그런 무대죠. 네. 그래서 글로벌 또 리더들이 또 함께하는 그런 또 AK21인데요. 아이디어는 청년들이 넘치지만 또 제작비 또 해외 진출 네트워크도 이제 부족한 상황에서 AK21 아츠코리아 21인데요. 또 이 국제 안무가 캠프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들이 든든한 청년들의 이제 발판

0: 되어 왔는데요. 이들이 세계에서 두려움 없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지속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1: 네.
0: 이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해외 축제 예술 감독 또 국제 예술 전문가들이 초청되어서 멘토링과 또 현장에서 캐스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들의 해외 진출 무대를 돕고 있습니다. 또 AK21 안무가 육성 경연 우수 작품이 올 여름에는 에딘버러 프린지에 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부산 국제 안무가 캠프에서는 또 유명한 프랑스 안무가 에르벡 쿠비와 함께 한국 댄서들이 그 No Matter 아무 상관 없어라는 제목의 그 작품을 제작해서 지난해 11월에 칸 국제 무용제에서 세계 초연을 발표가 됐습니다.
1: 네.
0: 또 올해도 또 모로코 프랑스 안무가 따우픽 이제디우가 부산의 예술가들이 참여한 안무오르 이게 이제 금빛 영혼이라는 뜻인데요. 세계 초연 무대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Alright, so she emphasizes that what they need most is a stage where they can challenge themselves fully and where it is okay to fail, along with direct contact with global leaders. And for young creators who are full of ideas but lack production funds or overseas networks, programs like the AK21 and the Busan International Choreographers Camp have served as reliable stepping stones. She notes that the organization's role is to provide a sustainable infrastructure so these artists can showcase their capabilities on the global stage without fear. International festival artists, directors, and artistic directors in performing arts experts are invited to these programs to provide mentoring and on-site casting, directly helping them expand abroad. As a great example, she proudly shares that the standout works from the AK21 choreography competition will be performing at the Edinburgh Festival Fringe this summer. Also, through the Busan International Choreographers Camp, 9 Korean dancers participated in a piece titled No Matter. And this work was officially invited to the Cannes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for its world premiere. So definitely, that's a way that they are connecting with the world through the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And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s. Yoo Jin-suk here in the studio,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Now, this year's lineup features an impressive array of works carrying deep messages about nature and life. And through these invited pieces, what kind of message did you hope to convey to the audience? 이번 축제엔 자연과 생명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이 눈에 띄는데요. 올해 초청작들이 그리고 또 초청작들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나요?
0: 예, 무용이 언어의 장벽이 없는 굉장히 그 몸으로 표현하는 직관적인 예술입니다.
1: 네.
0: 환경 위기 또 인간 소외 전쟁 이 같은 무거운 주제를 춤이라는 아름다운 몸짓을 통해서 풀어내는 건데요. 관객분들이 작품을 보며 위로받고 또 나와 이웃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 지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경이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싶습니다.
1: 네, 공연을 통해 위로와 또 울림을 얻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So she emphasizes that dance is the most intuitive form of art, completely free from language barriers. And through the beautiful movements of dance, the festival has expressed heavy and complex themes. Her goal is to offer experience where audience members can find deep comfort while reflecting on the preciousness of themselves and their neighbors and the nature and planet that surrounds them all. Now, planning an event of this scale is no small feat. So looking back on the preparations for this year's festival, what was the most memorable or impactful moment for you? 이번 축제를 준비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인상적인 장면은 무엇이었을까요?
0: 예, 축제를 준비할 때마다 매년 또 새로운 이제 경험과 인상이 남는데요. 올해는 바로 얼마 전에 올해 신설된 BIDF 프린지 무대를 국내에 이제 공모를 진행한 것입니다. 전 세계 청년 안무가들이 부산에 오고 싶다면서 보내온 수많은 영상과 또 지원 메시지를 보았는데요. 그 속에서는 그 부산이라는 도시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 청년들에게 꿈의 무대이자 꼭 가보고 싶은

0: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그 뜨거운 그 청년들, 세계의 청년들의 열정, 간절함, 이러한 장면들, 순간들이 축제를 기획하고 이끄는 큰 보람이기도 합니다.
1: 그렇군요. So she recalls a very recent moment when they held the international open call for the newly launched Fringe. And looking back at the countless audition videos and messages sent by young choreographers from all over the globe, she was deeply moved by their sheer desire to come to Busan. And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through YouTube, actually, you can check out some of the videos and pictures of this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coming up. And for the citizens and visitors heading to the festival sites starting tomorrow, what are some insider tips to help them fully experience and enjoy everything it has to offer? So 내일부터 축제 현장을 찾게 될 시민들에게 축제를 알차게 즐길 수 있는 팁을 주신다면요?
0: 네. 예, 부산 국제 무용제 이제 초청장인데요.
1: 네.
0: 예, 세 가지만 좀 기억해 주세요. 그 첫째는 거리 공연. 예, 해운대 구남로나 부산역 등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낮에는 거리 공연을 좀 봐주십사 하고요. 밤에는 또 해운대 특설 무대로 좀 넘어오셔서 세계적인 명품 무대를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0: 모두 무료이고요. 또 영화의 전당 하늘령 극장에서의 그 캐나다 특별 초청 공연 내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운대 무대를 좀 200% 즐기기 위해서는 가벼운 바람막 겉옷이 좀 필요한데요. 우리가 천석 정도의 의자를 가지고 있지만 또 그거를 넘치게도 사람들이 관객들이 많이 와주십니다. 그래서 따뜻한 차와 또 커피는 현장에서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고요.
1: 네.
0: 네. 또 초여름이지만 좀 바람이 선선하기 때문에 그거에 좀 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무용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몸이 느끼는 대로 즐기는 그러한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축제 에너지 그대로 흡수하시면 굉장히 알차게 우리 축제를 즐겨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말씀해 주신 팁 참고하셔서 더욱 알차게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Alright, so she highlights three key tips to remember. First, she suggests catching the free street performances during the day at the Gunamno Busan Citizens Park. And actually at the Busan station as well, and then heading over to special outdoor stage at Haeundae Beach from 6 p.m. to enjoy world-class masterpieces, all completely free of charge. And second, to enjoy the beach stage to the absolute fullest, she recommends bringing a light jacket or windbreaker, while complimentary warm tea and coffee will be provided on site. The early summer ocean breeze can get quite cool at night, right? And lastly, she advises not to view dance is something difficult, but rather to just enjoy it exactly as your body feels it. And you can dance if you want to as well. And finally,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2: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0: 오늘 글로벌 채널 BEFM 영어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 청취자들께 부산 무용제의 그 설레는 개막과 시작을 알릴 수 있어 정말 기쁘고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그 부산시 주최로 또 부산 국제 무용제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내일부터 6일간 펼쳐지는 축제를 통해서 우리 부산 시민 모두를 위한 축제입니다. 또 세계인의 축제이기도 하고요.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서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경이로운 몸짓의 향연을 여러분들께서 모두 즐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제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So she says it has been just a joyful and meaningful experience to announce the exciting start of the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to global listeners today. She reminds everyone that this 22nd edition of the festival runs for 6 days starting tomorrow, and she warmly invites everyone to step away from their daily routines to enjoy this feast of movement set against the blue sea.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s. Yoo Jin-suk here in the studio,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2: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유 진숙 부산 국제 무용제 조직위원회 사무국장과 함께 했는데요. 국장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1: All right, and before we start the song break, I want to read some messages. We have Kevin Nim saying, "How artistic a dance festival by the sea!" Yes,
2: 해변을 또 이제 배경으로 보는 게 얼마나.

0: fun to read, and I don't know which one to read out loud either. But we have Jenny messaging in saying, 6월이 시작되었네요. Oh, yes, already June 1st.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month of June? I would love to know. Let me know. We also have lots of messages about today. Denny Lee saying, hello, happy Monday. Happy Monday to you as well, and happy June. 고수님 messaging in as always, and Kevin Nim saying he's going to go to sleep. We also have Jenny Nim saying, she's just really loving the environment right now, right? And air is completely fresh, nice sunlight. Yes, yes, yes. Love that indeed. Thank you so much for messaging in. And Danny Lee Nim actually complaining about how short our show is. He said, why not for 2 hours? Just 1 hour. Too short. Oh, I agree. Can you talk to our producer one day? Well, thank you so much for your suggestions, Danny Lee Nim. With that, we're going to jump into our last segment of the day.
1: BEFM's The Interview is waiting for your participation. If you have any interesting stories to tell or unique experiences you'd like to share with our listeners, please leave a message on our website at www.befm.or.kr. We hope that your lives and experiences can be an inspiration for our listeners.
0: And the time is now 11:46, which means it's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s. We're going to turn to China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Reporter Park Shin-hee is joining us from Beijing. 네, 오늘은 중국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박신희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박신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Let's jump into our first segment of, or his first topic of the day. The European Union has taken a tougher stance toward its trade relationship with China, bringing tensions between the two sides back into focus. So what concerns did the EU raise and how has China responded? 네, 유럽연합이 중국과의 무역관계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양측 갈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떤 문제 제기했고 중국은 이에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2: 예, 유럽연합은 현재 중국과의 무역 투자 관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무역 불균형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제와 안보 문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대중국 정책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유럽연합이 새로운 무역 규제나 차별적 조치를 도입할 경우 단호하게 반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대응 조치를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양측 간 무역 갈등이 한층 고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All right, so the EU pointed out that its current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 with China are unsustainable and emphasized the need for a strong response to trade imbalances. And in particular, it hints at strengthening its policy toward China, mentioning that all economic and security issues are closely linked. In response, China's Ministry of Commerce stated that it would actually strike back if the EU introduces new trade restrictions or discriminatory measures, and it also put forward a strong and tough stance that it would protect its own interests through effective countermeasures. Concerns are being raised that the trade conflict between two sides could escalate further. Now, despite its long and actually strong response, China also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dialogue. So looking ahead, how do you see relations between China and EU developing? 중국은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대화 의지를 함께 강조했는데요. 앞으로 중국과 EU의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2: 중국 상무부는 현재 중국과 유럽연합 간 소통 채널은 원활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측이 무역 투자 협의 메커니즘 구축을 추진하면서 관련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중국은 WTO 규칙 준수와 자유무역 원칙을 강조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이견을 해결하자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유가 실제로 추가 무역 규제에 나설 경우 양측 간 긴장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향후 G7 정상회의와 EU 정상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0: I see. 네, 앞으로 주요 국제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또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So now China's Ministry of Commerce explained that

0: how the relevant discussions proceed at the upcoming G7 summit and EU summit is expected to be an important variable.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second topic for today. A Korea-China Young Entrepreneurs Forum was actually held recently in Beijing. So tell us about the event and the business leaders who took part. 자, 최근 베이징에서 한중 청년 기업가 포럼이 열렸는데요. 어떤 행사였고 어떤 기업인들이 참석했습니까?
1: 이번 한중 청년 기업가 포럼에는 한국 대사관과 한국 청년 기업가 협회 주최로 베이징 대사관에서 개최됐는데요. 행사에는 한국과 중국의 차세대 기업인 50여 명이 참석해서 경제협력과 미래산업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에서는 GS건설, 코오롱그룹, 그리고 리온, 삼양식품 등 주요 기업의 워너 경영진들이 참석했고요. 중국에서는 띵통보회사 바이트댄스를 비롯해서 대형 유통, 투자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특히 양국 젊은 기업인들이 직접 교류하면서 미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이번 포럼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0: 그렇군요. So this Korea-China Young Entrepreneurs Forum was held at the ambassador's residence in Beijing, hosted by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China and the Korea Youth Entrepreneurship Association. Around 50 next-generation business leaders from Korea and China attended the event to discuss economic cooperation and plans for future industrial cooperation. From Korea, owner-managers of major companies such as GSENC, Orion, and also Samyang Foods attended. And from China, officials from large distribution and investment companies, including ByteDance, the parent company of TikTok, participated in large numbers. And it was particularly meaningful in that young entrepreneurs from both countries interacted directly to build future cooperation networks. Then what were the main topics discussed at the forum and how are participants viewing the prospects of the futur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네, 이번 포럼에선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고 한중 경제 협력 전망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1: 예, 이번 포럼에서는 중국 AI 산업의 발전 현황과 미래 기술 트렌드 그리고 재중 한국 기업의 사업 현황과 전망 등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삼양식품은 중국 저장성 자싱시에 건설 중인 불닭볶음면 생산 공장을 올해 말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리온 역시 사드 사태 이후 어려움을 극복하고 중국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행사 후에는 양국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협력 모델을 논의하는 네트워킹 만찬도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최근 한중 교류 확대 분위기 속에서 경제협력 기회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기업 간 교류가 앞으로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So in this forum, the main topics covered include the development status of China's AI industry and future technology trends, as well as the business environment and outlook for Korean companies in China. After the event, a networking dinner was also held where businessmen from both countries discussed business cooperation models and amidst the recent atmosphere of expanding Korea-China exchanges. Attendees actually expect that the economic cooperation opportunities will increase further.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Correspondent Reports connecting with our reporter based in China. 네, 중국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중국 통신원 박신희였습니다.
0: All right, and that was Mr. Park Shin-hee based in China, Beijing. And thank you so much for all the latest updates coming from China. And listeners, that's going to do it for all the segments we have prepared for you today. I hope you enjoyed it. And if you did, tune in tomorrow at 11.05 a.m. Our final song for today is by BTS with Life Goes On. I'll see you tomorrow. Bye-bye.

your answers. What's your go-to comfort outfit? Okay, and we're gonna go listen to this song. Here is Beautiful by 101. 바보같이 아쉬운 많은 노래가 하늘을 닿기를 눈물 속에 밤새운 내 기도가 마음에 닿기를

0: Ja dansar. It's dansar. Ja dansar. Oh, perfect. Oh, that's nice. But you know the 유행어 of an era, you can often understand the culture of that time. So I'm going to try and guess your age. What is the most memorable 유행어 or like slang from your time? I don't want to say your time. Your time is now, right? All of our time is now. 근데 when you were more likely to use slang terms like 아싸 or 야르 or whatever it might be, what is the most memorable slang from your younger days? Tell me about it today. And while you're at it, send us a song that was especially popular during your glory days. And I will gather them together. I'll play as many as I can in the second half of the show. I'll also read all your messages. And one person will win a prize. 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행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대에 가장 유행했던 유행어는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의 전성기에 가장 유행했던 유행어와 함께 그 시절 듣던 노래도 한 곡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여러분 나이, 연세 어떻게 되시는지 내가 추측할게요. I'll guess your age based on your slang. Deal? 네, 여러분 그리고 2부에서 우리는 노래를 신청곡을 다 모아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한 명 뽑아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여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는 말밥이지. 말밥이지. 박피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 당연하지. 당근이지. 말밥이지. 근데 나는 옛날 사람. 나이보다 옛날 사람. 이게 영어로 하면 I'm an old soul. 나 영혼은 진짜 어르신 아니면 오래됐던 뭐 전생처럼. So what was 알겠습니다 람지. 유리채님 알겠습니다 람지. 언제? That was 유행어 언제? 몇 년 전? Anyway, lots coming up for you as always. I've talked too much as always. So let's get into newsfeed.
1: System check complete. Destination set. Busan.
0: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your captain speaking. We're now making our approach to Busan. Cabin crew, prepare for landing. We've just landed. Welcome to For My Busan.

0: It's time for some Monday groove because 조태준 is in the house.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니, 근데 진짜 우리 진짜 닮았어요, 오늘.
1: 어, 예.
0: 우리 가족 같아요.
1: 어, 그러니까.
0: 오, good. So smart.
1: 예, smart.
0: 한 느낌.
1: 예.
0: 아, 진짜, 맞습니다. 진짜, 진짜 안경이에요?
1: 예, 진짜 안경.
0: 좀 바꾸자. 아. Let's see. Let me see your 안경. 아, 이게 진짜 안경 아닌데요. Oh, good.
1: 예. 어, 바꾸자.
0: Oh, nice.
1: 네.
0: 근데 these are not real.
1: 네.
0: 아, 그냥 플라스틱.
1: 이거 그거 안경이에요.
0: 패션?
1: 그 보안경. 모니터
0: 안경?
1: 모니터.
0: 아.
1: 모니터를 보거나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차단해 주는 안경이에요.
0: 네. 내 거는 그냥 더러워요. 미안해요.
1: 어, 제 거도 못마치게 더러웠어요. 저 뿌옇지 않았어요.
0: 괜찮아, 괜찮아요.
1: 네, 맞아요.
0: 자,
1: 네.
0: This is Monday Groove.
1: 예.
0: 아, 조태준 선생님이 영어 좀 배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 우리는 중간중간에 한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So this segment is with our guest TJ 조태준 who is the leader and yeah. the, what do you say, leader? The main man?
1: Band.
0: The leader of Busan leader. Groove.
1: Yeah.
0: So we're going to turn TJ into a global star to, well, by giving him some English expressions. And of course, the main reason we're here is because he's going to sing us a song. 여러분, 우리는 영어도 배우는데 우리는 메인, 뭐 좋은 이유 역시 노래 듣고 싶은 거죠.
1: 아,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그거는 제일 큰 선물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So let's get into it. 우리는 시작. 뭐 시작으로부터 공트 있죠. 네. 그래서 해볼까요?
1: 예. Yeah. 와, 이거가 이 가수들이 다 모이는 대기실인가 봐. 이야, 내 말고도 이 유명한 가수들이 많은가 봐. 오, 저 사람 그 로라 아이가. 와, 오, 저 사람도 되게 유명한데. 야, 막 천지 백갈이네. 와, 좋네.
0: Oh, hi, TJ from Busan Groove, oh. right? Oh, what's up?
1: Oh, what's up? Oh, 왔지. Oh, 뭐 what's up? Oh, put your hands up. 뭐 이런 손을 들라고? Yeah. Oh, 안녕.
0: Did you say put my hands up? No. I mean, like, what's up, TJ? Hey, TJ, what's up? You know,
1: what's up?
0: Yeah.
1: 왔지.
0: What?
1: 아, 내가 뭐라고
0: what?
1: 해야 되지? What's up, man? Yeah, beautiful, Laura, yeah.
0: 아, 재밌네.
1: Yeah.
0: 여기 진짜 잘하시네요.
1: 아니, 아니, 아니에요.
0: He's such a good actor. I love it. What's up? 왔다? 왔지?
1: 아, 이거는 평소 때 제 그 자주 있는 일이니까. 잘 모르겠을 때 그냥 답답할 때가 많으니까 영어.
0: 그래서 마음대로 예. 그냥 대답하세요.
1: 네.
0: 아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1: 그냥 허그예요. 어, 허그. 어, 예. 허그.
0: 어, 그래 네. 맞아요. You can use a body language. So 네. basically in this skit, you were in the waiting room. Someone greeted you, and that person was me actually. But before we get into that, 혹시 우리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네네. TJ 씨가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네네. 자기소개 좀 다시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을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조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0: 예. 자, 태준 씨.
1: 예. 예.
0: 이제 지금까지 좀 자기소개를 배우셨죠?
1: 네네.
0: 네, 그러면은 영어로 해주세요.
1: 아. 아.
0: 갑자기.
1: Hello, my name is TJ.
0: That's good.
1: Yeah, that's yeah.
0: What is the name of your band?
1: Busan Groove. From Busan Groove.
0: Mm-hmm.
1: Yeah, my name is TJ from Busan Groove. Leader.
0: Mm.
1: Yeah.
0: Good.
1: It's okay. Yeah.
0: Yeah.
1: yeah
0: perfect.
1: Yeah.
0: yeah. 근데 웃긴 게 싱어송라이터.
1: 싱어송라이터.
0: 근데 그거는 한국어로 얘기를 했는데 왜 영어로 얘기를 안 했어요? 그거는 영어인데.
1: 아 그렇구나.
0: 그냥
1: 울렁증
0: 그냥
1: 있어요 제가 영어.
0: 당황스럽네. 너무
1: 네,
0: 미안해요.
1: 아니,
0: 진짜
1: 아니,
0: 잘했어요.
1: 아닙니다.
0: 잘했어요. 네. 자, so in we do this every week 매주 이렇게 월요일 TJ 씨가 진짜 당황스럽게 네. 우리는 영어 가르치는 거예요.
2: 네.
0: So earlier in the skit, you were in the waiting room. Then someone, me, greeted you. Hey, TJ, what's up? So I said that. 그래서 대기실에 있었는데 내가 인사했는데 내가 뭐라고 했어요?
1: What's up?
0: What's up? 근데 무슨 yeah. 말이지?
1: What's up이 뭐해?
0: 뭐해?
1: 뭐 이런 건가?
0: 네. What's up은 뭐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What's up, man? What's up? 그거는 약간 잘 지냈어요?
1: 아,
0: 그런 느낌이에요.
1: 예.
0: 혹시 오랜만에 뭐 다시 만나고 What's up? 뭐 잘 지내셨니? 그리고 뭐 하고 있니? 최근에 별일이 없니? 그런 다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1: 오, 예. How are you? 이 비슷한 거죠.
0: 맞아요.
1: 예.
0: Perfect. Yeah. So you can say what's up pretty much for everything. 근데 완전 informal한 느낌입니다.
1: 아.
0: What's up이라는 거는 친구 사이에 하면 괜찮아요.
1: 예.
0: 예를 들면 선배한테 아 선배는 뭐 친하면 괜찮아요. 근데
1: 교수님.
0: 교수님한테 요 교수님 what's up? No.
1: 오.
0: No, thank you.
1: Oh, yeah.
0: Don't do that one. 그래서
1: 교수님한테도 좀 공손하게는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0: Oh, how are you?
1: How are you?
0: Nice to see you.
1: Nice to see you.
0: 아 근데 이게는 항상 그 영어 배우시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Nice to meet you. 근데 nice to meet you 하는 말이 한 번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1: Yeah.
0: Nice to meet you again. 두 번, 세 번, 네 번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처음 뵙겠습니다. Nice to meet you. 똑같은 말입니다.
1: 아.
0: 처음이라서 그래요.
1: 네.
0: 또 하고 싶으면 Nice to see you.
1: Nice to see you.
0: Yeah.
1: 아, 네.
0: Okay, 추가, 보너스.
1: Nice okay. to see you, Laura.
0: Nice to see you
1: yeah,
0: too.
1: Yeah.
0: I like your glasses.
1: Ah, me too.
0: Thank you.
1: Yeah. you're like glasses.
0: Yeah. yeah. 어, 그러면은 What's up 하고 뭐 Nice to see you, How are you 그런 거를 다 비슷한 느낌인데 중요한 거는 말하는 것보다 분위기. 그래서 네. 궁금한 거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그 TJ 씨의 뭐 공연 올 때 관람 하러 올 때 관람 맞아요? 그냥 보러 올 때?
1: 보러 올 때.
0: 보러 올 때 뭐라고 해요? Hello. Nice to see you. 뭐 어떻게 인사해요?
1: Hello. Nice to meet you. We are Busan Group. TJM Busan Group.
0: 좋아요.
1: Please enjoy.
0: Please enjoy. 그거는 yeah. 진짜 퍼펙트입니다.
1: 아,
0: 나를 필요 없어요, 이제.
1: 아, 아니요. 아니요.
0: 나를 진짜 필요 없어요.
1: Yeah.
0: 아, 근데 갑자기 예를 들면 외국 사람들이 TJ 씨한테 와서
1: 예, 네.
0: Hey TJ. I loved your song. How are you? 당황스럽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대답하세요?
1: How are you? Yeah, good.
0: Good.
1: I'm good. Yeah. Nice to meet you. 처음 보는 사람이면.
0: 처음 보는 사람이면. 근데 몇 번
1: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good to see you 해도 돼. Nice to see you 해도 돼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0: 맞아요.
1: 아, 네.
0: 맞아요. 네. Nice to meet you는 무조건 처음 보는 사람이고요. Nice to see you는 누구한테?
1: 아하,
0: 누구나 네네. 진짜 상관없어요.
1: 오, 그게 또 좋은 말이네요.
0: 그래서 나 궁금한 거 있어요. 주말에 so at the weekend you did a performance,
1: yeah,
0: right?
1: Yeah.
0: And then also a talk show.
1: 네, 맞아요. 네.
0: 근데 거기 외국인 있었어요?
1: 외국인 my friend 있었어요.
0: 아.
1: 네, 우리 드럼 치는 이바일로 라는 친구 있었어요.
0: 같이 네. 있었어요.
1: 네, 같이 있었어요.
0: 근데 걔 왜 외국인 없었어요? So apart from your friend, there was no other foreigners? 외국인, 다른 외국인 없었어요?
1: 다른 외국인 있었던 것도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0: 네. 근데 궁금합니다.
1: 네네.
0: 영어도 인사하셨어요? 아니요.
1: 아, 영어 인사는...
0: 영어 인사 안 했어요 그때?
1: 아, 네, 왜 그랬지?
0: 왜 그랬지롱?
1: 그러니까.
0: 아이고 TJ 씨,
1: 네.
0: 영어 배우는 이유는 뭐지?
1: 맞아, 써먹어야 돼. 아, 맞아. 내가 이번에 놓쳤네.
0: 아니. 좋아요, 네. 좋아요. 근데 외국인 멤버들도 같이 공연을 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1: 네.
0: 그 사람들과 함께 만날 때마다 뭐라고 해요?
1: 근데 뭐라고 하지? 아우 잘 지냈어요. 한국말로 하는 것 같아요.
0: 아 진짜로? 네. 그래서 이 외국 사람들은 한국말 할 수 있어요?
1: 외국 사람들은 영어로 하고 저는 한국말로 하고.
0: 역시 글로벌 도시 부산.
1: 네.
0: So you speak Korean. They speak English, but you know what each other are saying.
1: 맞아요. 네.
0: Yeah, that's the thing. We don't really need to speak each other's language. However, okay. 그래서 오늘 TJ 씨 진짜 꼭 배우고 싶은 몇 마디가 있어요?
1: 오늘은 그래서 우리 재수 이렇게 나눴지만 외국인들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nice to meet you 하고 nice to see you 이렇게 아는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한대 했는데 그렇게 조금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좀 배우고 싶어요. 네.
0: 아 그러면 더 조금 더 반갑게
1: 하이보다 좀 더

0: warm, really friendly, really normal. 그래서 내 생각에는 hi, great to see you.
1: Hi, great to see you. Great to see you. 네.
0: Yeah. 좀 더 신나게 하고 싶다면 oh my gosh, hi. 이렇게 완전 뭐 느낌으로 와 oh my gosh hi nice to see you 이렇게 목소리 톤도 업하고 중요한 거는 네. 말보다 목소리
1: 아,
0: 뭐 톤 소리 표정이 진짜 중요합니다
1: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0: 네. 우리는 뭐 부산 사투리 할 때 맛있다 이거 에. 진짜 이렇게 어 맛있다 어어. 어느 정도 맛있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와 맛있다 이거 어어. 이렇게 하면 진짜 맛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1: 예.
0: 그래서 뭐 영어처럼 예. 뭐 그 영어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Hi, great to see you 그래서
1: Hi, great to see you
0: Hi, great to see you is perfect
1: Great to see you
0: yeah. Yeah. Oh. Yeah. 아니면 great to meet you 근데 자주 만나는 사람이든 아니면 처음 만나는 사람이든 Great to see you, perfect이에요.
1: 아, yeah. great to see you.
0: Yeah. yeah. Okay. 또는 또 있어요? 배우고 싶은 거?
1: 어.
0: 없어요.
1: 또. 네.
0: 빼버릴까? 없어요.
1: 뭐가 있었지?
0: 있으면 알려줄게요. 없으면 괜찮아요.
1: 그러니까 what's up을 되게 많이 하거든 사람들이. What's up 많이 하면 what's up은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게 좋아?
0: 네. 어려워요. 사실은 왓츠업 하는 사람들이 친한 사람들만 네. 하는 것 같아요.
1: 네.
0: Hey, what's up? Hey, TJ, what's up? 나는 사실은 나는 몇 살 아줌마라서 내가 왓츠업이라고 하면 어, 왜? 무슨 일 있어? 그런 의미로 하는 거예요.
1: 아.
0: 내가 절대 What's up? 뭐 singer, songwriter 뭐 공연한 것처럼 What's up? 절대는 못할 거예요.
1: 네.
0: 그래서 What's up? 하는 게 Hey, what's up? 대답? Maybe you could just say I'm good. I'm good. How are you? 아니면 I'm good. What's up with you?
1: What's up with What's up? 하면 What's up with you? I'm good. What's up with you?
0: What's up is How are you? So What's up? Oh, how are you? I'm good. What's up with you? I'm good. How are you?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절대 하지 마세요.
1: 네.
0: 그래서 What's up? I'm good. Or I'm great. I'm great.
1: I'm great.
0: Good 하지 말자. Great. I'm great. What's
1: I'm
0: up
1: great.
0: With you?
1: What's up with you?
0: 그래 갈까요?
1: 그렇게 할까요?
0: 좋아요.
1: I'm great. I'm great. What's up with you?
0: Good.
1: Yeah.
0: Good. Okay.
1: I'm 드디어. great. What's up with you?
0: We find the spot. We hit the spot. All right. So, shall we do another 공트? Are you ready?
1: Yeah.
0: Are you ready for it?
1: Yeah.
0: Okay.
1: 하이 뭐야 하이 로라 yeah what's up
0: oh what's... hey yeah that's me what's up 그래서 what's up with you TJ it's great to see you here
1: yeah great to see you here
0: what's up
1: what's I'm great what's up with you
0: nothing much really just here singing a song listen we heard that you have a new song out could you sing it for us
1: yeah of course yeah
0: awesome
1: yeah.

0: 감사합니다. Thank you.
1: I love it. 아 근데 우리 후추님은 와사비라고 누가 물으면 Oh, how do you do, Mister? How have you been keeping? 이라고 Queen's English 대답을. 아, 근데 그런 말을 누구 진짜 밤티 안 돼요. 그렇게 누가 그렇게 말하는지 잘 모릅니다. What's up이라고 하면 좀 캐주얼하게, 좀 행복하게, 자유롭게, 예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잘 배웠어요.
0: 아 감사해요. 아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친근하게 이야기하면 What's up 이제 친근하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표정으로.
1: 네. 네.
0: I'm great. What's up with you?
1: Perfect.
0: Yeah.
1: 아, TJ 씨 너무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도 뵙겠습니다.
0: 예, 다음 주 뵙겠습니다.
1: Thank you. Okay, I'm going to play a song. This is She Smiled by Day 6. Don't go. Oh, it's not. We've got a song. It's Newzen Mishe Neem's request. Why freestyle?

Welcome back, everybody. It is time for my Busan playlist. Actually, no. It's time for our Busan playlist. 네, 여러분, 신청곡 많이 부탁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그먼트의 신청곡을 다 모아서 몇 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도 다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 유행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전성기에 가장 유행했던 유행어와 함께 그 시절 듣던 노래도 한 곡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남아있어서 네 여러분 지금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한 명 뽑아서 상품 보내드릴게요. Good? Good. So we're talking about trend words or newly coined words that you remember from your heyday, from your younger days. And also, please request a song that was especially popular during your glory days. Lee Se-young-nim, I just saw your request song come in. Such a good song. It's one of my favorite songs in the whole wide world. Oh, so cool. Okay, here we go. 아, 채희숙님 says 지구를 떠나거라. This, oh, but this is all the hype back in the 90s. Why? What does it mean? Go around the world? Ah, I don't know what that is. You're doing this. Oh, oh, good. This, this looks like something smells. Ooh, 냄새야. Like this. Oh.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박 PD 도움 많이 주셔야 되겠어요. 저한테 죄송합니다. 나 진짜 이거는 다 몰라서 아 답답해. 유리채님 says 알겠습니다 람지. That was a 유행어 like 13 years ago when I was a young girl. I was also a young girl 13 years ago. 13 years ago. Maybe not. And then 소녀시대 The Boys the English version 6844 name. 너무 재밌다. 6844님 says 궁금하면 500원. This was my go-to phrase in college whenever someone had a question or was curious.

Welcome back, everybody. It's time for part two of our Busan playlist. I have been gathering your songs, gathering your messages, and now we read them all here. I want to read some messages here, actually. 3865 name says, in my 20s age, Olivia Newton-John, Let Me Be There. Oh, yeah. 7906 name says, 영어 실력이 잘 늘지 않아. 연습이야 혹시 아실까요? You mean 연습? 아, 이거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확인할게요. Copy and paste. 복사. Okay, paste. So what does it mean? It says my English skills aren't improving much. Is that it? Ah, so you want me to translate that into English? Ah, 영어 실력이 잘 늘지 않아? 아, 혹시 아실까요? So, you would say, my English isn't improving. 영어 실력이 그런 단어를 필요 없어요, 영어로. My English, 그냥 my English. Skills, 필요 없어요. My English isn't improving. My Korean isn't improving. 아, 슬픈 말입니다, 슬프다. 슬픈 사실이죠. 그냥 연습해야 돼요. 네, 그거밖에 없어요. Just 연습. Only 연습. Okay? Okay. Anywho, we've got more people texting in today. We've got, here we go. Sanyun Kim Yun says, 한 프린트 광고에서 테크노 댄스를 추는 전지현과 배경음악 빠빠빠빠빠빠빠빠. I don't know the advert, so I can't really do the rhythm. I'll do it like this. Ba ba ba ba ba ba ba ba ba ba ba ba. I don't think it was that one. Oh, 하 동계 잊어지지 않네요. But I don't know what it is. I need you to send me a voice note. Okay? Oh, 마차차님 saying 김수한 무거부기와. This is one sentence in Korean. How can I read this? 김수한 무거부기와. 김수한 무거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 자동 방삭 치치갑 그 뒤어쓰기 좀 넣어주세요. 이것도 진짜 아우 진짜 넘어갈게요. 마차사님 사랑합니다. 근데 내가 읽을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고수님 난리 났어. 우리 시어머니가 하는 말씀이에요. 아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이 유행어 지금 쓰고 있네요. 어우 난리 났어. 그래. Okay, we've got a final song for you. But before that, we have a winner. Are you ready? The winner is 마차차니. 축하드립니다. This is my round of applause for you. A round of applause.

0: 꺼내. 그만 안경 꺼내.
1: 차비비비.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2: English with
3: 부산 아지매.
2: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3: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2: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4: 영어 하이소.
5: 와우. This is really the countryside. Oh, the air is amazing. I can't remember the last time I breathed air like this. Let's see. Where should I park? Oh, someone's coming.
6: 아이고, 인자 왔는겨. 차가 많이 밀려 있는가 봐. 어서 있어. Welcome.
5: It's nice to meet you. I'm Daniel, your son's friend. Thank you so much for inviting me.
6: 온다 해가 내가 아까부터 기다렸다 인겨. 자, 요 주차부터 하입시다. 뒤로 핸들 돌려 돌려. Turn, turn.
5: Wow, parking here isn't exactly easy. Which way should I go in?
6: 아이구야, 이거 주차가 힘든가 봐.
5: Oh no, there's a big puddle here. I can't park like this. Maybe I should try over there?
6: Park. 아, 내가 또 왕년에 영어 좀 했는데 파크면 공원 아이가. 아, 파크 노노. 여는 농장이라 얘 농장. 팜.
5: Oh, so I can't park here. Then where exactly can I park?
6: 아이고, 여는 시골이라서 천지가 다 공원이라. 일단 요래 요래 후면 주차. 빼. 스톱. 하이소이.
5: Was that a chicken? How is this spot worse than the last one?
6: 야, 넌 닭장에서 언제 티 나와갖고 여 있노? Sorry. Come on, come on. 이 뒤로 돌려갖고 요래 요래 후면 주차. 요래 요래.
5: Oh, and now there's a cow behind me. Oh, I give up. I really can't park here.
6: 에헤이, 야, 넌 또 축사에서 언제 티 나왔노? 손님 온다고 보고 싶었는가 봐. 자, 잘 들어봐요. 핸들 요래 요래. Come on, come on.
3: Mm-hmm. 오늘 배워볼 표현. 후면 주차해 주세요. 영어로 뭐라고 해?
5: Back into the parking spot. Back into the parking spot.
3: Back into the parking spot.
2: 전면 주차는 pull into the parking spot. 평행 주차는 parallel parking이라고 표현합니다.
3: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후면 주차해 주세요. Back into the parking spot.
5: Back into the parking spot.
3: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4: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여러분은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 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방송.

0: here, which I liked. I also had a chance to introduce Tanzanian food to Busan citizens at one of the Busan's big experts event, Global Gathering. Especially, I found out the similarity between Tanzanian snack, mandazi, which is a deep-fried bun, and Busan hot dog. So, I wish I could bring the whole city of Busan to my hometown once I return to my hometown.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o Bangsong.
1: Idol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2: 4 o'clock.
3: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4: 您现在正在收听的是每天晚间11点至12点为您带来的中文节目《釜山华语之音》。 欢迎来到2026年6月1号星期一 由 BFM 90.5 釜山英文广播为你带来的一小时中文节目釜山华语之音，我是龙哥。这个世界上呢有各种各样的富有人生，有人拥有丰富的丰厚的财富，有人拥有充裕的时间，有人是家庭富翁，拥有满满的亲情， 也有人呢是兴趣富翁啊，拥有热爱的事物和丰富的精神世界，所以富有的定义真的是有很多。而除此之外呢，还有一种特别的富有是什么呀？那就是拥有许多机会的人。而随着六月份的到来，我们又迎来了一个呢重新整理心情、制定计划、全新出发的时刻。六月是新季节的开始，也希望大家都能够勇敢尝试，积极行动，把握更多 属于你我的机会，成为一个机会富翁。好，当然呢，我们也希望大家能够呢，把他对于呢六月份的真诚的祝福和一些对鼓励的话语，都能够通过评论区分享给更多的好朋友。好，进入今晚的第一首歌曲呢，来自 Shiny 的 Real。

好朋友 오늘도 부산화호팀과 함께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来进入最后一首歌曲，好，一首来自张若拉的，张若拉的，怎么这是还串了呢？对不起，张韶涵同学，张韶涵的这首欧若拉，好尴尬，欧若拉没错，来自张韶涵送给大家 PD 新闻查看间隙，저는 龙哥였습니다. 즐거운 한주 보내세요.

0: The time is now 5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English. Wee-haw! 오늘이 바로 6월 1일입니다. Can you believe it? 올 한 해 또 벌써 딱 절반이 지났다는 게 진짜 믿어져요.
3: You know, June always feels like a turning point, doesn't it? You know, January is the month when you make plans. And then June comes around and suddenly people start asking themselves, wait, am I actually doing okay? 나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2: 맞아. 6월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랑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가장 많이 드는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뭘 포기하셨나요? 아니면은 뭘 시작하셨나요? 여러분의 해부닝 역을 친구!
3: 스타 잉글리시 지금 출발합니다!
2: 포기하지 마라. Hello, 부자 여러분들! 매일매일 포기하기 싫게 만드는 아름다운 갈매기 월요일스타 포기입니다!
3: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your everyday star, 민수씨, and welcome to All Star
2: English!
3: 네, Happy Monday입니다. Happy Monday, 부기!
2: Happy Monday!
3: 왜 그래요?
2: 왜요?
3: 왜 그래? 우는 거예요? 뭐예요?
2: 미즘 신나가지고 노래 부른 거잖아요. 콧노래.
3: 아, 콧노래구나.
2: 그치. 나는 네. 부리노래라고 해줘요.
3: 아, 근데 우리 부스터분들이 벌써 일단 북이 이 뭐라 그러지? 이 옷차림이라고 해야 되나?
2: 왜요? 나의 엔티티드가 어땠어?
3: 아니, 북이가 알아서 마이크 이렇게 조정하는 처음 봤다, 진짜.
2: 아, 민선비는 자주 조정합니다. 나한테 관심이 없네, 관심이 없어.
3: 날개 엄지, 이게 뭐라 그러지? 엄지 손가락은 아닌데? 뭐죠, 이게?
2: 날개 갈퀴.
3: 신기하다,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우리 부스터분들, 북이 오늘 고깃집 갔다 왔나요? 앞치마 그대로 입고 왔네. 북이 이거 반납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2: 잠깐만요. 앞치마는요, 내가 이거 3년 전에 그 부스터데이 할 때 그 네. 뉴진스 댄스 한다고 만들었던 네. 나는 뉴진스 복인데 네. 누가 보고 이거 뭐 요가복이냐고 그러고.
3: 아, 요가복? 아, 근데 저도 우리 작가님한테 오늘 북이 누진스 뭐 옷 입고 와요 라고 했는데
2: 민선배
3: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2: 나는 네. 아래 시스루야. 여기 시스루 돼 있어 이거.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3: 오늘 네 혹시 우리 너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면요 아이들은 일단 오늘 보기 좀 그럴 것 같아요. 좀 매우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2: 이거 에어로빅복 아닙니다. 누가 에어로빅복이래 진짜.
3: 옆에 미디어 피디님도 맞아요.
2: 잠깐만. 나 오늘 릴스 안 찍어요 이러면. 나 오늘 찍을 거 이게 예정돼 있는데 이거 나 못해 진행 못 시켜.
3: 네, 근데 여러분 해피 먼데이입니다. I hope you had a great weekend. 부기 뭐 주말 어땠어요? 바빴어요? How was your weekend?
2: 바빴습니다.
3: Busy. What were you doing?
2: 주말에 뭐 했지? 요즘에 민선배 네. 일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뭐 했는지 기억을 못해요.
3: 좋겠다. 일이 너무 많아서 뭐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난대요, 여러분. He was so busy this past weekend.
2: 진짜?
3: He can't remember what he did.
2: 민선배 나 왜 기억 안 난지 안 했어요.
3: 왜요?
2: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었어요. 그래서 주말에 날라갔어. 그래서 기억이 안 났던 거였어.
3: 아, 그럼 보기. You were busy doing nothing.
2: 아니야, 바빴어요.
3: 그쵸. 아무것도 안 한다고 바빴어요.
2: 그러니까 생각한다.

0: 한다고 잡생각한다고.
1: 아, so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치, so you were busy doing nothing.
0: 이번 주에 또 민섭이 만나니까.
1: 오늘 만났어요.
0: 그러니까 월요일 또 뭘 이렇게 하면서 민섭이 괴롭힐까 고민하고 어떻게.
1: 자, 보기 원근대로 합시다.
0: 아, 네.
1: So as we started talking about in the opening, June, it's this kind of strange time of the year.
0: June.
1: Yeah. So people start feeling like they want to give up on everything for some reason. 저도 오늘 학생들이랑 이만한데 와 벌써 2월달이야? It's already June? 어다 뭐 뭐지? January 1st, New Year's resolution, 뭐 몇 킬로 뭐 뺀다, 뭐 이거 한다, 저거 한다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2월달이라고? 아, 그래서 그냥 포기해야지. I just give up. 진짜 여러분 시간 이렇게 간 줄 알고 계셨습니까? This is surprising for me. Now, at the same time, people also get the sudden urge to reset and start fresh. 그쵸, 보기?
0: 진짜 맞아. 이게 약간 현타 와가지고 한 달 뒤 이렇게 막 포기하다가도 그래도 아직 반 남았으니까 이거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뭔가 이렇게 새로 시작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1: 맞아요. 뭐 반보다 살짝 더 남았죠.
0: 그래도 한 달 더 남았으니까.
1: 맞습니다. That's why around this time of year, people start thinking about things like changing jobs, getting back to the gym, traveling somewhere new, or even cutting toxic people out of their lives. 부기 혹시 뭐 직장 바꾸려고 생각 중입니까?
0: 아닙니다. 그 얼마 전에 저기 그 조사원이라고 부기 이제 그 너튜브 찍으면서
1: 네.
0: 탐나는 기업이 있긴 했는데
1: 네.
0: 조금 안 맞더라고요.
1: 한번 가보세요.
0: 진짜?
1: 네.
0: 근데 미션이 눈빛이 왜 그래요? 저 마음에
1: challenge 안 yourself.
0: 저 마음에 안 들죠. 왜 눈을 세부르겠어요, 미 선배?
1: I want Boogie to you know become this big superstar. Okay.
0: 네. 근데 제가 아무리 다른 직장 가더라도
1: 네.
0: 이 월요일마다 이 저녁을 책임지는 올스타는 포기할 수 없지.
1: 아 그래요?
0: 그럼 놓치지 않을 거예요.
1: 아쉽네요.
0: 잠깐만.
1: just kidding.
0: Aşimdeyo. 네. 이제 아쉽네요는 영어로 뭐라고 해요?
1: How unfortunate.
0: 잠깐 왜 웃는 건지 그 뜻이 맞아요? 아니 뭐지 이거?
1: How unfortunate.
0: How unfortunate.
1: 얼마나 아쉬워. 이런 느낌.
0: 얼마나 아쉬워.
1: How unfortunate 한번 해보세요.
0: How unfortunate.
1: 네, 딱 그런 느낌입니다.
0: 너무 맛있다. 아 근데 민섭이 그게 있었거든요.
1: 뭐요?
0: 사람들한테 너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언제였냐 이렇게 물어본 설문도 있었는데요. 1위가 뭔지 아세요?
1: First place 뭔데요?
0: 1위가 바로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또 그러고 보면은 부기가 이렇게 이불 부리를 털 수 있고
1: 네.
0: 민선배에게 날개를 붙인 순간이 민선배가 네. 부기를 만난 순간이 아닐까.
1: 저랑 부기랑 만난 순간 그 언제였죠? 네, 2024?
0: 그게 오래됐어?
1: 네, 2024. 우리 그 밀락더 마켓에서 처음으로 만났잖아요.
0: 맞아.
1: 네, 부기 나한테도 한마디도 안 하고.
0: 잠깐 민선배 타임.
1: 기억나죠?
0: 그때는 제가 다른 데 있어가지고 제 분신을 보냈거든요. 민선배가 절 처음 본 거는 제 분신을 만났던 겁니다.
1: 그럼 부기 아니었어요?
0: 전대 제가 아닌 또 다른 저 같은 부기 같은
1: 부기 클론이에요?
0: 그럼. 민선이 저 I'm Perry 요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1: 네네네.
0: 제가 좀 부족해가지고
1: 네.
0: 근데 조금씩 문제가 있어요. 한 번씩 이제 말을 못한다거나 갑자기 키가 커진다거나
1: 네.
0: 자진다거나 옆으로 퍼진다거나는 그런 이제 분신의 문제점이 있긴 한데
1: 네.
0: 그때 민선배가 만났던 거는 제 분신.
1: 근데 부기 죄송하지만 PD님이 지금 세계관을 지켜야 돼서 그런 말 하지 말래요.
0: 죄송한데 저희 세계관인걸요?
1: 부기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0: 아니요 아닙니다.
1: Don't worry. There's only one 부기, okay?
0: 아니요 나 갈매기 요정이라는 분신들이 있어. 내 짭뿌이라고 불리는 부기들이 있단 말이야.
1: 부기 스탑.
0: 오케이. 아니 이거 매니저가 허락했어.
1: 네, 허락한 거라고 말할 수 없죠.
0: 네. 나 아무거나 얘기했다고 혼낸다고.
1: First place was meeting a new person, whether it be a mentor, a friend, right? Or maybe that special somebody, right? Second place was entering a new environment. Moving, getting a job, starting school. So those moments where life suddenly shifts. 이민은요, 이사, 취업, 뭐 전학처럼 새로운 환경에 놓였을 때 말하고 했습니다. The third was traveling or trying something completely new. 3위는요, 여행이나 새로운 경험이 였다고 합니다. 이게 인생의 turning point라고 하죠. 이런 것도.
0: 맞지. 근데 민선배,
1: What?
0: 여행도 좋지만 그거 알아요?
1: 뭐요?
0: 이 작은 습관 하나를 시작하거나 그만뒀을 때
1: 아.
0: 이것도 새로운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0: 이 작은 습관, 뭐 small habits라고 할 수 있죠. 네. 오, 그럼 큰 거 아니더라도 그저 작은 거. Right? These small things in your life, small habits that you pick up or give up. 그쵸? 그쵸 뭐 시작하거나 뭐 그만두는 거 될 수도 있잖아요.
1: 아, 맞아.
0: 뭐 부기는 그러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언제였어요?
1: 터닝 포인트?
0: 네.
1: 오... 일단은 매일 그 새우과자 먹다 보니까 이러다가 제가 살쪄서
0: 네.
1: 어 진짜 안 좋은 일을 병을 얻을 수 있겠다 싶은 순간도 있었고 그 너무너무 그 새우과자 많이 사다 보니까
0: 네.
1: 그 통장이 통장이 되더라고요.
0: 통장이 통장.
1: 네. 그런 순간이었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올스 잉글리시 와가지고 민섭이 만나고 우리 PD님들 만나고 매일매일 매주 한 번씩 한 시간씩 불의를 털 수 있는 이 시간. 아 이게 저에게 정말 작지만 큰 터닝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0: 아 너무 감동입니다, 부키.
1: 그럼.
0: 네네네. 아, 저는 올스타 잉글리시 아니고요.
1: 잠깐. 민섭이 그럼 뭐가 되니까?
0: Well, it has to be coming to Korea. Right? 한국 오는 게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와서 일단 you know the result of that is me coming to All Star English, right?
1: 오, 근데 한참 뒤에 만났잖아요.
0: 어, 네.
1: 그러기에는
0: 한국 오고 나서 한 몇 년 지났지? 한 15년 지나고.
1: 민선배, 그거다. 첫 번째 터닝 포인트는 한국으로 온 거고,
0: 네.
1: 두 번째 터닝 포인트는 올스 잉글리시 만난 거지.
0: 그럼 그 사이에 우리 와이프랑 뭐 딸이랑 뭐 이런 건 뭐 없어요?
1: 어떤 그 인생 포인트?
0: 네.
1: 터닝 포인트보다.
0: 네. 네. 아 인생 포인트하고 터닝 포인트 좀 다르구나.
1: 어 다르지. 큰일 날뻔했죠.
0: So 여러분 혹시 question for you, it doesn't have to be this big thing. It could be this small thing as well. What do you consider a turning point in your life? 네. 아 우리 닥터 수님이 시네 콘체르토 닥터 수님.
1: 닥터슈?
0: 오늘 나가주세요.
1: 왜? 뭐라 했는데?
0: 콘체르토
1: 이게 뭐예요?
0: 콘체르타?
1: 콘체르토.
0: 시네, 뭐죠 이거?
1: 시네 콘체르토. 이게 뭐예요?
0: 이게 뭐, 저도 몰라요. 이게 뭐지?
1: 나 이제 날씨 요정 물어봐야겠다.
0: 이런 거 모르면 난 날씨 요정도 모르고요.
1: 시네 콘체르토?
0: 닥터슈님 혹시 방송국 헷갈린 것 같은데요?
1: 위장비 또 딴 데 가서 네. 사고 치고 왔어요?
0: 없습니다. 지금 PD님도 그만 검색하시고요.
1: 아 잠깐만.
0: 네.
1: 뭐야 뭔데 궁금해 죽겠네 이거.
0: 뭐냐면 나 옛날에 방송 시작했을 때 시네 콘체르토라고 이게 방송을 PD 슬래시 출연했거든.
1: 아 진짜?
2: Coming up next is 시네 콘체르토 with Jenna Lee.
0: 저건 진짜 이 세상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민수 목소리였습니다. 한 번 더 우리 들려드릴까요? 네.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 방금 민선미 목소리였죠?
0: 저예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2: Coming up next is Cine Concerto with Jenna Lee.
0: 진짜 방송대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 그냥 이가 인생대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신민수였죠. 여러분 딱 목소리 톤 이게 지금이랑 그 옛날 민수 이게 비교가 너무 되잖아요. Right? Yep. Right now this Minsu is grown up. He's married. He has a family. He's a mentor to Boogie.
2: 네. Coming up next is Musicland 905
1: 약간,
2: with DJ Donna.
1: 나 약간 민섭이 느낌이 목소리가 된 젊은 외국인 같아. 그, 지금이랑 너무 다르다.
0: 아니 나 옛날에 뭐 아, 담배 핀 적 없는데 왜 목소리 왜 그러지?
1: 그리고 뭔가 그 좀 목소리에서 다정함이 없어 민섭이.
0: 좀 가래가 낀 거.
1: 나 AI 이거 민섭이 AI 아니야? AI 네. AI 목소리 같은데 이거.
0: 오늘 우리 다은님도 응애 민수 시절이군요라고 했는데.
1: 응애 민수.
0: 맞아 진짜 응애 민수였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바보 민수 시절이었습니다. 아 보기 우리 빨리 하자. 자.
1: 날씨 좀 빨리 보내버리기 자, 빨리 시작할게.
0: 여러분. In your life, was there a turning point? 자, 우리 turning point의 뜻은 알잖아요, 보기.
1: Turning point.
0: 완전 이거 때문에 내 인생 방향이 완전
1: 인생의 전환점.
0: 그렇죠. 근데 그거를 영어로 game changer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1: 터닝 포인트는 영어가 아니에요?
0: 어, 터닝 포인트 이게 영어죠.
1: 아, 지금 나 그걸 또 콩글리시인 줄 알았어.
0: Another way to say game, the turning point is game changer. 그래서
1: game
0: 뭐
1: changer.
0: 개전환점을 말하는 거죠.
1: 오.
0: 그래서 멘토를 만난 게 아, 진짜 내 커리어의 완전 game changer였어. Meeting my mentor was a total game changer for my career. 네.
1: 오.
0: 어, 그리고 이 정신 번쩍 들게 하는 그 계기가 있잖아요.
1: 아 그죠 충격받는
0: 아,
1: 순간.
0: 그쵸 아까 이게 뭐 통장 있을 때.
1: Oh no.
0: 아, 나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1: 맞아,
0: 그거는
1: 맞아.
0: 영어로 wake up call이라고 합니다.
1: Wake up call.
0: Seeing my bank account balance at zero was a wake up call for me. 진짜 내 통장이 통장된.

0: 게 진짜 나의 정신 번쩍 들게 한 그 계기였다.
1: 근데 뭔가 미선 웨이크업 콜하니까 네. 모닝콜 같은 느낌인데.
0: 아, 모닝콜.
1: 그러니까 나 깨워주기 위해 전화한 거 있잖아.
0: 저 호텔에서 그거 하는 거예요.
1: 일어나세요 전화.
0: 웨이크업 콜이라고 합니다.
1: 웨이크업 콜.
0: So 여러분, was there a game changer or maybe even a wake-up call point in your life? Let us know. 자, 보기 왔습니다. You know what that means. Time for Boogie Quiz.
1: Boogie Quiz. 끼룩. 아니, 민 선배. 방금 끼룩이 가성으로 낸 거예요. 끼룩.
0: 끼룩. 끼룩.
1: 간들어. 간들어진다. 민 선배 그 처음 초창기 때 목소리 듣더니 조심을 찾으셨나 봐요.
0: 맞아요. 아, 오랜만에 들으니까 기분 나쁘네.
1: 아, 아무튼. 그 나 6월 1일부터는 진짜 정신 차리고 민섭이처럼 이렇게 정신 차리고 똑바로 차리고 똑바로 살 거야.
0: 제발.
1: 진짜 이 미드나 너튜브 뭐 일상 대화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편이잖아요.
0: 네.
1: 아, 민섭이 나 진짜 이제 인생 똑바로 살 거야. 나 정신 차릴 거야. 이거를 게임 마이 라이프 라고 하는데 이 플릭에 들어갈 영어 단어는 무엇일까요?
0: So today's question. People say this. Okay, starting June 1st, I'm seriously gonna get my life. So what goes in the blank? You get four choices. 자, 제가 get my life 하고 단어를 넣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A, get my life alone. B, get my life together. C, get my life lonely. Or D, get my life beautiful.
1: 오.
0: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카카오톡이나 너튜브 챗으로도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2부에 문자 요정이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몇 명 골라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골라 골라.
0: 자, moving right along. 코너 속의 코너. 이분 계속 저 째려보고 있었거든요. 빨리 왜 안 넘어가냐라고 하면서 눈빛으로 다 말해줬습니다. 날씨 요정 모시겠습니다.
2: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Weather Fairy is back. 날씨 요정의 시간이 왔습니다.
1: Sunny, so hot.
2: 자자자자. 이제 우리 그,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특히 부기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1: yeah.
2: 오늘의 날씨 어떠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오늘 날씨 뭐 얼마나 쪄 죽을 뻔했는지 표현 안 되는 건가요?
2: 이게 오늘 최고 기온이 무려 32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저 기온은 16도로 아, huge temperature gap 16도의 일교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일은요 아 덥다 뭐 자외선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가 중요한 날이 아닙니다.
1: 그럼.
2: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타이푼 장미의 영향으로 내일은 많은 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비는 자정을 넘기면서부터 서서히 내리기 시작하겠고 rain will gradually move in after midnight. 그리고 내일의 기온은요 will be lower 20 degrees and high 25 degrees. Strong winds are expected. Heavy rain is also likely. 비도 많이 오고요. 아 돌풍도 아 예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1: 돌풍!
2: 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safety comes first이잖아요. 이제 특히 이제 해안가나 방파제 주변은 파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avoid coastal areas if possible. 네, 그래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아 해안가 방파제는 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어 표현 better safe than sorry 맞나요?
1: Better safe than sorry.
0: Better safe than sorry.
2: 네, 이게 그 뜻이 괜히 위험 감수하지 말고 미리 조심하는 게 낫다. 그래서 예문으로 stay away from the coast better safe than sorry.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1: 근데 저기 내 쇼정.
2: 네네네.
1: 나 내일 저기 배 타고 촬영 가는데 이거 하필 내일 지금 장미가 와가지고
2: 네네네
1: 웨이브 치고 지금 조심하라고
2: 네네네 최대한 힘을 써보도록 할게요. 네
0: 보기 내일
1: 아니 내 쇼 내일 지금 힘 쓰면은 파도 더 세질 것 같아.
2: 알겠습니다.
1: 힘을 잘못 써가지고 더 세질 것 같아.
0: 보기 if your boat gets canceled tomorrow 방송국에 오세요.
1: 아 진짜
0: 출근하세요.
2: 나쁘지 않네요.
1: 진짜
2: 네네
1: 와가지고
0: 우리 에이샤랑 같이 떠듭시다.
1: 근데 네. 비 맞고 오면 쭉쭉 젖어가지고 괜찮을까요?
0: 냄새 나겠다.
1: 아, 네, 그 당대로 민섭이 안 할 거야. 날씨 좋은 게 포항인데 진짜.
2: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서스카이 전망대에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앞을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ies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stunning 100th floor observatory.

0: 자, 우리 날씨 요정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1: 좀 발음 이상했죠.
2: 푸기야, 우리가 올스타에서 손흥민, BTS, 푸기,
1: 렛츠 고!
2: 이거 한지가 지금 몇 년째야? 26년도 지금 검색어 순위 지금 몇인지 한번 보자. 자, 보자. 부기. 이봐 이봐 이봐. 이거 뭐야 이거. 어? 봐봐. 부기. 부종으로 인하여 부은 상태를 말한다. 이거 부기가 부은 거 말하는 건가?
1: 아니 선배. 그게 아니라 대만 가서 팬미팅도 하고 우시한테 지금 뭐라는 거야. 올스타하고 지금 글로벌 해져가지고 6개월 뒤 스케줄이 지금 벌써 잡히고 있어.
2: 인정. 우리 북이 작년에 뭐 상도 많이 받았고 대만 팬미팅도 하고 진짜 대박이었지. 그럼 북이야, 올해는 뉴욕, 뭐 할리우드 올스타로 더 글로벌 해줘보자고 북이.
1: 아, 너무 좋아. 아, 맞아. 내가 민선비한테 말 많다고 맨날 그 불이는 잡히긴 하지만 우리 부스타들하고 더 소통하고 더 재밌게 한번 나눠볼 테니까 어떻게 민선배 북이랑 나눠놓을 준비됐어? Follow me. Let's go.

0: ソルミン BTS
1: ボギー
0: レッツゴ
1: ー。えいよー、ブラジルストンクリテの満足しゅうほったグルルルルルブルティセル군군山갈매기ボギーグルルルルルブル총장대원장허리빙저프로젝트
0: That's right. 전세계입덕을유도할미래글로벌슈퍼스타야만갈매기부기를키우는성장훈련소 All Star Entertainment 여러분 welcome, welcome. 근데여기는그냥훈련소가아니죠매너부터배웁니다
1: Yes, make us single.
0: 사원별영어도챙기고요
1: Situation English 쭉쭉
0: 글로벌감각은필수템이죠
1: 글로벌세팅윙
0: 쭉문화이해도풀세팅돼있고요
1: Cultural setting 완료
0: 네 All Star Entertainment 철저한매니지먼트아래철저한매니지먼트아래부기가매주레슨을열심히받고있습니다
1: 아근데오늘좀영이상하다
0: 왜요
1: 미선미도그렇고、네、날씨중도그렇고화가좀덜풀린것같아요
0: 부기는너무너무잘풀린것같아요 이게문제예요그래사실 아근데아주따뜻한문자가하나왔습니다
1: 따뜻한문자뭔데、네、뭔데뭔데
0: 부기를향해우리낙지연이님이말합니다부기를만난게정말큰터닝포인트였어요부기덕분에더많이웃고행복해라고왔는데낙지님근데오해인것같습니다
1: 왜왜왜
0: 이거부기를만난게터닝포인트아니었고요어떻게보면 All Star English 오는게터닝포인트라고생각하지않습니까
1: 잠깐타임타임이거는좀이렇게따져보고볼만한게낙지르님이나를처음보기올스타인지아니면은다른데서봤는지그게중요할것같아요
0: 이게중요하죠
1: 그렇지그래서내덕분에낙지연님이올스타로영입이된건지
0: 네
1: 올스타덕분에낙지연님이영입이된건지
0: 자일단낙지연님
1: 조금따져볼필요가있다
0: 자낙지연님문자예쁘게보내주세요
1: 예쁘게보내
0: 문자예쁘게보내주세요아시겠죠
1: 이거선물들고꼬시면안된다정확히얘기해주세요
0: 2부에문자요정이선물들고들어옵니다
1: 어이거이거나 다듣고있어이거
0: 네일단올스타가먼저인지부기가먼저인지닭이먼저냐아
1: 잠깐만잠깐만
0: 갈매기가먼저냐알이먼저냐
1: 닭이먼저냐
0: 자그러면오늘의부기미션어떻게됩니까
1: 저선텐미니오늘은로테이션소개팅
0: 오로테똑바로하세요로테이션소개팅
1: 로테이션소개팅 나도좀영어말좀나도좀인사배치로멋있게하고싶다
0: 그렇죠이로테이션은영어이긴하죠로테이션소개팅
1: 오케이오케이오케이아우로테이션소개팅아우진짜
0: 어로테이션소개팅이거너무옛날거아니에요
1: 아민선배네유행은돌고도는거잖아요
0: 네
1: 요즘 MG 특히나20대30대사이에서이로테이션로테이션소개팅이엄청뜨고있다는거모르셨죠
0: 어근데로테이션데이팅로테이션소개팅혹시그제가생각하고있는게똑같은지모르겠는데 What is it exactly?
1: 먼저어떤거생각

0: 하고 있는데요. 이점에 생각도 궁금하죠.
1: 일단 미국에 이런 거 있긴 있었는데요. 엄청 옛날에 있었어요.
0: 엄청 옛날에
1: 네,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예요? 근데 이게?
0: 아 이게 카페나 분위기 좋은 데서 네. 남녀 여러 명이 딱 모여가지고요. 10분씩 1대1로 이렇게.

0: Speed dating?
1: 네, speed dating.
0: 오.
1: Speed 우리하는 speed. S-P-E-E-D. Dating. D-A-T-I-N-G. 네, 이거 이게 동그라미 두 개예요. 안에는 남자들이 동그라미 안고 바깥에 이렇게 여성분들이 동그라미로 안고 이제 뭐 몇 분 동안 그쪽에 이렇게,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가 딱 시간이 딱 지나면 뭐 어 이 여성분 어 이 남자분 좀 흥미롭다. 오. 우리 나가서 뭐 더 이제 뭐 커피 마시면서 시간 보내자. Or 이제 로테이션 하는 거죠.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스피드 데이팅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네. 근데 10분? 10 minutes? That's barely enough time to drink a cup of coffee. 그 10분 안에 사람들 다 알 수 있어요?
2: 아, 근데 민정이기 오히려 그게 또 장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랑 몇 시간씩 어색하게 앉아 있으면 진짜 힘들잖아요, 그렇죠?
1: That's true.
2: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핵심만 딱 진짜 물어볼 것만 딱 추려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말도 말이지만 이렇게 눈빛과
1: 네.
2: 어떤 그런 제스처 하나로 통할 수 있는 10분 소개팅 해가지고
1: 그렇게
2: 어떻게 보면 첫인상도 중요할 것 같고
1: 오케이 오케이
2: 질문에 뭐 어떤 그런 중요도 이런 것도 좀
1: 네.
2: 있을 것 같고 근데 민전배
1: 네
2: 민전배인이 소개팅이나 맞상 같은 거 해봤을 거잖아요.
1: 어 저는요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뭐 경험 없어요.
2: 눈동자가 지금 저거로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도 혹시나
1: 네.
2: 그냥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1: 네.
2: 만약에 뭔가 만났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왔다.
1: 아
2: 그러면은 민선배는 어떻게 해요?
1: 마음 안 드는 사람 나왔다.
2: 그렇죠. 하이 미슈, 하이 무기.
1: 어. I'm sorry. I forgot I had a meeting. Oh my goodness. It's already 6:35. I'm sorry. I have to go.
2: 기차 잡았다. 못 도망가요.
1: 근데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거짓말 하면 안 되죠. I think being honest is very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Being honest, 그냥 솔직히 말하는 거. 아 일단 만나서 너무 반가운데 근데 더 이상 여기서는 뭐 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2: 혹시 네. 모르겠는데 대화해보면 좋을 수도 있고
1: 솔직히 말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2: 아, 솔직히
1: 저는.
2: 말하는 걸로?
1: 네, being honest. 솔직히 being 말하는 honest. 거. Being honest.
2: Being
1: 네.
2: honest.
1: 네. 그래서 그러면 이 rotation dating 그 이게 뭐 이거 뭐 저비용 고효율 소개팅이라고 하는데 이거 맞아요 이거?
2: 맞아요. 아무래도
1: 네.
2: 이게 돈을 왜냐면 한 번씩
1: 네.
2: 소개팅이 되면 돈도 많이 쓰게 되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어떻게 보면 한 번 참여하면서
1: 네.
2: 여러 명을 만날 수 있고
1: 네.
2: 대화도 여러 번 해볼 수 있으니까
1: 딱 이 커피 한 잔.
2: 그렇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민주민 이거 봐. 오늘 하루 아니, 진짜 타이트하게 하면 아침에
1: 네.
2: 만나고 점심에 만나고 저녁에 만나고 해야 될 거를 그 같은 시간 내에 한 번에 빙빙빙빙 돌면은 뭐 30명 모였다면은 15커플이 얘기 나눌 수 있는 거니까.
1: 그렇죠. So I guess this makes sense. It does sound effective. You know, unlike dating apps, you can actually see the person's, I don't know, real vibe immediately because they're right in front of you. You know, their voice, reactions, energy, you know, expression, all that you could see directly for yourself.
2: 진짜 MZ스럽지 않아요?
1: 진짜 MZ스럽다.
2: 그렇죠.
1: 네.
2: 빠르고 효율적이고. 상처 덜 받고
1: 와.
2: 또 감정 소모도 적은 연애라서
1: 네.
2: 이게 또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1: 네.
2: 그래서
1: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그래서 왔습니까?
2: 그 보기도 원래 사설이 긴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2: 오늘 이 로테이션 데이팅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1: 네.
2: 아이 작가님이 그래가지고 나보고 제일 이쁜 옷 입고 그래가지고
1: 그렇구나.
2: 그래서 일단 이렇게 뉴진스를 입고 왔는데 자꾸 앞치마라 그러고
1: 네.
2: 에러빅 부기라 그러고
1: 아 왜냐면 부기가 지금 앉아있어서 그렇죠. 혹시 부기 잠깐 스탠드업 할 수 있어요? 우리
2: 네
1: 부스터분께 아주 예쁜 치마까지 아 근데 진짜 see-through이긴 하다. 부기 배가 다 보여.
2: 아니 지금 민망해 이거.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알몸 아닙니다. 저 털 났어요. 아이 참 그게 이상해. 잠깐만.
1: 그 말도 이상합니다. 부기.
2: 나 가족이 있어요.
1: 그래서 부기가 이렇게 예쁘게 입고 왔구나.
2: 네. 리얼 레더.
1: 네.
2: 아무튼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1: 네.
2: 어떤 분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1: 여러분 부기가 dressed up for a reason. He's gonna go on speed dating journey today. 자 그러면 오늘 부기가 rotation dating을 해보면서 태도 관련 영어 표현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 태도 관련 영어?
1: 네.
2: 아니, 나는 애티튜드 확실하지.
1: 자, 애견녀 부기와 태토나 민수의 상황극을 듣고 여러분 퀴즈를 한번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 로테이션 데이팅 부기 준비됐습니까?
2: I'm ready.
1: 자, 데이팅 시작.

0: Hello, nice to meet you. I'm Mr. Minsu.
1: Oh, 어머, 안녕하세요.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죠? 어쩜 목소리가, 보이스가 이렇게 남자답지. 아, 완전 성우 같으세요, 성우.
0: Wow, you know, we just met, but you're really cheerful. 부기 양도 초면인데요, 참 밝으시네요.
1: 기록. 아이, 그런 말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근데 여권 바람이 너무 세지 않으세요? 추우면 어떻게 제 드레스를 좀 벗어드릴까요?
0: 오케이. You've got quite a sense of humor. 농담도 너무 잘하시네요.
1: 진담인데.
0: 벗지 마세요, 제발.
1: 안아드릴까요?
0: 죄송해요. 축축해 보여요. 지금.
1: 아니, 안 축축해. 완전 보송보송하다고.
0: 오늘 많이 더웠잖아요, 부기. 하루 종일 입고 있었죠?
1: 네. 낮에 그랬지.
0: 그래서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부기 완전 애견녀 같았죠?
1: 어머냐?
0: 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What best describes Boogie's personality? 부기의 성격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자, three choices. A, grumpy. 오. B, dramatic, or C, pleasant. 네, 초이스가 세 개입니다. 부기의 성격은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 A, grumpy, B, dramatic, or C, pleasant. 네,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세요. 샵 9050 카카오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보기.
1: 보기.
0: 일단 각 보기의 뭐 뜻도 한번 맞춰보세요. 일단.
1: 뭐라고요?
0: 뭐 일단 해석. A, grumpy. 무슨 뜻일까요?
1: 뭐라고요?
0: Grumpy. 무슨 뜻일까요?
1: 뭐라고요? 아, 일단 뭔가 느낌은 좀 약간 grumpy 이러니까
0: grumpy.
1: 약간 좀 털털한 뭔가 이렇게 무직한 그런 느낌 나는 것 같아요. Oh yeah, I'm grumpy.
0: 일단 제가 힌트로 grumpy가 무슨 뜻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오, 진짜 드릴 때.
0: 부기, 저 이름 불러봐요.
1: 미션비.
0: 아, 왜? 아, 진짜 이게 grumpy입니다, 여러분. 네.
1: 한 대 때리고 싶은 성격이니까. 야우, 진짜.
0: 자, B, dramatic. 부기, 저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1: 오케이, 미션비.
0: 부기. Did you call my name?
1: You are my destiny.
0: Why? What is it? What do you need, Boogie? Why did you call me? 네.
1: Pretty cool bag.
0: 네. 자, C, pleasant. Boogie, 저 이름 불러보세요.
1: 미선배.
2: Oh, Boogie, hello. Hi, how are you? Oh. Hey, it's been a while. How was your weekend and everything?
1: Stop.
0: 네.
1: Stop, mouse.
0: 자, 연기로 제가 A, B, and C 살짝 보여드렸는데요. 네. 일단, 부기는 A, B, C 중에 부기, 여기 꽁트에, 네, 그 애견녀라고.
1: 애견녀.
0: 애견조.
1: 애견. 미선배.
0: 애견 아니고.
1: 애견 하면 약간 너무 제가 초라해지잖아. 미선배.
0: 네. 애겐조.
1: 그치, 부기. 에스트로겐 줄여서 애겐.
0: 네. 애겐조 부기.
1: 애겐조.
0: Word best describes his personality. 부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1: 아, 근데 딱 보니까 바로 느낌 오거든요. 민선배가 너무 잘 표현해줘가지고.
0: 아, 그래요?
1: 아, 그럼.
0: 네네네.
1: 누가 봐도 C였어요.
0: 누가 봐도 C?
1: 그죠.
0: 자, 정답.
1: 정답은?
0: C! 네, 정답이었습니다. 네. Pleasant. P-L-E-A-S-A-N-T 입니다. 네. Pleasant 뜻이 뭐냐면요. 싹싹한. 네. 주변에 기분 좋게 만드는 게 사람이 pleasant라고 표현하죠.
1: Pleasant.
0: 그래서, 부기는 성격이 참 싹싹하고 좋아. Boogie has a pleasant personality. 네. 저도 이런 칭찬 많이 듣거든요.
1: 아유, 방송 한번 해버렸네 이거. 아유, 큰일 날 뻔했다.
0: 네, 자, A는 grumpy였잖아요.
1: Grumpy.
0: 툴툴대는 성격을 말하는 겁니다.
1: 그러니까 grumpy라는 단어에서도 뭔가 네. 그런 느낌 난다.
0: 맞아요, 툴툴대는. 그 B는 dramatic입니다.
1: Dramatic.
0: 좀 오버하는 사람을 좀 dramatic이라고 해요.
1: 아, 느끼한 사람이 아니라?
0: 그렇죠.
1: 저 약간 처음에 듣고 약간 오글거리는 느끼한 사람.
0: 아무것도
1: 사람이.
0: 아닌데 왜 그래?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1: 뭔지 알겠다.
0: 네.
1: 너무나.
0: 맞아요.
1: 어떻게 미선비일 수 있어요?
0: That's right. That's being dramatic.
1: Okay.
0: Okay, so Boogie is not dramatic.

0: Oh. 보기 is pleasant.
1: 오, 네. pleasant.
0: 좋아요. 자, 일단 2번 rotation dating. 나는 이게 애견여 보기. 아, 일단 너무 조금 I don't know. 왜 이렇지? 좀 뭐가 좀 이렇게 인트레스트가 안 가지?
1: 왜요? 애견조.
0: 네. 애견조?
1: 애견 볼드?
0: Not my vibe.
1: Oh.
0: I don't think so. Not my vibe. 자, 그러면 두 번째 로테이션 데이팅 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 네임 이즈 부기? 하이, 아임 미스터 미누. 와우, 유 어 빌트 어 빗 비거 댄 아이 썼. 오, 헬시 뷰티, 하. 어, 부기야. 생각보다 좀 덩치가 좀 커시네요. 건강 미인이시다.
1: 네, 제가 좀 이렇게 잘 먹고 건강한 편이거든요.
0: You know, to be honest, this is my first time speed dating, but I almost feel bad for being here. 아, 참, 아, 이런 말 내 입으로 하긴 좀 그런데요. 솔직히 전 소개팅 나오면 좀 미안하거든요.
1: 왜요?
0: Because I just crush every other guy's confidence here. 다른 남자분들 자신감 떨어뜨리게 할까 봐요, 제가.
1: 왜요?
0: Oh, come on, just look at me. 딱 보면 모르겠어요. 이게 visual. Perfect. Me. Period.
1: 왜요? 어,
0: 뭐 한국말 안 하세요?
1: 어, 니글니글. 어. 아, 니글니글.
0: 네, 우리 다은이 말합니다. 와. 진짜 싫다. 아, 저도 좀 연기였지만 저도 살짝 소름 돋았습니다, 여러분.
1: 자, 콜라 한 잔 먹고 싶어요.
0: 네.
1: 여기 시원한 탄산수 한 잔 주시오.
0: 네. 자, 부기는 이게 로테이션 이번 로테이션 데이팅에서 만난 남자분 좀 어땠어요?
1: 이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 돌려말을 해야 되나 이거. 일단 네. 조금 그 그러니까 같이 있고 싶지 않았고
0: 네 그렇죠
1: 약간 입에서 뭔가 버터향이 날 것 같고
0: 느끼해
1: 아, 그렇죠 뭔가 손에서 땀이 쭉 날 것 같은
0: 맞아요 어 진짜
1: 뭔가 약간 밥맛 같은 느낌
0: 어 밥맛이야 진짜 이거는 영어로도 표현이 있거든요
1: 어 뭐라고요?
0: 걔 진짜 진짜 잘난 맛의 사람
1: 어?
0: He's so full of himself.
1: He's so full of himself.
0: 그렇죠. 그냥 자기의 이 외모나 모습이 나 너무 완벽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마음으로 그냥 배부른 사람 있잖아요.
1: 약간 나르시스트 이런 느낌인
0: 그쵸?
1: 건가?
0: 그렇죠. Narcissist. He's so full of himself. 근데 하, 걔 진짜 저런 사람들 진짜 완전 정 떨어져.
1: 맞아.
0: 밖에 있잖아요. turn off라고 하거든요.
1: 어, turn off가 정 떨어져요?
0: 아, 걔 진짜 너무 정 떨어져. 확, 아, 진짜 확 깨. He is such a turn off.
1: 아, He's such 진짜, a turn off.
0: 네, 저런 사람들 진짜 확 깬다, 진짜 저런 사람들. 어, 너무 정 떨어져. He is such a turn off.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부기 퀴즈 나갑니다. 방금 부기가 데이팅에서 만난 남자의 태도는 거만 그 자체였잖아요. 맞죠, 부기?
1: 맞아.
0: So, today's quiz. Which word does not mean 거만한?
1: 오?
0: 네. 거만한을 뜻하는 영어 단어 아닌 것을 고르면 됩니다.
1: 아닌 것.
0: A. cocky.
1: 응?
0: B. conceited.
1: 응?
0: C. boastful. Or D. witty. 네, 초이스가 4개입니다. 거만한 뜻을 영어 단어 아닌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A. cocky, B. conceited, C. boastful, D. witty. 네, 여러분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샵 9050, 카카오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퀴즈 가능합니다. 참여 가능합니다.
1: 많이 보내주세요.
0: 자, 부기, what's your answer? 부기는 어떤 거인 것 같아요?
1: 어, 일단 미세비 일단 충격받은 거는
0: 네.
1: 거만하다 이렇게 많은 단어가 있는지 몰랐고요.
0: 어. 맞아, 거만한 이 네 개 중에 세 개죠.
1: 세 개.
0: 맞아요.
1: 어, 근데 너무 다 처음 듣는 단어여가지고.
0: 어, 그래요? A. cocky.
1: cocky.
0: B. conceited. C. boastful. Or D. witty.
1: 아, 일단 느낌으로는
0: 네.
1: 일단 코키는 무조건 맞을 것 같아.
0: 뭐가요?
1: 코키.
0: 아, 코키는 맞나? 코키. 코키가 아니고 코키.
1: 코키.
0: 네, 코키.
1: 네. 좀 알아듣지 좀. 그리고
0: 네.
1: boastful.
0: 아, boastful.
1: boastful 약간
0: 네.
1: 그 보스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거만한 느낌.
0: 오, 그냥 보스 같은 느낌이다.
1: 아, 네. 내가 봐. 이 이게 와가지고 말이지 이런 느낌 있잖아.
0: 네네네네.
1: 그런 느낌인데.
0: 자 그러면 B and D
1: 맞아, 맞아.
0: 중에 아닌 단어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1: 뭔가

0: D 있잖아요, D.
1: 네, D. Witty.
0: Witty.
1: 네.
0: Witty 뭔가.
1: 네.
0: 약간 소심한 느낌이야.
1: 아, 소심한 느낌이다.
0: 뭔가 휘딩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1: 방금 무슨 소리 했어요? 코프는 소리였죠, 방금?
0: 뭔가 휘딩 약간, 약간 하늘하늘거리고 약간 소심하고 어디 제가
1: 네.
0: 어디 허마십니다 이런 느낌이랄까?
1: 일단 이게 무슨 힌트, 이게 힌트로 이거 받아야 되는지 이게 작가님도 북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빨리 넘어가세요라고.
0: 네. 작가님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1: 손재치를 쳤거든요.
0: 영어의 느낌을 살리고 있는데 말이야.
1: 자, 일단 너튜브에 우리 처음 만나는 레이처 B381님이 맞혔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D 위디입니다.
0: 위디가 맞았어?
1: 위티가 맞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는 그 위트. 이 사람 너무 위트 있다. 위트 있잖아요.
0: 아, 그런 느낌이었어요?
1: 네. 위티가 재치 있는. 이건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이 위트가 있으면요.
0: 저는 위태로운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위리에서 약간 위태로운 느낌이랄까? 하늘하늘거리는.
1: 네. WIT가 wit? 재치잖아요. 그래서 재치 있는 사람을 he is very witty라고 하죠.
0: 그러니까 민선미나 나 같은 사람을 위리라고 하겠다.
1: 그렇죠. 당연하죠. 위리 아니면 여기서 위를 못하죠. 그래서 거만한 자기 잘난 맛을 사는 건요. Cocky, boastful, and conceited 됩니다.
0: 오. 네.
1: 자, cocky는 자기 잘난 맛을 사는 사람이 cocky고요.
0: Cocky.
1: Conceited는 이게 콧대 높은 있잖아요. 너네들은 다 내 아래야, 내 밑에야.
0: 수술하셨나?
1: 그리고 boastful는 말만 하면 자랑인.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뭐 그냥 뭐 이런 거 했잖아요. 네.
0: 근데 약간 코키는 미세미 그런 느낌이야.
1: 코키. 코키가 아니고 코키.
0: 코키는 약간 네. 어떤 느낌이면 닭이 네. 목을 빠빠지 들고 뭔가.
1: 맞아요.
0: 그런 네. 느낌 나요, 약간.
1: 맞습니다. 그쵸 그쵸.
0: 그런 느낌이 나는 단어야.
1: 보기. Very witty.
0: We both witty.
1: 네, 방금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0: 아, 왜 우리 둘 다 witty 있다고.
1: 아, 그래요. 네, you too라고 해줘. You too.
0: 유튜브.
1: 네. 네. 자, 벌써 마지막 세 번째 로테이션 데이팅이 왔습니다, 보기.
0: 잠깐 민선배. 나 지금 다른 분들 만날 줄 알았는데 자꾸 민선배랑 하는 거였어? 아, 작가님! 나 지금 괜히 이렇게 이쁘게 입고 왔잖아.
1: 보기.
0: 어제. 네.
1: Be thankful, okay?
0: 오케이.
1: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0: 이상하네 이거.
1: 자, 오늘 우리 진짜 바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로테이션 데이팅. 근데 이거 좀 살짝 재밌네요, 이거.
0: 그러니까.
1: 이게 좀 여러 이게 롤을 하니까.
0: 오케이, 호수 넥스트.
1: 자, 마지막 세 번째 로테이션 데이팅 시작해 보겠습니다.
2: 미스 부기, nice to meet you. I'm Mingi. Wow, you kind of look like my mommy. 너무 예쁘다. 우리 엄마 닮은 것 같아요.
0: 마미?
2: 네. 여기 Korean restaurant. 음식 다 맛있다고 하던데.
0: 네.
2: My mommy told me to ask you this. 네, 엄마가 부기한테 물어보라고 했는데. What's your MBTI, Miss Boogie?
0: 몰라요.
2: Honestly, I hear this a lot. Oh, you're dangerously handsome. 저 사실 위험할 정도 잘생겼단 말 많이 들어요. 저 제가.
0: 누가요?
2: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많이 말하던데. 어떡해. This kimchi is too spicy for me. 이거 물에 좀 씻어야 될 것 같은데. 미스 포기 좀 씻어주세요, 김치.
0: 헤이.
2: 네.
0: 헤이 가이.
2: 네.
0: How old are you? 몇 살이야?
2: 저요? 저 35짜리입니다. 네.
0: 35짜리?
2: My mommy usually cuts the kimchi for me. 우리 엄마가 김치도 잘라주는데. 미스 부기 저 엄마 역할 해주세요. 매워.
0: 저를 잘라!
1: 좀 잔인하다 방금. 어디를 잘라요?
0: 미선배 혀가 네. 너무 짧아가지고 혀를 자른 줄 알았어요.
1: 자, 그래서 마지막 로테이션 데이팅 퀴즈 나갑니다.
3: So based on the speed dating role play, which personality match is correct?
1: 자, 여러분 이번 로테이션 데이팅에서 부기와 민기의 성격 매칭으로 맞는 것을
0: 오호.
1: 무엇일까요? 자, A. 부기 is sullen.
0: Sullen.
1: B. 민기 is confident.
0: Confident.
1: Or C. 부기 is immature. 네, 여기서 성격 매칭이 맞는 것을 고르면 됩니다. 부기 is sullen, 민기 is confident, or 부기 is immature. 네.
0: Immature?
1: 낙준님이 정

0: 정답 최악이라고 하는데 일단
1: 아 정답이 아닌데요?
0: 이거, 이것도 맞습니다. 네.
1: 근데 입맞춰는 뭐 처음 보자마자 입맞추는 거예요? 입맞춰?
0: 그건 입맞춰고요. 입맞춰, 입맞춰 보기.
1: 네. 입맞춰?
0: 네, 보기 일단 시간상 빨리 보기 어떤 거 같습니까?
1: 근데 이제 미 선배 네. 문제가 있어요.
0: 문제가 뭔데요?
1: 저부터 처음 듣는 단어라서 유추가 안 됩니다.
0: 네. 자, 여러분 Boogie, was Boogie sullen? Or was Mingi confident? Or was Boogie immature? 네, 이 confident 단어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Boogie.
1: Confidence. 네.
0: Confident. Boogie confident 좀 자신 있다 말이잖아요.
1: 아 맞죠.
0: 여러분 기억나 민기가 좀 자신 있었습니까?
1: 네. 민기요? 네. 자신 있게 엄마를 찾던데요.
0: 아까 C는 Boogie는 immature라고 하셨는데 immature 단어는요 뭐냐면 좀 아주 유치한.
1: 유치한.
0: 네, 유치한 사람들. Boogie가 좀 유치했습니까, 여러분? 아 이것도 좀 그런데 어 그러면 정답 하나밖에 없는데 부기 정답 어떻게 됩니까?
1: 에이 설론
0: 네 부기가 썰렁했습니다. 왜냐면 아, 민기가 사실 어 엄마처럼 닮았어요 너무 예뻐요 라고 칭찬하고 있었는데 부기가 너무 뚱 네. 맞아요 이 너무 뚱한 이 퍼스널티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에이 부기 was sullen. sullen이에요. 뚱한 뜻입니다.
1: 쫄렁했어 쫄렁.
0: 네. 민기는 immature 철없잖아요. 엄마를 맨날 찾고 다니고 해서.
1: immature 철없는.
0: 네.
1: 마마 보이는 미선배 뜻이 있어요 따로.
0: 마마 보이 마마 보이도 되긴 되죠. 네 민기도 마마 보이긴 했는데. 네,
1: 마마 보이가 영어로 있는 단어예요.
0: 마마 보이 yeah sure.
1: 아
0: right?
1: 진짜?
0: 네 마마 보이. 마마's boy. 마마's boy죠. 마마's boy.
1: 마마's boy.
0: 네. 그렇습니다. 자 스피드 데이팅 마지막인데 일단 이거. 일단 작가님이 여기 마지막 스피드데이팅 이거 하나 더 준비했는데
1: 진짜 하나 더 있죠?
0: 네네네 스피드데이팅 하나 더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끝낼 수는 없죠.
1: 뭐야,
0: 실전
1: 누구야,
0: 데이팅을
1: 누구야?
0: 준비했습니다.
1: 와
0: 아 자 부기 진짜 이거 스피드데이팅이에요. 네 자 스피드데이팅 일단 부기 하고 이거 누구예요? 일단 만나 봅시다.
1: 오케이.
2: 헬로.
1: 아,
2: nice to meet you.
1: 어디야?
2: What do you usually like, Boogie?
1: 뭐라고요?
2: What do you usually like?
1: 일단 너는 아니세요.
0: Not you.
1: Not you.
2: From your outfit, I can guess you like pink, right? Recently, I'm trying to get a new car. If you like, I can buy you a pink one too. Would you want to get one?
0: No, thank you. 라고 하세요.
1: No, thank you. 무슨 차를 탄다고 한 것 같은데?
2: How about on the weekends? I'm planning to go to Dubai. And before getting there, I'm trying to eat lunch in Paris.
1: Have we solo?
0: 이런 컨셉이었습니까 오늘?
1: 너무 싫은데요?
0: 자 일단 네 북이랑 이거 8번 네, 오일머니남이었습니다.
1: 오일머니남
0: 네 시였는데요. 진짜 나도 못 보겠다. 네
1: 북이 헬로 헬로 때부터 질렸어.
0: 네 맞아요. 북이 헬로 성격 어떻습니까? 막 북이 막 차 사주려고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오늘 배웠던 단어 하나 있잖아요.
1: 어떤 거요?
0: 아까 북이 뭐 코끼가 아니고?
1: 건 컨 뭐냐 컨
0: C-O-C-K-Y
1: C-O-C-K-Y
0: 쿡 커키 and very boastful 그쵸
1: Yo.
0: 저는 돈 많아요 저 두바이 가요
1: 보스브레드가 커키에다가
0: 네
1: 버터리하고
0: 네 그쵸
1: and very 안 좋았던 거 다 합쳐놓은 것 같은데 미선배
0: and very conceited right?
1: 그리고 Look. 왠지 그 차도 엄마가 사줬을 것 같지
0: 네 저
1: 너무 싫다.
0: 부기가 분명히 내 이마 사이즈 좋아할 거다라고 지금 다 깠잖아요 이마. Look very concealed. Oh my god.
1: Oh my god.
0: 부기 저 이런 사람 씨 스피딩에서 만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1: 10분이라 했죠?
0: 네.
1: 10분도 못 참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자 일단 오일머니남님 오늘 만나지 마시고.
1: 그렇게 보지 마.
0: 부기 오늘 너무 수고했고요. 네. 우리 다음 주 또 봬요.
1: 또 뵙겠습니다.
0: 네. 자 여러분 I will see you at 7 o'clock for hour number 2. Stick around.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English with
3: 부산 아지매
2: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3: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2: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4: 영어 하이소.
5: 와우, this is really the countryside. Oh, the air is amazing. I can't remember the last time I breathed air like this. Let's see, where should I park? Oh, someone's coming.
6: 아이고, 인자 왔는겨. 차가 많이 밀려 있는가 봐. 어서 있어. Welcome.
5: It's nice to meet you. I'm Daniel, your son's friend. Thank you so much for inviting me.
6: 온다 해가 내가 아까부터 기다렸다 인겨. 자, 요 주차부터 하입시다. 뒤로 핸들 돌려 돌려. Turn, turn.
5: Wow, parking here isn't exactly easy. Which way should I go in?
6: 아이구야, 이거 주차가 힘든가 봐.
5: Oh no, there's a big puddle here. I can't park like this. Maybe I should try over there?
6: 파크. 아, 내가 또 왕년에 영어 좀 했는데 파크면 공원 아이가. 아, 파크 no no. 여는 농장이라 얘 농장. Farm.
5: Oh, so I can't park here. Then where exactly can I park?
6: 아이고, 여는 시골이라서 천지가 다 공원이라. 일단 요래 요래 후면 주차. 빼. Stop. 하이소이.
5: Whoa, was that a chicken? How is this spot worse than the last one?
6: 야, 넌 닭장에서 언제 티 나와갖고 여 있노? Sorry. Come on, come on. 이 뒤로 돌려갖고 요래 요래 후면 주차. 요래 요래.
5: Oh, and now there's a cow behind me. Oh, I give up. I really can't park here.
6: 에헤이, 야, 넌 또 축사에서 언제 티 나왔노? 손님 온다고 보고 싶었는가 봐. 자, 잘 들어봐요. 핸들 요래 요래. Come on, come on.
0: Mm-hmm. 오늘 배워볼 표현. 후면 주차해 주세요. 영어로 뭐라고요?
5: Back into the parking spot. Back into the parking spot.
0: Back into the parking spot.
5: 전면 주차는 pull into the parking spot. 평행 주차는 parallel parking이라고 표현합니다.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후면 주차해 주세요. Back into the parking spot.
5: Back into the parking spot.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4: See you tomorrow.
7: Tomorrow. 잘 잤다.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All 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8: Hey babe, All Star English time.
7: Let's tune in.
9: 맞다 맞다. All Star.
7: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보자 어디 보자.
9: 어,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7: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9: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잡 하고 내가 이피큐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0: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임소연의 직역불가.
1: 알라이트, we have 소연 씨 in the house for today's 직역불가. 안녕하십니까?
0: Hello everyone, I'm pleasant person.
1: Oh yes.
0: Joy, good to see you again.
1: Pleasant person, Joy.
0: Pleasant, 자꾸 present랑 헷갈려가지고.
1: Pleasant.
0: Pleasant.
1: 네.
0: 네.
1: 뭐
0: present.
1: present 또 될 수 있고요.
0: 룰루.
1: 그쵸, how are 네. you?
0: I'm good, pretty good, very very 더워요.
1: Oh,
0: 너무
1: yes.
0: 더워요, 진짜.
1: Very hot outside.
0: 오늘 그 오전에 또 저기 산에서 제가 또 하나 촬영을 하고 와가지고 잊어버리는 줄 알았어요.
1: 네.
0: 이제 시작이죠, 뭐.
1: Are you a summer person or a winter person?
0: 완전 summer person.
1: Really?
0: 네.
1: 그러면 뭐.
0: 그래서 좋아해요.
1: 네네네.
0: 그런데 이제 뜨겁고 타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힘들지.
1: Ask me. 저한테 물어보세요.
0: 네. 겨울 person일 것 같아요.
1: 그대요.
0: 뭐라고요? 그네요? 그대요? 그대요. 그대요.
1: 맞아요. 네. I forgot to complete my sentence. I hate summer.
0: 아, really?
1: I hate summer.
0: 왠지 좀 이렇게 네. 겨울이나 이런 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봄, 가을 좋아하지 않아요?
1: 저 완전 네.
0: 그죠?
1: 봄, 아니요. 가을, 겨울이 제일 좋아요, 저는.
0: 아, 진짜?
1: 네. I hate summer 어느 정도면요.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I hate summer with a passion.
0: 아.
1: 진짜 열정 있게 싫어한다.
0: 그렇게까지?
1: 네.
0: 그러면은 그건 우리가 이제 여름 생각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1: 여름?
0: 여름이는 민수를 좋아하는지 한번 여름아, 물어보도록 할게요.
1: 여름아.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0: 아까 문요 봤을 때랑 표정이 똑같은데. 좋아요.
1: 아니다. Well, it's nice and cool in here, so it's okay. 서연 씨, we missed you last week. 저번 주
0: 네. 네,
1: 함께 못했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봐서.
0: 지난주에요?
1: 그렇죠, 그렇죠.
0: 지난주에 우리 왜 안 봤지?
1: We had Monday, 그렇죠? Monday was a holiday.
0: 맞아요. 네. 저기 부처님 오셔가지고.
1: 그렇죠,
0: 그렇죠. 네네네, 맞아요. 네. Long time 뭐, no see네요.
1: 여기 와 오실 수도 있었는데 네. 그쵸?
0: 저는 못 만났어요.
1: 맞아요. 네. 일단 네. we didn't see you last week, but you're here with us.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직역불가.
0: 직역불가.
1: 너무 기대됩니다.
0: 네.
1: 누가 물어보는데요. 혹시 또 오늘 뭐 민수 코인 노래방 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0: 그러니까요.
1: 네.
0: 부르고 싶으면 500원. 네. Do you have 500원? 세곡에 1,000원.
1: 일단 노래 보고요.
0: 네.
1: 일단 노래 초이스 보고.
0: 자,
1: 500원 낼까 말까.
0: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자, 익숙한 팝송을 통해서 직역으로는 풀리지 않는 표현들을 쉽고 재밌게 풀어내는 시간입니다. 임소연의 직역불가. 이번 주에는 2008년에 발표한 노래 들고 왔고요. 이 노래는 빌보드 차트에 무려 76주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1: 76 weeks?
0: Yeah.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 One year and... 1년 반!
0: 오.
1: 아니에요. 저 안 봤어요.
0: 똑똑하다.
1: 저는 원래 방송하기 전에 원고 안 봐요.
0: 이런 태도 괜찮습니까, PD님? 방송하기 전에 원고를 안 보는데도.
1: 네, 이래야지 재밌지. 재밌죠. 네네네.
0: 맞아요. 1년 5개월 정도 빌보드 차트에 머물렀고
1: 네.
0: 그래서 역대 최장 기록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곡이고요.
1: 네.
0: 이 노래는 정식 앨범이 없이 제이슨 브라즈가
1: 제이슨 브라즈, 미스터 A to Z.
0: 공연장에서 그냥 팬들에게 이렇게 불러줬던 노래래요. 근데 관객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정식으로
1: 무슨 노래 알겠다. 왜냐면
0: 네.
1: 저 그 콘서트에 갔어요.
0: 네. 진짜 좋겠다.
1: 샌디에고에 있었을 때요. 이 콘서트 기억나는 게 오프닝이요.
0: 네.
1: 제임스 블런트라고 가수가 있었거든요. 영국 사람인데 진짜 슬픈 노래.
0: 네.
1: 기타만 그냥 어쿠스틱 콘서트였어요. 그 사람도 그냥 기타만 들고
0: 네.
1: 뭐지 그 오프닝 했고요. 제이슨 라즈도 밴드 없이 그냥 자기랑 가끔씩
0: 들고.
1: 그 짐배 치는 그 친구랑 와서 했는데요. 그 콘서트에서 나 이 노래 하는 거 처음 봤어요.
0: 대박. 네. 이 노래는 좀 그 원어민들이 듣기에 좀 어떤 느낌이에요?
1: 완전 유명하죠. 다 알죠. 이거 모르면 안 되죠.
0: 어떤 그 상황이나 느낌에서 좀 많이 불러질 것 같아요.
1: 이런 거요.
0: 음음.
1: 그냥 뭐 이거 그냥 아무것도 뭐 안 해도 뭐 흉이 힙하라. 이거 부르면서 그냥 I think anytime anywhere 이 노래 그냥 가능할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오늘 노래는 어떻게 됩니까?
0: 그래서 오늘 아니 여기 벌써 맞춰주셨어요. 닥터수님이

0: 맞춰주셨는데 I'm yours.
1: 맞습니다.
0: 피디님이 난 네 거야. 근데 내가 오늘 화장을 지우고 왔어.
1: 화장 난 네 거야. 얼마나 화장이 얼마나 도움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0: 호스트 나가세요. 호스트 나가시고요. 자, 오늘은 제이슨 브라즈의 I'm Yours 함께 네. 할 거고요. 이 노래 1절은 누군가에게 완전히 푹 빠져있는 내 이야기를 담고 있고 네. 2절은 인생은 뭐 이런 건데 우리 같이 사랑해보자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네. 결론은 I'm Yours 난 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노래입니다. 네.
1: 네.
0: 500원?
1: 500원.
0: 노래 하실래요?
1: 낼게요. 500원 내가 쓰겠습니다.
0: 네. 좋아요. 민수가 오늘도 열심히 불러줄 거고 자, 이 노래 나 완전히 너한테 빠졌다라는 1절 가사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빠져있냐면 후렴에 들어가기 전 바로 앞 소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들리는지 잘 들어보시고 들리는 만큼 타이핑으로 한번 올려봐 주세요. 음악 주세요. This is not that's gonna stop me but divine intervention. I reckon it's again my turn to win some or learn some. 여기까지입니다.
1: 네.
0: 빠르죠. 7초 한 8초 정도 되는데 네 소절이 지나갔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양이 많기는 해요. 민수가.
1: 그리고 서현 씨 오늘 이거 뭐지? 그 MP3 파일 필요 없이 그냥 저한테 부탁하죠. 네. 나 혹시 작가님 저 밖에 혹시 제 기타 있습니까? 저 기타 혹시 들고 와줄 수 있을까요?
0: 기차 있죠 기타.
1: 기차 아니고 기타. 네. 북이 있는데 있어요. 북이 있는 창고에 있습니다.
0: 두둥님께서 수치거든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난 네 거야구나.
1: 네.
0: 자, 좋아요. 그래서 요거 첫 번째 직역 불가 구간 조금 긴데 민수가 천천히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1: 네.
0: 네, 읽어주세요.
1: 네, 여기 있죠.
0: 그러니까 원고를
1: 네.
0: 미리 읽으라고.
1: And nothing's gonna stop me mm-hmm. but divine intervention. Uh-huh. I reckon it's again my turn mm-hmm. to win some or uh-huh. learn some.
0: 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살펴볼 구간은 divine intervention이라는 가사 여러분들 혹시 들으셨나요? 들으신 분들 1번, 1번, 1번, 1번 올려봐 주시고요.
1: 진짜 이거 어려운 근데 표현이다.
0: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직역을 해보면 divine은 신.
1: 맞습니다.
0: 가시랑 어떻게 달라요?
1: 뭐 divine요. 가 형용사예요.
0: 아.
1: 네네네.
0: 네. 약간 신적인.
1: 신적인 그쵸 그쵸.
0: 약간 이런 느낌이.
1: 네네네.
0: 그러면
1: 하늘에서.
0: 이거 여러분 말씀드리는 순간 기타가 실제로 들어왔습니다.
1: 일단 이거 제 기타는 아닌데.
0: 코드 괜찮아요. 잡을 줄 알아요?
1: 서현 씨, 이거 코드 못 잡으면 제가 기타 들고 오라고 말 안 했죠.
0: 근데 얼굴 왜 빨개지는지 물어봐도 돼요? 귀까지 빨개지.
1: 내 기타 튜닝, 혹시 기타 아니라서 튜닝 안 돼 있을까 봐.
0: 아, 튜닝 안 돼도 우리는
1: 들어. 아, 튜닝 됐습니다.
0: 아, 됐어요.
1: 튜닝 됐습니다. 네네네.
0: 좋아요. 그러면 요거 설명 듣고 요 구간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자, divine 아까 신적을 약간 형용사 표현이라고 했고 intervention 하면은 개입하거나 중재하거나 끼어들고 있죠. 지금 민수가 intervention 하고 있죠. 그래서 신이 끼어드는 거 말고는 나를 막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이 돼서 아주 불도저 같은 스타일이 되시겠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좀 약간 허세 부리는 그런 느낌이 될 수 있겠죠.
1: A little bit.
0: 듣고 있어요?
1: 뭐라고 했죠?
0: 선생님 기타 치시는 건 1,000원이세요. 괜찮으세요? 자, 그래서 하늘이 두 쪽이나도 내 사랑은 못 멈춘다라는 표현. 아, 신이 끼어들어도 내 사랑은 멈출 수 없어. 약간 이런 표현이거든요.
1: Exactly.
0: 그리고 이어지는 가사가 민수가 좀 짚어봐 주세요.
1: I reckon it's again my turn.
0: Mm-hmm.
1: 네, 이 reckon 단어도 아마 여러분 이게 처음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0: 맞아요.
1: 네, R-E-C-K-O-N. 네. 뭐 뭐뭐라고 생각한다라는 의미, 뭔가 I think보다 이게 좀 더 이렇게 뭐라 그래? 이게 직감적인 그 느낌을 주거든요.
0: 감각적인.
1: 그렇죠. I reckon 보자. I think보다 I reckon. 그렇죠. 그래서 난 이제 뭐 내 뭐 치레라고 뭐 생각해.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뭐 내가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 뜻을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뭐 이렇게 말하겠다. 죄송해요. 이게 뭔 거 이거 아니네.
0: I reckon it's again 그쵸? my turn.
1: I reckon
0: 했으니까.
1: it's again my turn. 네.
0: 내 차례. 내 차례인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
1: I
0: 되겠죠.
1: I reckon it's again my turn. I think it's my turn.
0: 그렇게 되겠죠.
1: 네.
0: 우리 후추님이 와 설명하는데 뒤에 백그라운드 민수 씨니 기타 깔아주.

0: 주니까 너무 좋아요 하셨으니까 1,000원 안 받고 계속 깔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가사 to win some or learn some 이라고 하는데요. 요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win some, lose some 이라는 관용구를 먼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길 때도 있고 뭐 질 때도 있고 이런 의미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like 세옹지마 같은 느낌이 될 수 있겠죠. 나 여기 왜 박자 맞추고 있지? 자, 그래서 그 라임 그대로 살리자면은 to win some or learn some이면 내가 이기거나 뭐 지더라도 하나 배워내거나 그런 표현이 되겠죠. 요거는 진짜 제가 너무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1: 네.
0: 내가 이 게임에서 지더라도 하나는 배우고 나오자.
1: 맞아요.
0: 맞죠. 너무 좋은 표현이라서
1: 다 이길 순 없잖아요.
0: 맞아요.
1: You can't win them all.
0: Mm-hmm.
1: You win some mm-hmm. and you lose some인데
0: lose
1: 원래
0: 네. 네. 질 수도 있는데 네. 요거를 살짝 응용해서 배울 수도 있고 라고 해서 정리하자면 나 너한테 고백을 해서 win 널 가질 수도 있고
1: exactly.
0: lose 지더라도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되겠구나
1: 하나 배워간다
0: 하나 배우겠지 요런 이야기인 거겠죠.
1: 맞습니다.
0: 자, 그래서 첫 번째 직역불가 구간 조금 길었는데 민수 이 구간 코드 잡을 수 있어요?
1: 그러면 음악 주세요. 되는데. 자, 음악 큐.
0: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이 네. 구간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1: 근데 이거 너무 중간이라서 네. 일단 그러면 이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큐.

0: 와 신기하다. 민수는 앞으로 계속 기타를 치도록 하겠어요. 와 신기하다. 좋아요.
1: 그쵸? 네.
0: 자 그래서 이제 1절에서 나 너한테 직진할래 이렇게 고백했던 무라즈가 2절 시작하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들이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2절은 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네.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2: 네. Open up your mind and see like oh sorry 2절
0: 네.
2: 그쵸?
0: Open 네. your mind.
2: Open your mind. Open your plan. Look into your heart. 뭐 계속 뭐를 열어달라고 말이죠. 열어서 뭐 어디 바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0: 그래서 아주 낭만적으로 들이대면서 네. 이건 뭐 연애를 넘어서 거의 뭐 청혼 수준이 아닌가 네. 하는 시간에 생각이 들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직역 불가 구간 여러분 또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받아 적어 보시고요. 음악 드릴게요. We're just

0: 후춘 훈춘 아 후추
1: 그쵸 방금 뭐라고 읽었어요? 네 수현 씨 뭐라고
0: 아까
1: 읽었어요?
0: 아까 1부에서 뭐 애견녀 네. 그 같은 거
1: 왜냐면 2부는 저도 후추. 저번 주까지 네. 원추라고 읽었거든요.
0: 아 진짜요?
1: 저는 저번 주까지 원추라고 읽었습니다.
0: 아, 예. 네. 호추님께서 빨라서 부르기 힘든 노래라고 했는데
1: 맞아요. 이거 이거 제이슨 레스 이 가사 이 노래뿐만 아니라 좀 가사가 많은 노래를 좀 많이 부르는 편이잖아요. 네.
0: 그래서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우리 기타 세션이라고 민수 보컬 아니고 세션이라고 하셨고요.
1: 둘 다? 세션 앤 보컬.
0: 네, 세션 앤 보컬 앤 네. 진행 다 하시고 네. 자, 앞서 우리 그 두 번째 직역 불가 구간 듣고 왔는데 네. 요거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 봐 주시겠어요? 네.
1: We're just one big family. It's our God-forsaken right to be loved, loved, loved, loved, loved.
0: 하고 싶었다. 또 네. 딩 하고 싶었다. 자, we are just one big family. 우리는 큰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거 약간 우리 MBTI N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 같은데 네. 우리는 뭐 다 똑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려는 것 같고
1: 그런 느낌이죠.
0: And it's our God-forsaken. 맞아요?
1: God-forsaken right.
0: 이거 어려워요. God-forsaken right. To be loved 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God-forsaken이 재미없는 뭐 우울한 혹은 뭐 비참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서 What a godforsaken place 이렇게 하면 여기 완전 비참한 막 신도 버린 곳이야.
1: 그렇죠. 이게 신도 비어난 뭐 그런
0: 신도
1: 느낌으로.
0: 신도 피해가는 곳이야라는 네. 곳인데 네. 의미인데 그래서 이걸 직역을 해보면 사랑을 받는 건 신에게도 버림받는 건가? 이상한
1: 그렇게 볼 수.

0: 수 있죠.
1: 네, 표현이 네.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많이 꼬아진 표현이고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면 right to be loved, 사랑받는 건 it's our couple circle. 신이 버려도
0: 네.
1: 정리하자면 신이 버려도 우리는 사랑하는 게 맞아.
0: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1: 인류애가 충전되는 표현이었다.
0: 와, 너무 로맨틱할.
1: 그러니까.
0: 네, 로맨틱하네요.
1: 이 노래 진짜 그냥 기타 팅팅 치면서 하니까 되게 네. 가벼운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0: 그쵸?
1: 너무나 철학적인 곡이더라고요.
0: 맞습니다. 네.
1: 그래서 두 번째 직역불가를 정리를 하면 신이 버렸다는 우울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표현을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구간도 같이 듣고 불러볼까요? We're just one big family, and it's our God-forsaken right to be loved, love, love, love, love. 따라할 수 있는 건 loved밖에 없다.
0: 제이슨 라이즈는 어떤 키로 하죠 이거? 그걸... 내가 난 계속 A 키로 치고 있는데 제이슨 라이즈는 B 키 하고 있나?
1: 그걸 저한테 물어. 제 키는 167이야.
0: 아 나
1: 난 기타를 못 치니까.
0: 죄송해요. 제가 이분이랑 오늘 방송 못 하겠어요.
1: 두둥님께서 작작 하이소마 해주셨어요. 네. 자 우리 마지막 직역불가 구간 한번 볼 건데 내 마음이 어떻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해볼게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마지막 직역 구간 직역불가 구간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I've been spending way too long checking my tongue in the mirror and bending over backwards just to try to see it clearer. 네 여기까지고요. 여기 뭐 이렇게 치면서 읽어줄 수 있어요?
0: I've been spending way too long checking my tongue in the mirror and bending over backwards just to try to see it clearer.
1: 아 멋있다. 민수 맨날 이런 거만 하세요.
0: 맨날 하고 싶은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불만이에요.
1: 자, 이 구간도 한번 짚어볼게요. 자, 여기도 직역하면 조금 오잉스러운 구간인데 I've been spending way too long. 시간 엄청 많이 썼대요. Checking my tongue in the mirror. 혓바닥 보는데 도대체 영어에서 혓바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저도 처음에 이 가사 듣고 네. 뭐 이빨 막혔나? 이거 거울 앞에서 그럴 때 있잖아요. 아니 거울 앞에서 그럴 때 있죠. 사람들이 뭐 이렇게 예를 들어
1: 여기 보고 크게 다시 해봐요.
0: 그쵸 이렇게 아니 listen to me. 아. listen to me. Sometimes when you eat 최근에 저를 물어봤지 이빨에 많이 그 like 삼겹살 right 가끔씩 이빨에 끼는데 그래서 when I first heard Jason Mraz singing this 거울 앞에서 뭐 이빨에 낀 거를 조금 이렇게 혓바닥으로 이렇게 이렇게
1: 조성님이 방송 불가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혀를 체크했다 뭐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0: 네.
1: 내가 하는 말이 맞나 그 나의 말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다는 메타포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and bending over backwards라고 했는데
0: 네.
1: 허리를 접어요. 혀를 보려고
0: 거꾸로 backwards.
1: 이렇게 네. 이렇게 약간 그 뭐죠 이 영화 뭐죠?
0: 엑소시스트처럼 왜 나도 그 생각을
1: 했는데 자 그거 아니고
0: 네.
1: 무리해서라도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노력을 했다.
0: Bending over backwards. 진짜 내가 뭘 무리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1: 네.
0: 나 진짜 너 찾는다고 I was bending over backwards looking for you. 여기도 찾고 저기도 찾고 너무 힘들었다. I
1: 느낌.
0: was bending over backwards looking for you. 네 이렇게 하죠.
1: 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엄청 고민했고 허리가 꺾어질 정도로 내가 오래 보려고 똑바로 보려고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0: 네.
1: 뭐 이어지는 또 내용은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가사가 뭐 내 입김 때문에 거울이 좀 뿌옇게 돼서 그냥 웃는 얼굴이다라는 가사까지 이어보시면은 아 이거는 직역이 안 되는 구간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와 이런 의미가 있었군요. 저는 그냥 뭐 그냥 로맨틱한 그런 가사 느낌이다라고 했는데
1: 맞아요.
0: This is my first time actually like looking at the expressions. 저도 너무 많이 쓰는 표현들과 단어 있는데 와, 이렇게 풀어보니까 네. 아, 이런 뜻도 있구나라고
1: 그러니까요.
0: 알게 됐습니다.
1: 그래서 요 노래는 고백할 때도 참 좋을 것 같고 예쁜 말로 표현하는 방법을 또 배울 수 있는 곡인 것 같아서
0: 네.
1: 요 노래도 들으시면서 또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서 일단 이 마지막 네 구간 그러면 한번 제이슨 브라즈가 노래하는 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네. I've been spending way too long checking my tongue in the mirror and bending over backwards just to try to see it clearer. 네. 허리가 왜?

0: 또 했어요?
1: 아니요, 아니요.
0: 정?
1: 아니요.
0: 너만 정 있어요? 우린 모두 다 있어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아, 네. 그래서 오늘의 직역불가 I'm yours, Jason Mraz의 I'm yours 가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0: 뭐 등 뒤로 제꼈다 이런 게 아니고 내 말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봤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 네. 소연 씨, thank you so much for bringing us another great song and learning about the lyrics. 아, 진짜 저도 몇 개 배워갑니다 오늘도.
0: 고맙습니다.
1: 네. 네. 자,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다음 주 또 볼 거죠?
0: 아, 그럼요. 우리 두둥님께서 무라즈 목소리 듣기 와이리 힘드노 하셔서 저 빨리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여러분, 누구를 원합니까? 제이슨 브라즈가 I'm Yours 부르는 거 원합니까? 제가 I'm Yours 부르는 거 원합니까? 일단 둘 다 같이 동시에 한번 해보죠.
0: 네. 네. 뭘요? 피디님 노래 그냥 켜주시고 마이크 내려주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0: 뾰로롱. 무쇠소개지게요. 고맙습니다.
1: 아. Are you broken?
0: 아니요, 아니요.
1: 고장난 거 아니죠?
0: 다들 졸리죠? 이때쯤 깨야 됩니다.
1: 네?
0: 왜냐면
1: 여러분,
0: 제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루즈했죠?
1: Sleepy?
0: 이제는 집중하셔야 돼요.
1: Drowsy? 네. I don't think so. 올스타 들으면서.
0: 네네네. 근데 왜냐면요.
1: 네.
0: 이게 졸린 건지 아닌지 이거를 조금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일부 때 딱 제가요 채팅창을 항상 분석을 해요. 엄청 빨랐다가 2부 딱 시작되고 나서 한 이맘때쯤 되면요 좀 네. 속도가 많이 느려지더라고요. 제가 들어오고 나면은 또 저를 공격하려고 또 빨라집니다.
1: 네. That makes sense. They save up their energy.
0: 그니까요.
1: To type fast.
0: 그 에너지를 이제 비축하고 계신 거죠.
1: 이 타이핑 하면서 이거 네. 긁히는 거 네. 이거 장난이거든요. 이거
0: 쉽지 않아요.
1: 네,
0: 이거 엄청난 집중도가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 둥피님 디즈노가 아니고 머라노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네, 잠 좀 진정해 주시고 자 오늘은 낙지연이님께서 1등을 장식해 주시면서. 또 이렇게 또 스타트를 하셨네요. 근데 내일. 이러면 또 내일 고수님이 또 이제 인터럽트 하시거든요.
1: 바로.
0: 네, 바로. 어디서?

0: 네, 이렇게 또 인터뷰 하시고 네. 우리 매니님께서 2등 하셨고 말차님 새로 오신 것 같은데 부기하이 이렇게 또 답변을 주셨고 후추님께서 부기 오늘 고깃집 갔다 왔나요? 앞치마 그대로 입고 왔네요 라고 하셨는데 이 앞치마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1: Apron이라고 하죠.
0: Apron.
1: Apron. 네.
0: 스펠링이 어떻게 됩니까?
1: APRON?
0: 맞을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둥피님 그 1부 때 아까 날씨호정 나오는 화면 팀장님한테 들켰는데 팀장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1: Why?
0: 우리 요정들이 부끄럽습니까? 당당하게 그 좀 홍보도 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1: 날씨호정에 네. 부끄러울만 하다. I'd be embarrassed.
0: 혹시 네. 팀플레이 아니었나요?
1: I'd be embarrassed. I would be embarrassed. 네, 저도 부끄러울만 했을 겁니다. If I was in that position.
0: 네, 우리 그 요정나라도 그렇고 우리 올스타 조금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 진리님께서 진리님 저번 주부터 조금 그 문자가 매우 공격적인데요.
1: 그래요?
0: 우리 민수 씨 그 네. 기타 치고 노래 말고 기타만 부탁해요. 네, 이렇게 좀 문자가 왔는데 진리님 요즘 안 좋은 일 있으신가요? 원래 따뜻한 문자만 보내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 괜찮습니다. 네. 저는 다 아시죠?
0: 네.
1: warm heartedness로 받아들입니다. 저.
0: 네, 그러니까요. 네.
1: 이 따뜻한 마음을 우리 부스타분들의 차가움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요.
0: 그렇죠.
1: 네.
0: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유선님 어디 계시나요? 유선님 원래 항상 계셨는데 오늘 안 보이세요. 혹시 듣고 계신다면 또 후다닥 좀 댓글이라도 달아주시면 굉장히 반가울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네네.
1: 근데 오늘 극 문자 여기저기 너무 많이 와서 유선님 있는 줄 알았어요.
0: 그러니까.
1: 네.
0: 근데 유설님의 역할을 대신 해주고 계신 분이 후추님인 것 같습니다. 우리 후추님.
1: 네.
0: 또 극을 또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1: 그렇죠. 요즘에 네. 이거 어디서 누구한테 배웠는지 잘 모르겠지만.
0: 네네네.
1: 네. 일단 후추님이랑 유설님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로테이션으로.
0: 그렇죠. 네.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부기 퀴즈가 있었는데
1: 네.
0: 이거였죠. Okay, starting June 1st, I'm seriously gonna get my life. 삐리리. What word goes in the blank? 네. 삐리리였는데
1: 네.
0: 이 정답이요. 뭐였죠?
1: Get my life together.
0: 네. 그래서 정답이 B였고요. 여기서도 정답자가 있거든요. 누구누구? 자, 뉴젠 니체님 엑스터스카이 두 장 축하드립니다.
1: Congratulations.
0: 네, 자, 이 정도로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1: 근데
0: 네.
1: 죄송한데 오늘 혹시 제 픽 하나 가능합니까?
0: For
1: a present. 네.
0: No problem.
1: 왜냐면 오늘 그 1부에 가르쳤던 그 expression들
0: 네.
1: 너무 잘 썼던 분이 한 명 있습니다.
0: 네네네.
1: 네. 퀴즈도 참여했고 퀴즈 맞췄고요. 네. 우리 슈가만 땅님도 저의 픽으로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에 계신 혹시 아직 계시고 있는지
0: 네네.
1: 지금은 최근에는 말 좀 올린 지 좀 돼서요.
0: 상품이 뭐죠?
1: 엑스스카이 아닙니까?
0: 아, 엑스스카이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1: 네네네네. 죄송해요. 제가 그냥 말했네요. 허락 없이.
0: 자자자자. 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의 자 오늘의 내진호는 뭐냐면 그 이발소 가면은 그 알죠? 그 나선형으로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 있잖아요. 그 the barber pole.
1: Barber pole.
0: 네네네.
1: 네네네.
0: 이게 왜 색이 빨간색, 파란색, 흰색인지
1: 네.
0: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know the meaning behind the barber pole?
1: 일단 여기 남자 머리 깎습니다.
0: 그것도 맞아요.
1: 말아주는 거.
0: 그것도 맞아요.
1: 네네네.
0: 근데 아마 이거는 예상도 못 하셨을 텐데요. The answer is in the past, barber shops weren't just for haircuts. They were places where surgical procedures were performed. 수술까지. 수술까지
1: 아, 진행이 procedures.
0: Procedures.
1: 네.
0: 네네네. 이렇게 진행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발사가 수술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중세 시대가.
1: 네.
0: 그래서 전문 외과 의사가 매우 부족했고요.
1: 네.
0: 칼을 그때 가장 잘 다루던 사람이 이제 이발사 barber였어요.
1: 와.
0: 그렇죠.
1: 그럼 머리도 잘라주고
0: 그쵸?
1: 쌍꺼풀 수술도 해주고.
0: 수술은 거의 다 여기서

0: 진행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제 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세 개의 색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First for the red 수술할 때 흐르던 동맥의 피를 상징하고요.
1: Blood
0: 그리고 blue 정맥의 피를 상징하고 마지막 흰색은요 represents the bandage used to wrap wounds라고 합니다.
1: 네. 그쵸 이게 상처가 있을 때
0: 그쵸.
1: 옛날에는
0: 붕대
1: 그 밴디지가 있으니까 붕대로
0: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붕대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붕대와 피가 섞여서 막대기에 감겨있던 모습이 오늘날의 빙글빙글 도는 나선형 간판으로 굳어진 거라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은 의학과 이발이 완벽히 이제 separate 됐지만 이 강렬한 삼색 마크는 이제 전 세계적인 약속으로 이제 이발소로 이렇게 의미가 굳혀졌죠.
1: 네.
0: 네.
1: Interesting. I didn't know that.
0: 음흠, 음흠.
1: 오늘도 정상적인 거 하나 갖고 왔네요. 우리 후추님도 네. 아 그거를 barber's pole이라고 하는군요.
0: 네.
1: 네. 어 근데 현철님도 혈액이랑 붕대까지는 기억나네요라고 하는데.
0: 네네네.
1: Nice.
0: 이런 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 Interesting.
0: 네네네.
1: 네. 자 그래서 오늘의 Did you know what the barber poles mean?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여러분 색깔보다 그 barber pole 이 단어만 기억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래도 하나 배워갑니다.
0: 네.
1: 자 오늘도 했습니다.
0: Bye.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아우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3: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 이 곡이 무슨 곡이죠?
3: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빅데이터 뉴스.
1: That's right. Time for 1타 뉴스. We have Hailey joining us once again here in the studio. 안녕하십니까?
0: Hello, hello. 네, 지친 부스터들에게 반가운 까치 같은 존재, 1타 강사 헤일리입니다.
2: 아니, 누가 지쳤대요? Wow. 누가 지쳤대요?
0: 여러분, 지금 제가
1: 지쳤습니까?
0: Because I've been on the chat.
1: Are you tired?
0: And they've missed me. Are you weary? Me. 왜 오늘따라 제가 보고 싶으셨을까요?
2: 누가 그랬어요?
0: I know, I've, you know.
1: Show me the receipt. Evidence.
0: 제가 I'm not gonna name drop, but 네. 두둥님. 그래서 갑자기 까치요? 아시잖아요. 자에게 복선이 있는 거. 다 헤일리는 계획이 있지. 있지, 있지.
1: 좋아요. So, 여러분, your wishes have been answered. Hailey is back with us here in the studio. 네, welcome입니다.
0: Thank you.
1: 네, how are you?
0: I'm well.
1: Good, good, good.
0: Pretty well. Oh,
1: oh. 맞죠. 헤일리도 저번 주 못 봤잖아요. We didn't see you. We didn't get to see you last week.
0: Oh, that's right. I was 네. like, did you? No, you didn't.
1: 네. So it's been a while.
0: 네. Did you miss me?
1: Our listeners sure have.
0: 아, 네. 아,
1: 저도
0: 네.
1: 보고 싶었어요.
0: 아, 감사합니다. 옆구리 찔러서 잘 봤더니 좋네요.
1: 네. And I don't know if you got to share this on...
0: Are you the still, other show?
1: Are you doing that morning
0: the
1: program
0: The AM
1: still?
0: Show,
1: 네,
0: yeah.
1: 네. 아침에 방송하고 있죠, 여기.
0: 좀 아이들, 예, 예.
1: I wouldn't know. I don't, 네, I don't know if you got to show off a little bit. 근데 뭐 주말 동안 아주
0: 매달 달고 No, I didn't.
1: 아, 저 wow, 우리 방송에는 이런 정말, 거는 정말, we celebrate everybody's achievements.
0: 해도 돼요?
1: Okay? 네, 조금 하세요.
0: 10km 레이스, 저의 첫 레이스를 뛰고 왔거든요.
1: 와!
0: 네.
1: 근데 그거 끝이 아니잖아요.
0: No, 네, 여자부에서 15등을 했더라고요. 네.
1: 진짜
0: 네.
1: 대단합니다. 아니 근데 계속 15등이라고 하는데 계속
0: no, no, no.
1: PD님이 3등이라고 하는데
0: 아니 아니 Okay, so our producer is spreading fake news.
1: 네네.
0: 그 가짜 뉴스를 3천 몇백 명 중에서는 네. 375등을 했고요. 네. 그중에 여자에서는 15등을 네. 했습니다.
1: 그게 중요하죠.
0: Yes, yes.
1: 어, 아니 죄송해요. 저 말 좀 잘못했나?
0: Why?
1: 그게 왜 중요하죠?
0: 그게 왜 아, 그렇죠. 순서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네. 완주를 했다는 것이 그렇죠. 건강한 러닝 라이프가 중요합니다. 네.
1: 네. 저는 이 300 뭐라고요?
0: 307, 3천 몇몇 명 중에서
1: And you ranked 100 and
0: 300

0: 일찍 나가셔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3분, 네. 4분 정도요. Because, again, 7 ballots divided into 2. So first round is going to be your education governor.
1: Okay,
0: 교육감,
1: I know that. 네.
0: Mayor or provincial governor, 시장이나 도지사, 부산은 시장이죠.
1: 그쵸?
0: And the head of the district, county or city, 네, 구, 시, 군의 장입니다.
1: That's right.
0: So that's in the first batch.
1: Uh-huh.
0: And then for 북구, 갑, voters in Busan, you're also gonna vote for your National Assembly representatives. 아.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이때 북구갑에서는 okay. 하게 됩니다.
1: 네.
0: You turn that in.
1: Okay.
0: Batch number two. City or Provincial Council. 시도의원과
1: 아, okay.
0: 시도의원 비례대표 Proportional Representative
1: mm-hmm.
0: plus the District or County Council 구 혹은 시군의원과 비례대표를 뽑게 됩니다. So
1: 네.
0: that's four ballots total. Three plus four equals seven.
1: Seven.
0: Keep in mind though, Educational governor or education superintendents, 교육감이죠. These are not numbered. So there is no
1: oh.
0: 1번 후보, 2번 후보, 3번 후보.
1: 네.
0: There isn't even 첫 번째 후보, 두 번째 후보, first or second.
1: Oh.
0: They're mixed for
1: okay.
0: the sake of fairness because
1: uh-huh.
0: they don't run according to parties.
1: Mm.
0: So you need to memorize the name of the candidate you're going to vote for
1: 네.
0: before you go inside.
1: 네.
0: 네, 교육감 선거는요, 정당 명의나 기호가 없고요. 또 이 유리한 번호의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선거구에 따라서 후보 순서도 다르기 때문에 꼭 이름을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1: Uh-huh.
0: And then finally, you can only use that stamp inside the voting booth and make sure you stamp one ballot per, yes, one candidate per ballot.
1: 어, 왜 이렇게 많이 외우고 가야 돼요?
0: 자, 그냥 사실
1: so much.
0: 세 개, 이 ballot 세 개, 네 개는 알아서 주실 거니까
1: 네.
0: 그냥 받아서 투표하시고 오면 되는 거죠.
1: Okay, all right. Well, thank you so much for the breakdown, okay? Are there any words or terms we could learn from this?
0: I have so many. All right, so are you ready? It's going to be an election. So 우리가 election에서 하는 것은 elect, 선출하다죠. So we can say so-and-so was elected president. 누가 누구누구가 대통령으로 뽑혔다. Was elected, be elected. Vote, 투표하다죠. 하지만 이 뒤에 for 붙이면 vote for 누구누구. Vote for Haley for best all-star guest. Vote for Haley for your favorite all-star.
1: 좀 조심해야 됩니다.
0: Vote for,
1: 네.
0: why? Vote for Minsu? Don't vote for Minsu.
1: But you said guest.
0: Guest.
1: 네.
0: Yeah, guest.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Then vote for 누구?
1: She gets my support.
0: Oh, thank
1: She
0: you. So Minsu is voting for me. 자, 유권자가 누구누구를 뽑다 전치사 for 쓰실 거예요.
1: You're going to vote for me too, right?
0: 네, poll. 자, well, we're going to poll this. 자,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여론조사 같은 거죠. Poll. 여론조사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투표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이 투표소의 의미도 있습니다. So remember, polls close at 6 p.m. 이 투표소가 6시에 문 닫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그때 if you're, I don't know, lucky, if you are of the few, you might be selected for an exit poll. Exit poll, 출구 조사라는 의미도 있죠. And then polling station, 투표소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투표를 하는 곳은 polling or voting booth입니다. 기표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도장을 꽉 찍는 그 투표지는요. Ballot, B-A-L-L-O-T, ballot이 됩니다. And we had a question. 두둥님, 공약이 영어로 뭔가요? So we can say pledge,
1: yes.
0: P-L-E-D-G-E, pledge,
1: mm-hmm.
0: 공약하다, 공약, 명사, 동사 둘 다 되고요.
1: 네.
0: Or platform, because candidates run on a platform. 뭔가 공약이 이 후보자들이 세워놓은 플랫폼 혹은 무대 같은 것이기 때문에 we can say the candidates' pledges or the candidates' platforms.
1: Right. 뭐 선거할 때도 그 약속이니까 뭐 campaign promise라고도
0: exactly.
1: 하긴 하죠. 네. Well, thank you so much for the breakdown, 여러분. It's Wednesday this week, right? Get out there and vote. 아주 중요하죠.
0: Mm-hmm.
1: All right, let's move on to story number two.
0: To a lighter, but maybe a scary topic, more and more people are getting attacked by crows in the middle of the city. Very Alfred Hitchcock. These... oh, 마이크 좀 꺼주세요. These intelligent birds get aggressive between May and July, which is now, including attacking people in the head.
1: 맞아요.
0: And as these birds, they're so smart, they can remember faces. Experts advise that you duck and take cover. 네, 좀 무서운데요. 도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큰 부리 까마귀가 5월부터 7월 사이에는 공격성이 높아지면서 사람을 습격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1: 얼굴도 기억한다니까.
0: 얼굴을 기억한대요.
1: 특히 잘생긴 얼굴들.
0: Oh, so you're fine?

0: Oh, that was sassy. I'm sorry.
1: 네, 그래서 밖에 걸어다닐 때
0: 본심이.
1: 한 계속 위에 봐야 돼요. 한 몇 마리 항상 있더라.
0: They're following you? 네. What did you do?
2: But, I mean, why are they attacking people? There's got to be a reason, right?
0: Well, this is a little bit like, oh, it's kind of sweet. 모성애와 부성애가 나오는 것이라고 해요. It's their parental instincts kicking in. Mm. Okay, so you remember your daughter's first day of kindergarten or first day of school?
2: Sure.
0: 우셨어요. 이제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우리 애가 다 크고 이렇게 다 커서
1: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드디어 내 시간이 생겼다! 라고 웃었어요.
0: Alright, so maybe the crows are more paternal than Minsu. Okay, so the month of May to July, it's when these crows, the young, are leaving the nest. So the parents become empty nesters and they go on full-on protective mode. 근데 우리가 유치원에 첫날에 아이 데려다주고 그 유치원 근처에서 서성 있는 부모님들 가끔 계시잖아요. 이렇다고 합니다. 까마귀들이.
2: Is it my fault they leave the nest? Why are they attacking me?
0: Well, I don't know. Because the young stay near the nest. 네, 이 새끼들이 둥지 근처에 있다고 있으니까. 한대요. So parents see people walking by and they're like, are you a threat to my baby? Are you?
2: You got a problem with me?
0: 거기.
2: You got a problem with my 거기, kid, bro?
0: 거기. 저기 펭귄 닮은 청년. 오케이, 애니메이션 펭귄 닮은 청년. Are you a threat to my baby?
1: 저요?
0: That's how they feel. I mean, I don't know. 펭귄이 까마귀의 천적인가요? Maybe.
1: 근데 후추님이 최근 조사에 따르면, backed by,
0: science?
1: statistics, 못생기면 까마귀 기분 나빠서 공격하는 경우가 더 많대요.
0: Oh, so you've offended the crows.
1: 민수님, 그래서 그런가 아닌가요?
0: 네. 저는 말을 줄이겠습니다.
1: 일단 이거 혹시 do you have proof or evidence? 혹시 링크 같은 거 있습니까?
0: 네,
1: 저도 이 기사를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호주님, 네, 링크 보내주세요.
0: Alright, so going on to real sciences, a University of Washington study. It went on for over 10 years. It showed that crows, number one, not only remember faces, 얼굴을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1: 네.
0: they tell each other, 제가 저 얼굴이 우리를 공격했어. For generations.
1: 아마 믿었어. 개야. 쟤.
0: Right.
1: 쟤.
0: Right. And I actually learned about this in school because this is my school.
1: 야, 진짜요?
0: 네, 그 당시에요. 70년대 like Ronald Reagan, Richard Nixon 그 대통령의 얼굴을 한 마스크를 쓰고 까마귀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해요.
1: 에.
0: 하지만 그 사건이 몇 번 있고 난 이후로 17년 동안 까마귀들이 그 랜덤하게 그 대통령의 얼굴을 쓴 마스크를 하고
1: 동안?
0: 캠퍼스에 나타나면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2: This is like generational.
0: It's hereditary. They're like, it's him. Go.
1: 진짜 유전적이네요. 그 정도면. 네네네.
2: Then let's say we get in a situation where the crows are cawing and they start trying to peck at my forehead, right? What am I supposed to do?
0: 사과하세요.
2: I'm sorry.
0: So, well,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walk around the areas with crow nests. 저희가 무서워서 피하죠. 저는 까마귀가 무섭기 때문에 무서워서 빙 돌아가겠습니다. Also wear hats and umbrellas if you feel like they're, just as a precautionary measure.
2: Okay.
0: And then do not go near the nest or approach the young. 아기 까마귀 귀여울 수도 있지만 절대 가까이 가지 마시고요. The authorities, so they're working with the university to collect habitat information and analyze attack patterns to minimize damages.
2: Good to know. Thank you so much for that. Well, Haley, unfortunately, we are slowly running out of time. But you know how crows are super intelligent? Oh, real quick, I totally skipped this. Do you have any words you could maybe a word
0: term.
2: Or two?
0: 자, 저희가 대부분 새는 a flock of birds. 새 때 flocks 잖아요.
2: 네.
0: 하지만 특별하게 이 crow들은요, a murder of crows. Literally a murder of crows라고 무시무시하지만 뭔가 적절한 것 같은 이 집단 명사를 씁니다.
2: Murder of crows?
0: A murder of crows.
1: 무슨 갱이에요?
0: 약간 그런 것 같아요.
1: 네, 그런 느낌
0: 주죠. 갱한테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2: 네. So stay away from a murder of crows as well as their youngins. Haley, thank you so much for another very informative episode of 1타 News.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okay?
0: 네, 이 정도면 까치 맞죠? 1타 강사 Haley였습니다.
2: And everyone,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show. Thank you so much. Tune in tomorrow for more fun. Have a good evening.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The Zero Waste Rangers.
6: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7: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5: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7: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5: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7: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5: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7: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5: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7: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5: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7: Refuse, reduce.
5: Reuse, recycle.
7: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8: Welcome to Busan.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9: 와나 비 어 프렌드 오브 BFM 부산 영어 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Man, I haven't got a
10: chance. I call him.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 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11: 7:00 o'clock.

0: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1: 웰컴 투 부산.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hwa Bangseong.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4: 와우, it's been a long time since I've gone on a blind date. I wonder who's gonna show up.
2: 저기 혹시 다니엘? 좀 굴려야 알아듣겠지? 다니엘?
4: Yes, hi, I'm Daniel, Minsoon's friend from college. She's told me a lot about you. Said you're her best friend?
2: Minsoon, Pep, yes, best friend.
4: Let me introduce myself first. I'm Daniel. I just came back from the U.S. a month ago. It's really lucky to meet you today.
2: Nice to meet you. My favorite color is pink, and my hobby is reading, and I have a dog.
4: Oh, well, so I wanted to ask something, since you probably know a lot about Korean mobile systems. What's your cell phone plan?
2: Plan? 그 MBTI 말하는가 보네. 유, 아, 제이, 플랜이 있단 걸로 봐서 계획적인 제인가 보네요. 저는 좀 즉흥적이라서요. P, 저는 ENFP, 좀 활동가 타입이라고나 할까요?
4: Are Korean cell phone plans really that complicated? Can you recommend me one?
2: Recommend면 추천인데? 어떤 MBTI인지 맞춰봐라, 뭐 그 말이죠. 이렇게 막 적극적이시고 나를 좀 좋아하는 걸 표현 잘하는 걸 보면은 ENFJ, 선도가 타입, 그렇게 보이네요. 맞죠?
4: ENFJ? Well, that's such a unique name for a plan. I guess I'll change mine tomorrow for the one you recommended.
2: 뭐야? 자꾸 플랜 하는 게 오늘 이후 뭐 내랑 만날 계획도 다 플랜 안에 있다 이 말인가 보네. 그렇게 내가 좋나? 이 지긋지긋한 인기. 오늘 배워볼 표현. 어떤 핸드폰 요금제 쓰세요? 영어로 뭐랄까요?
4: What's your cell phone plan? What's your cell phone plan?
2: What's your cell phone plan?
1: Plan은 보통 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핸드폰 요금제를 표현할 때도 쓰입니다. 핸드폰의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요금제, 이것을 영어로는 cell phone plan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요금제를 쓰냐는 질문에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합니다라고 대답한다면 I have an unlimited data plan 이라 하면 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어떤 핸드폰 요금제 쓰세요?
4: What's your cell phone plan?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See you tomorrow.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0: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The Zero Waste Rangers.
5: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6: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4: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6: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4: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6: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4: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6: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4: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6: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4: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6: Refuse, reduce.
4: Reuse, recycle.
6: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7: Radio로 직접 만드는 라디오 청년 친화도시 청취중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8: Youth Friendly City On Air is looking for you.
7: 부산 진구청과 부산 영어 방송이 지원하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도시 청취중. 청년 정책, 상권, 문화 그리고 지역 이슈, 그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8: Culture, local issues, or your own unique stories. If you can dream it, you can air it. This is brought to you by Busan Jingu District and BE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7: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접수는 6월 21일 일요일까지.
8: Open to any Busan resident aged 18 to 39. Apply by Sunday, June 21st.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www.befm.or.kr.
7: 자세한 내용은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9: 9:00